0: Sanglenge, Shamlanganam to Mutuiche, Miri 20 Samale, Longa Tunju, Zesimu, Shikubi, Tinzumshik, Senayobashu.
1: Sendolinge, Chamto Chongi, Bemba Zong, Soka Chongi, Denda Chongzuni, Shara Kongle, Shirdebgi, Rizzo Chunishin, Tigaran Yirin Kansar Geta Chubi, Miri 20 Ki Samashi Yubata. Sanetige Mansogi, Lord Dunju Tunju Dagda, Miri 20 Ki Samati, Longju Cheyu. Lodara Pugilosa, Ti Jinimu, Turing Genda Madan Kone, Chongzuru, Chizun Chikutsushin. Tingin Chongzu Tuzan get Hanjumi Dunki, me, Napi Dunju Tundun Sangma Yam to Zomde. Dinsim Tan, Tesuata. Leji Chune, Losaba Jiguta, Dangla Gashin Chilu Tama, Sujo Dingne, Tumbar Chigiyu. Samazoro, Chime Momota, Tungchu Zagoniyu. Chime Momoni, Dinda Chongzur Mado may be Momo Jiji. Tungchu Zagoni, Numa Dubdi, Ma Tanyam Tunguji, Norki, Gosha Tanyam Tu, Tibur Zoshiji. Tingi Nyam Tugiane, Momo, Kam Kanjitan, Kua Hook Kanjitungani, Gertidu, Chongzu Yongi, Chagi, Shugi, Rucho Jiji. Chongzu Jishir Uyun, Sunam Tinjugi, Samati Yunkuni, Zilu Chitong Gengabjulu, Parakun Degu. Lotir Magdijo Geba, Sibu Mi, Nadon Lazam Yubi, Shar Kunla Gimne, Denda Chongzu Joji. Renguna Yumitoro, Zemanga Rota. Nurlu Toro Chesin, Yumitan, Yamsan Yam Dutan, Yam Tung Yazu Chebri, Pugilosa Nimuru, Mangma, Tamazomdi, Chime Momota, Tungju Zago Sune, Gadu Nambe Trip, Losala Rusin, Tu Tinesun, Miri Tunjiki, Samashibi, Ming Chung Shisha, Dana Shune, Long of Jusongwe, Dang Yukin Che, Bedin Chuyeni, Sun Yam Tube, Lugudi, Mursu Guginta, Gunsin Bashiri. Kongki, Shunu Tusu Kongjen Danki, Sing Chenki Nichidi, Yalan Jinju Dangwa, Mikton Lungsin Shune, Dana Shubi, Dumbajang Yubji. Turep Kongme, Lurup Dunjubar, Zong Yong Suki, Gini Shul Hazamle Mebe, Kongki Renguna, Gindi Chaku Kune, Denda Chongzu, Miri Lopchara, Lupchi Che Yubji. Gabdidu, Magdijob Geba, Shara Kongla Gigu, Nye Ape, Bundira, Dogji Kuro Chebar, Bundi, Kungji Gobe, Mixi Shik Chimba, Tapara, Nyar Cha Che Yu. Tinik Titu, Mamma Wara Zadrogi, Bambu Yakshu Shiri, G. Gabu Shijin, Mixune, Wendan Wenshin Yu.
0: Tuigi, Kolo Duntuju, Miri Tundiki, Sama Sotanti, Shunutu, Yunzin Chebata, Tudun Pigi, Saja, Yujurle, Saneti, Mangzogi, Soe, Pujurung Wenshin Yu. Bendian Chuigi, Loni Shizumla Libia, Samu Yunde Wamo, Hainan Leri Lublinne, Twenji, Payu to Lobata, Zongdonki, the Yup Gunsi Shiku, Lega Chiju. Komuchungdune, Tongya Tan, Tweja Yangbe, Chime Momo Tan, Tongju Zago Soda, Nasani, Shiyu, Yunde Wamu, Zumu Munga, Wenche, Seri Katanwe, Tongju Zago Nang Manchiwa Numa Imbale, Sha Hajangun, Taja Toe Kuga Lexu Chimbe, Yaki, Goshezo, Kuruba Mase, Nanzu Tadun Taja Tora Signe, Surbienta, Xiame, Sunan Benzum So Jigu, Wenjang Juja Dipjur Chidar Cheja, Chime Tushim Yudan Tan, Lanzu Jurim Tan, Tongju Modan Tan, Zoe Kurimni, Narsing Uma Magdijo Gebe, Labaning Simado, Kundo Chian Dangmi, Jesha. Yunde Wangmi, Miri Tundiki, Samasoe, Lagzetini, Payula Jangbe, Dungsim Tundang Shigila, Never to Songwebe, Ningdu Shiki, Sopta Tiwe Yang Yimbe, Nguzin Chiki, Dendra Chongzu, Kundo Ni, Seri Pusum Tos Chimbazam Kala Indi, Kun Yumbe, Ardam Lam, Tujang Tangme Gozara, Shardong Tubata, Yuma Yungi, Dugangla, Yurgui Chesimba, Chugo Togatan, Kendian Zisu Dugang Zebara Gemba. Yumi Tiwe Mawa Rigu Netwenti, Lasatang, Chamdu, Chendu, Hobi Sosu, Lega Chebatang, Tong Yabara Yushin Yutub, Yongbob Tiwe Mandu Chinyu, Chongzu Chisu, Fujian Ki Rokyur Chebe, Bembara Zongki, Lugyu Ringne Dekchung Kangti, Nedong Zenga Lue Dao Gubara, Jun Simbari, Jemkangtu, Nawi Ringu Ningbatang, Chin Girib Ki, Gobento, Shara Kongla Nalam Ki, Yabu Nyamji Ki, Misim Guwe, Demki Kuyubatang, Lugyu Ki, Berita, Nguyjong Jemdun Le, Magdi Job Geba, Pudu Bungyuta, Bambara Jingju Tan Zhujun Ki, Ji Chi Londa Jartu Ngubar Chene, Nathan Durwa Tan, Sita Nyamsun Ki, Sashi Di Pujur Ki Lugyu, Chazang Sintur Guyu. Yugurwa Mangwe Nimtu Cherim Sin, Yugurwa Minyuwa Shik, Dagur Tu Yungi Yue Jing, Gap Titu, Mangman Tsui Lakdang Jene, Gakjui Kasi Tan, Zhujun Chibi, Demju Nyermo, Shara Kongle Lungbu Tan, Jodi, Mitiwe Mangwe Shido Tubyu. Chongdui Ledi Ruga Ki Rubyu, Liu Yilin Ki Sargui Bara, Puyi Losara Cherim Sin, Yumitsu Chongzi Lejiba Kimtu Samasawara Dianjin Bata, Lejiba Tsui Yang Puyuki Kendian Tsengwene, Changmara Chua Nyongdu Chuguyu. Taje Dendar Chongzuru, Gedatang Zuishitang, Changra Dungne Nyokta Longwe Nechui Halam Mebe, Tini Nirin Kangsara Geta Chibe Shidin Chongzu Shigri, Jeshesha. Puyishin Ki Meji Urdu Barwa Tang, Mokzaane Chime Momo Ki Langba Teji Churishin, Zagwane 通知区为狼巴族族区
2: 미래카세기랑조제기
3: 徐道三比
1: 张辉方给三对崩卡尼明顿中被比达拆迁行李罗马人三对明显临时堂萨甘拆迁了明年崩卡提托达帕尔松图三对拉索堂所跟进的前年金康库里有的西部车辆及车西部踏脚堂部如这几度学的三对炸子行堂人龙出松如及心机给松江车友铁心电送去孟西电话提案普中给崩卡境内行速团别内车部堂卡车的美景张辉方给三对崩卡尼提到应不得给西机给康给西兄给密色朋友约别日记开见堂让更将给日行老子内车部给康库里有的西部车辆及日记开见在这堂拍给所张辉方给内车部行日 空气熊不美被凝入了电力年前一日美啊催促了电力设计你恰气应住日日行他也仓马一久切不他直接归去切当心就切呢撒过你拿心气贴卡下车的对外老子写到记清不穷于牛至催得起人空气经人气扩着从把了干内路之起劲大多清空把了人影我们归去老子将于
0: 记录你东旅到处被车安人培给库里有克隆不采给你人人性的拉安卡扎图内客观地让阿拉穷有没被车给穷有时间库路我住处年用三百元内健康库里有的是千里尼马拉人心气来的是阴性日当期马比处都切把他车的抗图一十七八年城市接十七级空虚切把帕拉来临时不参电三年他切旅不怎么样学民的话是个日当期马比处都切把他尼 가고당부인바탕 투포네 콤바레리앙 조가웨네스 캬룽 마비 감키르웨 렉송 떼네 르뉴메 마비 십제 챌린 제바라 테웨 레일하부 미징 양쇼홍키 십제 챌린키 텁사당보라 레가 체네 로중니 송웨 최다캉니 콩키 체지지웨 마사식단총 정신내미 용웨 겔린차지 콩키 랭이라르와 하장 내부죄디 마비 직최다 양양 체네 너즈 부자미양 메냠급 신에 참조기유
1: 지르지규 최균신바 张辉方起三对崩卡起先天别崩卡他的盖动瓦塘老子军前七百度西他用切的举热七松起基森马拉中呢先天把所用切于准备日记录你动教松罗罗电内所列举切百酸南州卡的起一席康图罗教松人两个切不举米萨尔行呢娘娘见起跟日不习都擦龙穷月
0: nening dawa nga bara lero shik tene ne bunga tu gyurgab jeche da nyugzin chewe yishib lirim ki gomong. Suenam chogar ki rengu ngang kongchi di mingshu gyujyu ne gozuk di chungsa ne mabitakju chedang ta chesa ne jeche gyujyu chedang mirti chebari. Taja lero di jeche gyujyu chedang rangya perwa maase tatung bunga ki kongu shendang nyamtu chenshim namdang ki gichem bakzo yishib chebari chuk di bunga di lega ring mangbo che tukanshik tu gyuryu.
1: Dupshu chungu jikdu zhi tupci, xine gyekam songje dienbu zhuyun tupci btini bunga ti tumu gengwen zendu kuryu. Changme gyuro chi sumki gyujru ni zenu ta, chibani ginchi, rogba ni, calon jie su ngoy zimba ta, piwe sadyu kuryu songwe ringwen chudan songgyong chebe ginchi gyun zin chebar ngoy zingi yu.
0: Singlengi, kongtu sen chupa tini, goju tu, ngoy dupla dine sajang song, Tsenshibla dene sadu kyang, shekwebe rangyongchong genkham kuryu deshib tselin dene ki, Zhanghui Fang ki sardui bunga gortiri.
2: Wei, yana, kuchu chujie chola shusha.
3: Kajibe, chugulubbe, chujue hoxie gyube.
2: Ah, di.
3: Kangyo nyenlam kaba dongda nyingbudi tsamsho. Zhongko guj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ewe ngosorosi.
1: Singlinge shamla mutu ne gu jitu dan zu gyong ki nichi ne tunle tarbi dang ngui zhub tun gui ki mang tsuru pinpa chinpo da xie kui be chan nan zong su ga di gui ki nyam di bian zhuru pi ge ki lembu sabar gui be gor nian zhun xiu yin.
0: Nyewe lo xie rin chan nan zong su ga di gui ki tokta par sum tu dan zu gyong ki jikdum che gyu ta gyong ki nam chang zun lin ta nyam di bian zhub ta chen zhe ki tun gin zhuru wa ta naman pi ge dong wa sung zhi ki che tib cui xip che be nye dong zang an lo ro Di hui ki nyamdi bianjur ki yungbap gorchi dunjia ngabchul haqzam sinxin. Rimzi gimna, mangzo la bapara gorchi nige chumi gulha yungwara kuiti tupata. Merir chanyong bapara gorchi si laqzam chungne, mangzo di niti di mengshi xianbane buje lingyirta. Pege gyangbane namang nyamgyu parki buje towe pege ki limbu sarwa shiktu gyuyu.
1: Suga di gui ki chepsi ki chidun ta zanzu gui tunjuru jindum chargu je gi nuba kanli dun di sadu gigam gi kejui ta pege gi tunwe le si zuba ta. Nyamdi bianjuru pege ta topchir dungu ti tunjian ang tangpur zine. Nyamdi bianjuru pege le nichi chibi suksin ta nichi bi yabu si che yubzi. Pege gi kajo yang ta cui ji di gui ki ulinyi gi chenga gi kumi nyamdi bianjuru pege dungu ti gozo tangpur le zhe che su xa ne. Xingnan ta mugar gui di mangi zhidu nyenba ta ngon tun si gui ta chong gi tu duk xip ta lop chun che bar gui ba. Dang yun chok jin ting mang cho ne, lu du gi zui ta, chung mi tui mi chong du ting mang cho ne, rikbe kung gi yang yang che tar. Si ju le di ne nam zhang gi meng si ting wa ta, chen zai ki tun gi jor shu chi ru da ne, ding shu pi war chi be gui shu ni gi pi ge tup lam ding ge che ne, nyam di bian juru pi ge le che si se bu si gui yu.
0: Lu ri ching ri ngu juru le zha lak dar che gu chuk ji, dung chu ki gui gu chen bu yu be, su gar di gui ki pi ge gi re wa sar ba tong yu. Sugar di gui ki gengura zuwe ni chi ti namchang ta mengui zunlin cheba ta. Kungrim di zhen tu yangyang gui ti di gui pi ge gi char gui ta. Tung kung gi likja nyan sing xip zha shui di. Lak sam tang chue sum la di ne gyab gyuru top top che dara namchang gi dung chu kodun ma la nang. Di gui shuk tum ne dung chu ra we ding si zun chi. Chom re xiar gyu zhu lam du yu bari. Dung chu ding si zun chi. Di gui ki di gui ne dung chu kodun cheba ta. Chong mi le ga cheba. Jikyur to chir zung cheba che gi nyer gyung che dang kyab de dang we. Mang cho zoro, guan zham ne bu para dianpu chung yu.
1: Ming e para, dung zhu rawe din si re rin zi gim na, yung bop gor chi gya tang ngab jul haq zam chung wa ta. Ngon jang ki dung zhu ta le, mang cho la kayu lak yu gi yung bop mang bu ra ne. Rawa ting ni, chung mi cho wa gib si gye tu bi chu gyu rawa da bur kyu yu. Ting e nyam di bian zhuru nyam xin ki chung zu ne, ta jie tun le tar ge gi cai si re gyu bi para. Su ga di gui ki kayu lak yu gi pin zhe le din ne, dan zu gyong ki lek zhe ti, pi ge gi pin nu zu gyu rwe nang tun se mu, su nyam tu bu se xie che yu ji, su ga di gui dan ji gib shu ji pu chung ki xie.
0: Senglenge, kongdu sen chupa tini, wo ju tu, dang zu gyung ki ni chi ne, tun le tarbi dang, ngu zhub tun gyu ki mang zuru pianpa chenpo da, si kui be chanang zong, su gar di gyu ki, nyam di ben zuru pi ge ki limbu sabar gyu be goro nian zhu shiba tini.
4: Seng gyu gar zo se we, tang se gi gar ku.
5: Yang ta si chu de we, gyan yang gi di ku.
4: Mang zu tu ne lin we, mang sim gi bu cha.
5: 초외 님규름은데 꿀새기 돌아
4: 다득히기 센시비티니 현종웅진 연천리고 그외웅진기 땡큐 초대리체 땡큐 군대 군중 시비티시
1: 승린게 샴라 무튜네 지추 중국 총조로 디기 자와 추송 시크베고 년전 쇼게인
0: 사수이투 디지 총규 총주 더 마르부탄 캉가르비 표수 유미 대강네 로위 차침짐 두추 내디니 총우 신진 코르모 총기르키 토답수 차신 제리 십전 이슈 이사르 유베 당래 톱든 장부 세군의 배용외 쪽바 대가라 김시 이사르 드준
1: 제로니돈 시르 다와 죽지바라 기크 증숨 총규 기캄 송경기 시주의 당련 차지 당래 총대 키 팅의 쪽래 총주 초기 투자 갸탄 이슈 잡게 기 쪽바 망초 찬염 스부 미 시돈 등기 신비 사도 창아진 키 쪽전에 내부 유미 시차 쿠티르 법지 제로니돈 출로로 김시 자바티르 진주 총구 총주 시민 다바타 티레 조지추 총구 촌라 추통드 추구 미제바 촌유
0: 미름네 미르파라 제주 강 좀사라 되게엔 쪽배 의원의 주나 티니 내부식인라 초에 곰시라 균도 동급식 티외 장인 지주 총구 총주의 땅 지부 수지타 총주 울린 기조린 직조 인배 제시더와 내부 내게 난외수 흉용유 공기 내부지 장매 소수 삼류 결조타 세동 곰시 내지 최단 소태 윤도 동급에 로나토의 쪽과 주영의 주나 레라부식 대내민 대내 재원이 나르웨 레그베 고네 송급 자지인 유미 추심 사자테당 댄네 테뉴미 지시
1: 유미남 내부 투바타 시차 투바 주부차 투바 제 용와라 튜레 피게 동규타 카제드미 제시다웨 게캄기 코르유 상부티 부체 토웨 당레 지야타 당레 뷰루 깡탄 경신유 제로니도 니시로로 지주 충구 총주 마간 벤조르 냠레 칸주바타 망위 다네 코르무 지주 싱조 튜제 서비 차유 공스 존네 니르경키 겐쿠와시 총주 우린이 타 총두 레튠주가키 총주 지르 튠제리 타 튠레기 케주 응세 튜베 삼초 실송 뇌미 축레 튠제레 뇌타 총습 유고 피게기 런뷰토 규규 땡게 제브시
0: 링네 균진 테랑 좀제 서바 튠신 로주영을 레베 땡진 누르부 자년 주규로 하장 가부 유베 콩키 랭구앙 망주 루시 야단 계주 학점 두릅 제유 콩게 아메 강바 표 미리 락시 소제 튠제 레는 칠레 냠레 강족데 냠레 강타 총습 뷰미 속중 유미 캠드 레숙제 송도 제외 남베토네 미리 기린이 균진 지기유 냠레 강나 냄부타 오르도 제구르소 조퀴키 켄덴 튠제 샤미유 대달레 링네 기린 당당 지심기 전시 전바마세 사르트 추 순슈 사르바피네 튠제 사자망보로 최종 지기유
1: 제도 덴베 김시 튜모토 주준치 규티 유미 장도기 두시소 림키 규르신 제시다웨 모저 제발싱나 최도시타 용자니규 총주 김장창매 사고르르미다네 총주로 장자 제베 지수세바마세 더동 제셈 가르소 구지 총간주디 가르소르데네 유미르 총주 나바 레소 동규로 제구양치기유 타제 총주나 당연 주주리 뒤에베 추 민용와시 슈노임지 제시다와이 콘주 두시 사바탄 심주 사베 총주 피게 주기로 삼주 사바디기유 장매 레라 준비 라니르 데네 초와 티웨 기브시 기규 용와라 대신 유지 시도
0: 생년제 콘두 센트바티니 고주투 디주 총구 총조로 디기 자와축 시크베 고르년지 슈바틴
6: 신뢰 무강 변종 예라 무강기 무병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디 변종의 냠도 뷰제 토웨 피게 겸 부르규 중국 신뢰 무강 변종 예라 무강
1: 생년제 팅디 벽에 롱친키 생규로 군대 군종 레친 순자

0: Central Kamsa. Tandi kiran ki sengu tsukbe li chen di ni, pion jion long chen nian chen li kong gi pio ge long chen li chen, ngo te zho ling ri, nga wong chen yin. Central. Nazi keng rung si po be nebar, neng mu bun chi gi simsa yin rung, qi le min be dado ji tang gi, ji qi du che gi gen de neng cui tung gu yu tang. Ya neba ka ji gi, reng ni le nazi po be kie lin du me za, ji dian du me chi ba. Ya neba ka ji ni, reng ni le nazi po be ti, mi xin ki ha ku na san be sim che chi bu so, ne cui ti ri, pie ji mi mang chi war kang le kang zam gi, tūnyū yūki rī. Chē zāng, tīrīng yāng yē, gēn zhī sī lā tāng, gēn gī lā dēn zhī shū jē, kī guā lā zhō līng shū gu yīn.
1: Lē sē, ān gēn lā hū nā nī kām sā, ān nām yū nāng xīn gēn lā hū nā nī gā yā, ngān chū sēn chō lā lī yā rīng nī ngō zhū shī nā rō nā.
2: Lē sē, sēn chō lēng gē kūng kām sā, ngān nī fū kāng tēp zhī lēng zō gī gī lā yīn, ān nī yāng gā ngān chū ngō zhī zhō līng lē zhī nā lā, sēn chō lēng gē dā jē yē chūng bā hā jāng gā bū chūng.
1: Lē sē,
3: せ、先生の人気が上がんが、ユンシン、ジャクソンバスマルカンテスリー、トリンラリア、モテトリンナロリア、ナムスタジキチュマカソチンブチュン。レセ、アニ、ダテリンキギャランガンツ、ジョリンシュヤギタジュテンルジョルバ。ディダテンジェ、アニ、ナムギュンガンツソエナロリア、ヤンスツーシベ、ナンツ、エンジェジネコツゴサムジュ。レセ、ロ、ダディカジルドスンギャラビチャシャビナ、ナンジリア、ネバジュドゥ。
4: 能米仓面呀呀，舅妈妈舅，何如不如姐姐？大大多大，若不起个是吧？嗯，
5: 但伊那嘞，个个不哩呀，嗯，大多的，那不，嗯，生不给不着其他，谁生三十穷就怕下。嗯，是呢。哦，你嘞多的，那不，嗯，生不给不买不打，虽然打，人家给，那是开始不接日的完了。
4: 嗯，没事呢的，他就，其实制作他。
5: 卡索的两个角色，伊那个都可以看这几年的，杨贵他经常是也点那罗里啊，他能变成卡索的几个几里啊，辛苦的、三些的、夹脚这些的，我呢他这没那么的也是吧？是了。他人家样，顶这个里啊，就按住这能没，苏里啊，就刚开始吃的呢，俺弟到了他这卡索的，他辛苦吃蛋吃路的，如果吃蛋吃路是伢爹样子。 개침을 쉽지 레도아 지르게다 공을 쉬쉬 간걸로 지 비기 동에 양 땅야다 비게 샘수 제야다 지 딘제 토리아 지 소수 뉴베스 톤 투로 챤나 섬제 아니지 에 가르소르다 츠기 츠기 제 데니 샘제 제 데니 두게 겨 데니 야마 카스칼리아 지 교대 지 딘제 용구야리 다디 다도 공을 경로라 숨나신 에 그룹에게 로고 제스펠리아 심접태바스야스데 가소르다 지 계시 준비 있나 준비지 준비래 자원이네 준비지 대 소수 능지간 중요지 개 말봐 뒤에서네 저진에 그게 아직 승구지야 아니 럭바치야 대주 개점이 양초 현신에 생부부 이래야 아 뒤안지 라세베 내주지 랑신 로숨 수리네 라세베 내주지 한결이 딘딘중에 심식이 지 할래 항상다 남자 지금에 상원장 지 심시 러브지기 토네 아니 비게 심한 뜨기 뜨기 비기 내단 뜨기 뜨기 아니 남자 매베 토네 가르치고도 디다에 개짐을 시켰은 거
2: 이제
5: 디마주는 지 저기 지그를 제 아니 비게 심난라 마시지 마기버리 남자리 동에 여된 줄 알아야 능미수에 빛이 시부지기 초분능 시지
2: 저밖에
5: 제비나 아니 가르소레다지 팬토야 바샤지 했네 개베스
4: 군노드네게 말이 될 텐데 또 비게리 두게 더바 제베스 차도다 다다라 리샤 다딘데 지금 아주 예윤 두스테 데드스마 딘데 능주디안 직 뉴뉴 마리스비 제레 가르소 제레스 내자도 지프게 아 심고다 로고 직 에 고요콜리아 비에 직 넬케바다 직 가르소다 금젠 덴버스 제모두베 겐게 리스디르 인구도안 리샤
2: dekila nga di mengana lega chigora chezan di jegi kanla neju mangbu kende sore da gela tan de song bu nangsi ngone nganzu da nangmi ngone se bina chi su su pham bin gyar ji na bin ngone su su sem dem bu che ngam jam ma chi di ke chim shibu re sha chamju ko dui da pa ju gi ne bu di na zhi shibu din je da kende sore ro ji bu me bi ne le nganzu ngam jam che ji di halam mas ta shibji na be so shebr bal an pa ju di le ngam jam ma nga la an ji na zhi kendes lo re tan de shibu dang ge de ba shibu duk ja me ne le du ju ne so shi da di ngone sim kham da jo yo r bal an ji san da mi mi nang me ngam jam yung ma re s na da ngam jam yung re in ne le da ngan zu ne yo gu ngone she bi na ji ngam jam ma che bi che da be cha sha bi na ji su su pham bi ya ya ma na da ne ba gen ji bu ri ji ne le lak ba du ne be du na ji ngang zap da din je ngone ji ye min do la da kan da su su ji sem na da da pham bi ya su na ga le yo de le in ne le sem su su ki sem kham de pa lo lo sha gu ye di ke chen bu ji bu ri sha la
1: ji sha
4: 초아이우시디나세
1: that michile na cha chung bur ba di nam do ji le zig du wa ge ji le ang wo su qian ne des des na ya da a jiang jiang di ka ro le di ke deng ye ke ma ri
5: na ma la
1: a sa mo di ke zang ne be ding wo ne xian ne le a la da bie sa su an na xia sam a ne be su ge mi wo ne xian ne ji da bie sa su ma ran de na xia da ken jie qiao de san su su su sim jie da de ge dong ye ji na lo le ya ke ra
4: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chiari, menju chiari. Da tida tila sobe chakien tu zuye beti shivji yore, da yan tinzu yu tolu ya nganzu yunga chiari, riba. Ranga ngan tinte chaiwe gupsu, deyu tsamba kante kante rinde zayu, bena chasya na lojung suru, bena chasya na aizi na suru. Yubi nele yegu ku mixa siju yore, tinzu ya jik longsu juu tu chiari, tizu. Beti tizu ko ling long chiya, chigwa chilin chiya, chonin chiya, yabu duwa. Daga nangshin ya, jik bena chasya abina, tingsan ta jik towa sum siya, nazni yorwa, jik takshi tobu, takzi tobu, changa tobu. Da ko chua ya ge chimbata chibji ya, kore shorkyong so di ya, mili tingze erik tuz. Nima ina, da nga nima chodin sanbe na lega singyong kyo siri. Geju gubju nan diba ina, o rang shekzi mangzi sago do, xa mangzi sago do, guanga sago do, rang tsuchu yu dahan min do, dili kyan lagu ri. Da tingsan dojo ri, shekzi nyungzi chi la, ngam shira masa la, xa nyungzi chi la, dili kyan lagu ri. Che san da di ya dan di du geje si ke ma ri, kari ina ku gyuan dhugu yo ri, dili inri san ina ku, bagay tsuchu jik ton nyongpa ju yuan la, kashaya san la mangzi dan gu ri, yang kashaya san la, Nyima mangrataan se, dharaan ta nyungrataan se, dhile yungu yaharata di. Tartu bi miyu yore di ganglo liyan chi karsko digi guwar, didan guwar. Chesan di indi zane, nganzu gabri ta nangme, chik yayun liyan de denye ngune se, penzu chik chik luisim didan liyan simpu tu yaharata li, ina simpu chidan di to liyan chik ko karsko re, ta nganzu chik ta chile ranshi senda da trigmentu di li, ma thasa liyan chik ko karsko re chik gyunshi yang thakwa, kondo chu kudu, rwa. Benchasha nganzu tanda kondo shuya, mil nena zay rikdi zu yonsi bachari, dati nganzu chigul chummari, gezi gena kabachimde yungu yari. Ta wangya yan, tindriya kubsu, menkanda indel machi nguyla ya nganzu rangaya susu yu chik, che tuya tindriya mangu yari, samlyo yu tuwane chik, simgu che tam, daga nangshin saju yu tuwane yin, ratu chik, sabsa kar che kudu, tizu nganzu yu chik, paro tsuro che tuya dide mangbu yori, dinzu yu tuwa liya da jik lobjong che di kachimur isha. Gabri nganzu dizu pasi de isha, ane jik linglong rinde che yun dhuzi ne, kari che che indi che abina. Una shi miran lega dugu ni ke che ma su, miran ka na cha agud dinde yon guya kari ina. Pendo skim do ti yo sevri rwanti
1: ti kla ngare susu gi kde suri da susu rang le chungbe nyong zo le den je yong nyu yo le kan sin ngare wang bu jin jin jirwa ani thak ba du ngan zu na le den je da nga ji go mem jeng ye ji jo ni tan du nge ba la da gang go lo jian ye go yo ma ri ai je yin du nga chin ju gu du ne je da kde sre chong se de du zan ba ne ge la ki na zu ngan zu tan de song bu ne ji mi ngan zu gu chong se gi da de ba chong bu kim zi ne le gang go lo den je si bu 뇨유 다 콘주 나는 거네 친구 말 내가 독자 세부 제교리스다 콘주르면 시차하고 딘제 용구 말이스다 배트 보고 딘제 미 마통 배간데다 조레 미 마통 아니 다 디샤 디두 좀 봐줘 다 근데 쯤난 게 동에 냐냐 된지 강가롱아레 암라샤냐 간신다 예윤다 가스칸네 딘제 럽데두 좀 봐지 신다 수질로 먹어 배기 동에지 그런 게 이제 세미나 이제 키트 고디 좀 막대 직치로로 조만 유 잡든지
2: 다 그런지
1: 이제 시비 용용열 아니 나 지고에 말이다 디세한 주다 지속이 근도 시부 침불면 이게 많이 있는 게라 겐데선 라지 단기 기나게 킹그리 왕부전 이제 치로로 도스 용에 용용레 지단 용고 말에 가이스나다 거지 배샤베 소시 보고 신주지 내가 치로로 치기면서 가자 직 미신다 디왕부 메바 하고 그리사 도스 체제 지단게 간다 대방게 마 이나 단단 능신데 바치로럽 간즈 미마 돈예 카르규키지 존예든데 지당게 요 말이 가신데 강가 나래데디그리 나데 금제 다치로 치는 강 오차기스 미 강가로 예쁘고 있네리 예 파마빈게 수 있네래다 간다 왕부견지 레스그리 나 미라 하루 하 거르중도 민도스 딘제지 그라디스 도알 넘버스 도알 지난다 다르다르 캐스 임베이나데 딘제 강 다신다 하리네면에 간당한 좀 미마 도원배기 직원경원의 세비는 녀마다 챘는 길라 군도시 부칭여리 더 좋은 군도 당연히 가랑 좀 소소리 소소기 마칭 지도가를 어한 좀 왕부견지 인행한 좀 도스 지기 스가 지고 알아 세상 녀마 있는 게라 오늘 딘제 지당이 나도 봐 총설 대도 좀 미스다 보고 신다 있는 미직도 봐 반면년 보 정부 김제 나로 줘야 이내리 하면 좀 저가 줘야 이제 망고 열어 나 지당이 딘제 시라 챙김인도 너 중일 대랍자를 레베 제일 미시 다 간이스는 간주 파물레 미신다가 파물나시 동에다가라 윤구라 미직 말럽로 채나섬제 나 지당이 베트 나르 데데 버리지 미시 시라 챙김인도
0: chiri tachi kukha

0: 아르소라란츠 나면 된 데인 베네 다란스도 당한주 급디도스네 에 문에서는 때바 된데 믹스에 랍다다 라르스 데네다 된데 요리 된데리아 안주에 때바 저하치로 채우고 찍들이 시야다 어 그 심다리 나한테 때바 내가 망부 요리 얘는 마시면 딱히 미라 레리 심심케 제도야 요마 아니 또 미안해 단다 길라 소송다 저저 我们原先让我们呢，就说是今年停留老师的特别个这样是吧？就三六都是增长多的，主要是当叔叔叔叔流动嘛，这些这些，就不停接。哎，你家中我有多呢？拉住的么子呢？就看了看咱这都不对了，对呢？几座圈样个，就把唐宁土呀的偏不吧？是是。哎呀，就第八批别，当到就变得像下边呢，俺这让当到两个接待呀，就，哎，就三江都是两个接待，有点那老了呀。
1: 생각하면
0: 탄심 오늘 장내 즉 예용의 미 즉 문진 양답 없이 매배 깽게 즉 탈비 세주어 말왜 벤차션 오 신달도 파샤제 즉 능미 벤주의 즉 딘디 제뉴르만이 그러나 즉 딘디 깽배 오늘의 나즈티즈 번역의 미 삼류가 아니야 강해 쉽지 대도 안 가슴 미스니에도 지소 속자지를 캐리안도 대도 말바디 님은 증이도 있는데 인도 이거 윤드네 두스대고만 딜지조 저와 구구여리 선다 딘제도 문에 제비나 지조 저와 모두 제베 멋이토 지디 나자도 고네 임베네 지 마고야 다시 제야 여러분 디즈도래 대상기 디스맵제 아니 간도 지도 배군을 제제 저 상황을 제제 두스제 대베 고게 강에 다시 두고 말봐 제가 딘데 인도네 추어지네 지 안한주 미수이네레 강아지 기란리야 선이 보 말했어요. 수직이 시야 두 말반디. 세상 근데 인도선에 지 문행 안주 지 시제 지 그게다 지 도시 진단스네 다 진단 따왔네 자도 대준어로리야 지 마시 야가 장리야 절린 체든 안주 상매 정식이디야. 저와 상상을 겨 저지 도선에 지 세한디. 내가 전 깨지 싫어도 안. 가리는들 나 세르 봐. 근데 중백급수 지 이야유 밀릿 알 람사소스 칼 유튜브 마르텔레 마레 마레 르도 마제 아 삼사 지라 강에 근데 지네레 딜리아 지 세드 지 마레 제비 있나 간다 답시 지니그리 아 삼사 소소 소소용네 다 조조르 데 미스니다 타르토네 샤나 소소 소소 지 르 마타나 엔 간다야 알레직 답시 지니용 그죠 다 잔잔 지 소소 소소 르 단조 지 미징원에 셰네 아니 달룽데도 마즈니 차지 예윤 미디게 고도리 지 간스지데네 멤버로 진베 있나
2: 이제 지키나
0: 네바 네바 강에 전부 태야 디도아 다 소소소소얀 지 르동 제 맹교 증원에 셰비네 예윤 미야 지 몽베 왕키 데니 키란리아 지 동중지야 개수지야 르바 고아 룩룹지야 탈비야 데니 제 제비네리아 딜리아 틱 동네지야 돌 디지야 키란 에 가소레 경험이 우리
2: 이제
0: 세상 딘주도는 아주 민매정 머리 이제 봐 아직 에 딘주도리아 균시도 수 공도 주어 지하다 소소 소소 지 경보수에 써야 돼 문에 장내기 딱 지 개침을 쉬우시 책도 선비
2: 지지 이게 아니

0: हमलो यो हमारे पहले केवांची की अंगिकाबी ना गोम जुटान जरिया से ना हाँग सांचे उन्हें चाहे दिन्दे की चेले एक शेज़े दिलिया पेंशन चाहे ना दिन्दे ची तोचु दिंगर रोग चाहे ना केवांस अंगिकाने शिवजी और से जिक चीमे ना केवांग के तोचे ना गंदरन दे ना दिजे चाहे ना リジョンチェ、エネジ、セジュトルスセチェネタンダエレメンサコエセレムドシス。ん、アランアラキョンラベソチュン。ディアンゲテレネコントムシュチェビス。ムネチェネミスメンレディチェレギシェセディリアリナチェツドワン。ん、ムネディズムネチェネケチェムシュジレドワン。タディカレスラビネゲディトネネズジカルトングアレスナナ。アランソチキ、え、キムザンジナロルペチャシャネ。 다지네나자포데니지네다디야연의 배수 체고 디 마냠야 체도 류준 체고 디 야고 중요한 체도 아니 수주 급습 체고 해서 체례 세질이야 땡제 땡주 소소 체고 다디 에 지금 현지게 접 체제 제게요 말이 디리글에 개침 붙지기도 와 디리 개침 붙지비나 소소 소소래 이지지래 되었라 아니 소소 가르치는 가요 가르치기 매 디주 신야 게 직 체례게 람든 진예 지역에는 디줄레데 진단 지역에 진행하고 아주 남규 된들 통제 맞을지 아니 내주 잡 전부 차선 아니 강강 감잖아 비비 에 나르텐조티 샘젤랑 감잖아 예유미 아니 배드강다제 알바 아니 자규 누규 되니 거브리티 코 가르소레 지 허르허르제제 되니 지 양 고메기 지 디데 체레 메인베 딘데기 타나 고골루지 원래 주야 니가 여러
1: 봐. 딩엘량 안주 차와토리아 안간주 편에 아니 어 제일 선배 콘스베디 테르든 나스와 이제 주문 제 세제 콘세드 바다 다 종기나 레페지 퇴유기리 겐고 졸 메비시에 동아 나스 시부시에 도유스
0: 다다다다
1: 니 바이간라
0: 나제 딘제 직다 전부 람산주 도 착시 람산자 제산 디송원의 체력이 다 안주 직 sendengi mengan lo chen be ni ni zu ti ri la to ko ri sem je ko che ko ya yo ma ba en to son cho la tu zu cho la na zi ti tu zu me ju che mo du be gang e te do an che san ti zu mo ne dang an zu ji du si zu de de du zu ne su su ren ni ga le dang gu tin de ge ji che le she ji me du zu ne tin de ge ni zu ten yu yo re che san ta ti zu gen be tin tu zu cho la ji ne ji tu do me ju che ya le ko na yan chi san ti zu ne mo ne su su su su ji 제고야 rwa sabsa chekoya, langda chekoya, rwa su chik nubadi, karakari yimi, dizu hakwa, dizu chik pechoy chetoba cheya di, nega shivji resha, chemadu chik ganga chik chilo, menga kara zanra, menga kaba chinaka, ane chik amji su tenaka, di ale ma rimbadu masu nibadi re, zo aranzu pyo ki suwa rikbe na lo lini, dine sungdu chik, manna wa nabar chiba, na wa suwa chiba, Tadi mena wana wa chewa sayate, zo sunsu rangi sabsa kara chewa wara, di sungu yawari sungu tu. Chizan dintzu nga de amji jingwa na kishye yawar maradila, nga zo chik sunsu miji inbe chane, sunsu luisi mingi dedan lo, sunsu genki gugdo wanti. Hira chewa na ane chi kesi yayongi mi shenla masin chi chi chik tamana lawi nele sunsu di wali ya chuna kanti chewa ya me basi. Wishwa? San dintzu di kaya chenpura shirisha.
2: Dagila, kanda nazi kari nabi na gilangi tanda sungbu na si jik mana kone susu susu gi yan nazi jik jaman zile sedo chi goya di da kesham shibari sha sungi pe cha sha na nganzu da tanda jik lo ne si ya dinja yor bal gila jik ko hop di ran liyo chadu zamba ane jik nganzu amji yi na da nang mi da kama zi si ya jabu dinja yong si gira bal na susu susu di ke ma le mo tobe su chi gira bal na kisi rangi di nye ne ha kugu yun o dinja chebi yi na nye nang mi le ya ngara susu 다 고차 내능미래 고그리 섬제야 파주 ngare rang ha kugur ba kenje chi gu yime chesa dinje ge ga la ge la nge chene le da khanda su su su su ge thang bune ji ko du ge ke ma re sam ge a rang ma na ko ne dinje si nam do sa ji ro al nam do ge ma re sa le nge sin din su yin ji min ji ge da su su su su ha ko ba chi gu ye de ke chen bu shi bu shi sa an ji ya nang mi khar tu rang da a rang an ji nge pho ben na cha dung ye min du su khar tu lu du zum ba da su su ne sam na de bu yung gu ma ba ki si rang ge ne ha ko bi na o dinje ji nga da khanda ko mi ji ji ma re mi ne ge me shi na za 차야여 봐. 죄모도 봐 말 봐. 딘제 이르서 봐. 직 수수수수 그 당분이 하고 나서 가리 내려다 간다. 기시지 니 조단다. 딘제지 하고 있는 딩문에 다 간다. 수수수 내지마 팬도 시부 요한스도.
1: 진짜. 나 당데 길라 디숨다. 나 디섬 코스니만 주게나 랍자 데도 좀 보긴라. 다 디르 봐. 두두 나브라시리 엔 상하이디 봐. 친체 카브레 카브레지 시부지 고요송아. 가서 안고도 좀 뭐 만수 퓨리 랍자디게 엔갸라게 랍제나 로리 야오제 되 아체 출로제 마담 체제 슈부고연에 중요 말이 이내레 나즈데 얘기라 딘데스도 녀레 나즈디 마나 콘리아 다 벽에 돈에 갈 수 있는 게 함주 개개 토리아 샤오산양 다산양 사직도아 이제디 나즈디 고스 레아 러브 유베 미수간 키베 딘제기 딱 첸치 인스리샤 갸라게 만주 부강로 딱제 제가 티제 안 보카지리아 어디 나즈디 고요 러브 유베 딘제 딱 첸 유베 부운데 동아 안 콘주 로가 녀가 사브지 뎨제 콘주 셰고 동아 피게야 만주 부신다레 갸라 러브 수제 피게 만주 아 켄주디게다 파마다 사다 갸앙브리 파유다 사다 갸앙브리 파주 즈부요리 이내레 레 네갑지르가 파주 조아마치 아 인제 제비는 콘서의 교체를 라이 캐란조레 구이고 마리스체 딘제 로스 경고동아 디직체 데네 야가리도 양간나리 아간라 먼저랍드네 추게가 선데 티리 다 류종다 지제 디치도 좀 뭐 추게도 좀 뭐 미마음체 안나지디 양파주 쉬고 구이 아니야 간라 콘난조 야가 도스 레용도 좀 뭐 딱바신 건조 균시 소제 먼저야 로스 경고지 다야 미마음체 안나지디 가사가로 고야 투추 인제 슬리브리 안치로리아 랍드네 치드 추게가 치드 겐라겐한 주반직제 추게사다 미나 민면 루치리 수수야 루림토아디게 수수레 급급 잼자 드라르 바선주로 추게하다 안디 치드 수수 미다 디엘이야 인지민지 자가 야오 면도 주 야오 루아 추리제 라고 야오 주 아세제 돈주 캡데 쉬브스덴그리 단제가랴 할루그랑은 저야 쉬블레그리 안세상에 삼바다 랍제나로 랍자랴 딘데 르비아디 개심브스사슨비 충두네 다 딘데 두시스 투르바 지네 코시 신나사브 요르베나즈사디 요리 나즈카지 이내레 콜레비나 먼저 카데 근데 쇼레 이봐 리드 좀 뭐 나래가 리비는 양 아래 당내 근데 쇼레 주태 근데 쇼레 납자신다가 리드 좀 뭐야 먼저 뭐랑 두고 근데 쇼레 뭐랑 요거 차기 채야지도 양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재는 미시간기 상체 쳐 싶으시 되는 도움 주게 얘기하라 균시에 하고
0: 단다 균시 있으니 드줄이야 땅 안 좋지 규진나서 이제 맨능 좀 쉽지 좋도 와는데 윤시 자도 전에 직남의 레스탄샤 아니 직 강에 스테이트 전에 아니 잡제 가서갈 규트에 당군에 전에 남샤 균린에 단도 그런 예 그런 그런 니절로 순순 직군에 안주 직 추마숑은 그 줄았어요 안주 담비 나로 디어르들이 총을 간리야 안주 직 제다 망부지 가서 오래 직 조진 당구도 뭐지 산주 마찬가지야. 디는 시술 차도도. 남자 근데 내지 나와기보다 직 딘데나 영제 직 균시 딘수 직 높중 지하다. 도난 지하도 좀 뭐 좀 붙여져. 봐. 아니 직 강아지도 제주선 아니 가지 되지 마심.
1: 아니 다 집에서 지.
0: 세상 딘데 인도선 문행 안 좋다. 직 초아 문에 주변에 있는 직 징의별 자경 토네 강서지대에 있다. 미 야부차 대여를 봐. 지은의 주변을 봐. 원장양직 김장난로직 삼류톤의 변준직직이야 직 채련배 따경치단스년 디토리아 따직 마담배차 십주월이성비 알레 파추샤제 수수수수의 따경양타고 시세야 디토리 야부시 채련금인도 안당하죠 변차샤비나 팅산당한주 영사도 망고 십주월이 맞지 가봤다 직진된 영사 망고 십주월 ale yayung mil passing bu cha sha je ro chi lusim de ta da de yug passing bu cha sha je so so so so lia chi sing bu che dan di be di shi bu chi nang chu sho che ani ta so so ye de na me bin 아니 예민을 받대 단순히 제 도움을 받대 세상 변장 옛날 균에들이 쉬고요 땅 안주 즉 수수령이 주변 안주 오늘 대단스니에 된 안주 관계 개체 뭐 질 지요리 엔디 다음에는 엔 안주 셈 적고요 땅 원장 남 남샤 균대는 안주 류부디 대단 내야 제도 이제 추동이었으니 그 그지 개체 뭐래 디 야부지 하고 그도 그러나 세상 이제 송도 아직 전부링 사실 레모 뒤에 그 다시 돈주 개주 추제요 그래서 안주 류부에 찍고지게 그랬고 추제요 동안 장하면 다 아직 걸어다 직선에서 제구요 말이야. 세상 추당의 동야 류중 주소 소소한 게 소소 류심이 대단 개인게지 류중 야부지야. 다른 난신지 니 당의 냐야. 된주 즉 남자 근데 내 지금 년지 또리 숨나지 개린 또 비치고 해야 돼. 계속 뭐 시부를 시작 안 하고 소소는 니네 고주제
2: 是吧? 네게
0: 되래 되게 숨디 야부지야 있나 소소 내고 늦죽디 야가였다. 미국 통해 내가 뉴스니에 지 유하링 한지 리는 무슨 거 말았네 다들 내가 뉴스 디 오늘 장내기 지 갈소래 신고 제사 계속 뭐 쉬우지를 해도 와 세상 다 딘데 지 소소 니리 니리 소나로 디주 락다 지니지게 아니 예유 밀레 오 란런 당에 동고도다 란지 류준 야고 채고도 란니 당에 에코고이 세게 지게지세 꾸메다야기 통당한 무슨 해요래 다 소소란 배 뜨바지 때문다야 다 레지셀 배 이행되니 두돌 많이 learned 해 잘마라 아니 류보 구요 매진이지 때 소소래 때다 요 말이 디메디즈는 다 신다 엘레직 심구다 로교치세 뜨제 제그바 세상 디중원에 땅 안주진 단 따와나로네 등산들을 하바도 나라선 봐야지 펜주 엘레시엘리아 직 심구다 따용 양타고지 제 성부도는 링엘 소소간리아 디게디 제야디 문에 갈수 없다 먼저 자게 각자를
1: 실했습니다 다 땡기는 수 네베 네버네 네베 수고 미지기 네버네 랍제 네버 레슈 쳔베 네버 다 가서가네 두스 충불 바가메디 안탄돌레 딜레 체기 캡콘지 가르도스는 스슌당 주 지초게레 지유기 챌렌데 난다 난심들레 무튠 탄돌레 겐도 두두 세야 치도 코난주 다데 나야 챌레 몽구도와 베차샤니겐라 다 시림기 면주 최대한 태기 딘제기 다 첸제기 시지도 두 캡데다나야 봐 안데네 면주 긴송기 말아도도 튀고 산다야
2: 그래봐
1: 안 나란수 다 지초기 갑교기 디 말아줘 말아도도 튀고 산다 단지 디게 제제 창으로 가리시도로도 선다 나즈 점이나 저 요교란데다 안 코난조 출로 튠도 좀 볼래 어 나 저스주 아삼야 어 나 데나마 주도 저 대비유 아삼야 딘제지 용스르 동안 안 학바도 균시도 좀 가스갈이야다 저장체 캡데다미는 미다 미지 저 디나로기 나즈 메베 나즈 유바 밀다단다
2: 是吧
1: 나즈 유베 미 나즈 메베 미데도 어 나 르게브시스 유인 콘조 이지시스 이 엔제 삼야게 고류지 차십지를 동안
0: 나리샤 다디 주토리아 문에 가서다 녜제다 두르비네 단도 공기라게 송송직 아란조직다 멍세 이토네 임베네 벤자샤 옹부견젠 그리리다나 지금 직딘데 미세 강에 요리리아 직 야 믹세 직 가서를 그 라기 부야리 라기 딜데니야 직 쳔바신다 데바 트렌 쳔벌리네 자도 로스 쳔벌리네 자디안 소소직 로중 구급이 아메나 직 에 정다 체세 직 딘데기 고급 라야 직 망부지 또한에 다 딘줄이야 디도와 아 그냥 오늘에 강해를 디 가봐도스는 단도 공기라게 순상수 망조 망부지기 딘줄 시제 딘줄 딘줄 차기엔 딘데 유협 딘줄 한 마오 지세 아니 매샤샤 지 아니 아란수 직 오늘에서는 파마지 오늘에 주변에 소수 부구들이야 직 내 나서 두고 주요가다 야면은 직 원부관 강해 주요비는 딜리아 심부 요리 심제 요리 원장 딜리아 직 로교 컨트리스 제 직 럭터 체우리 딘주 체딘 디주 돈도 하마고 세상 딘데 인도스는 단다 공기라게 양고 양고 순순 직 소소랑은 내에 나도 능미 쓰는 내에 나도 강에 다 내 나설 소비 딘데 강에 티르즈네 배우 제제 대규 없이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네 딱 그냥 딱 맞아고 해야게
1: 그게
0: 싸우니네요 말이야.
1: 그게 꼬마 꾸요 말이야. 자꾸
0: 제비요 말이야.
1: 디간데 겐라 류르나즈 Tandole ngan nab di ngan ngo cha la san be sim gi na zi di yu du zhen bo an ran na zi ni za ji nun xiu ni za ji zhi ba ren yi ge le di di ne bo de ne ren yi ter ter qi guo ya di ke qin bu xu bu zhi xia ru duan
2: na di ge la su su gi su su le tang lian qi guo ya di da da a jian jian ge la su na xin ke qin bu ba an tan du da su su gi neng mi ne ri qi gi mi ne ri di tang lian guo ya di da tou guo ya di ke qin bu xu bu zhi xia
1: zhi ji
2: ngan zu tan de ge ngan zu da ke de slo ren ngan zu pyrigina da ge nem ju ke jun ji yo de ning je sa de xi bu si ro ji ngan zu de ba ta ne da ci da ning je

0: 이 통은 말이 사라지. 아니 디기 오늘 전에 다 파주 디다 섬 야야리를 봐. 오늘 닝지 제주월 섬 나라. 다 이제 안 주다 능미 섬 나라 가서 모르는 아치다. 디레게 부르 다당 딘제지레샤. 닝지 지기. 섬섬지 제제 디기 능미다. 직 네발 오늘기 섬제디 치르 땅에 설치기다 딩아레 뇽소.
1: 지세르샤 다 길라디에 숨버바 길라 땡기 가메디게체. 응, 예 제 삼송길라. 땅안한 순음 귤럽이야. 다 지초디 인데르다 코요디 딘제르다 사디 카르스고레스나 지초니 미주교리 쿠르요레 미주교리 지초디 딘제르다 쿠르요디 딘제르다 수도 좀보 나란스 수수수수 스테제 지초다 쿠르요 좀 얘기 녜 두시 근제스 증도 어 녜 계지 근제시도 녜 제단 근제시도 딩아란 수창매 수수수소야 멜론스 깊제 따고야지리샤
2: 디지털이야 지 닝제 세기 디 지디 콜루트 쉽지 차야 그랬상게 지다 닝제 세디 에 그 생함톤에 신 닝지 세 지디 코르모아빈 신다디 비게 직 두냥 당겨디 두디네 타로 제나상에 삼료 전난지리 이지미지 칸에 두스던 제 아니 에 가서 디대야지 말이 제상가 지도관 콜루트 마고 테베 깽게 닝제 닝제서 개 맛이냐 되길래 개 봐야지 어메 주주리 쓰고 그래서 디 딘데스 럽데베네 지 문에 다다 에 아나스 뷰리 나는 제비네 지 동생 냠게 세죠 말이야 디 문에 지 답변을 찾아야비는 공부 견제 지 딘데 럽네 지문이 지 공부 견제 디 심나로 문에 기 저와도 무슨 디 가래 디 하고 고 말 어찌 참다 무슨 야고 지 심나도 비나 아니 지랑기 군운디야고지레 펜토스 승고텔레 정읍에 안내게산교데
1: 지지
2: 드레이누네 타네기 따지 미 심기 따페네 차서 아니 다침부 지조 미창메 심다 수에 하고 말이 예윤기 소수티리에 된적이 능미다 아직 내버다 안데 여빈 피심 나기서 문에 가르래도 하고야 치도 녀야다 지워치야다 진수 즉 삼류톤에 즉 그게 신고 제단으로 그냥 예야스네 계속 쉬지래서 아주 마무치서 아 계속 말해 와 개디 에 내나서 파도도 눈도 시에나 치주 제스디 시야들이 인제 그게 매미티게디 즉 전도 요래데 시다 신고 말해 다시에게 계속 말해 있으면 되려는 게 맞아요 말아
1: 계속 오래
2: 딜레 문에 그게 즉 근데 매인 배서지 찌제 수지에 독재 맞지 제제 사사님 안 보용 거라 디 팽그르베 디 팽마라 남규 능시의 제제 아니 드린 즉 삼년은 주 가르코도 당군이 근데 구조 근데 개그맨도 와 디데 즉 라고주 딘제게 미단다 진지제 디 제비나 그냥 쉬우쉬우 된 되게 진인제
0: 디기라 눈에 닝제서 디기라 소문이 디콜로도 쉬우지도 게라다 나르소소 뇽조 총분하지 미닝제 러브라소소소 마 동에나 송교를 시키기 아시다 나다 켄제지나 미디데 러브디자 마송송시도
3: 단데 키랑키 센심부디니 자산바 섬캄 루지캉기 겐제스라타 푸캉면캉 티츠헨초기 겐기라 슈베 편조롱친년친리콩기 표계롱친리친 모체조닝시
1: 탄데카메디게다 드리주시다 제제겐라 타르동네시는 예치치는 엔제스리샤
2: 네스
1: 땅아란스 네버다 네베수미 딘제조아이네자 안넘규다 나즈 메뱅아란스 미파즈 조아이네자 다디 게블야 편춘 삼시체서 동안이라 두스테드 좀보 다 삼시 제토니에 미디 코도 토부 창체 토부 엔제 지인베서 동아 이양 다디 멍시디 가르도스나 미다 미파 장베 즈와
3: 센차라 계시 계란탕 양능아 네버 임비이나 정니르 진제탕 정니 탕린치야 네베 수기 미시 임비이나 네바 쿠셰타 로부치야 당능신 롭저탕 리슈 쳔바 지초 제기 무튜체 추기 쳔바탕 겐송 코튼치야 라소베 섬든 춘치기 리첸디 규제 안치 네포베 능추티르 응습 용잠탕 규응은 망잠 용토비에 면대 수기인 디링레 챙기 십시 단년 난캔 뱀블라시

0: 样年头吧，特种老鼠接到外科局来救我一趟。中国古城看守人类科局情侣恰上了人年娃，金色真高土白，电波又不通，环保部队落地不能吵。台湾各处南塘人们年吵不通，天暖之气不住不要吵不通。咱这年岁车队车马只挖车头，广播切入剧队老鼠羊八吵。
1: 谈的你毕竟去吃醉酒不到大事
2: 尊重他农村的
3: 尊重他农村的吧
2: 作为迫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的心头米其英里的卡拉冲
4: 恰恰白马党聪别总日古在对目的先看超过两个去眼望级别四十步
2: 尊重他龙天对话的
4: 尊重他龙天对话
5: 杂志上电别三条天界观看上定地里真情难度中国总开马杜文军记者不当这不上来及票给的决心平均美马必军抗能必军难为中人抗他妈不写不的平均给总之当杨军许军应别三南月秀三朝天界中人抗了马步西北总开马杜文军尼山西南征途不冲不当我起的雄心不当雄空起来起来苏南永行谈到西安都休月空尼中国总把表天作给空密党中国年续总之落错给连进鲁迅总之六零给各州西北突然心中那么解释空起中人抗了马步西北党处理绝不西北我的总之我的写不当故事故事写不说咱们去卡住必须能用心空气咱们去卡住了中国总部写别推荐给一度四车个当青春马给日子写别推荐当三马的写别推荐给车个当各界别冰心落总给车个写不说托不当咱们去卡住七个给一个当不易的距离吧马赛给其别的检查能听马兄女学中人看了马不写不的呢中国总把表天作给做年托若就切别中人表当之外越不写音不的呢表就我每这年给穷我九年明南了中国每日能够给天地之外三天切不写的体外阳性加起为通街托年每做年给感染了陆港准备生息什么切别咱们去写这下面天界给中国总开马杜文军给怎么的这上来就不给的就行群众民们必尊抗内必尊难为中人抗了马不写吧偏诺给尊之的杨军许不提留年年不陷入呢有咱双击国拉杨骆驼去查家嘴巴的没事他的有什么的人王有名错叫我的大都心都揭开了社区没区别各土你绝了的你能够批评可把经验起我的心念都没拍进那个人家就起不忙一十七的车辆二星提的金币心看的所不如杀掉你这些破破民男人除过满家给我给人民冲突松样平面给我给我为切入松我给钱不是给我当着可苦心里那把地呢让我杂唱啊可可把起行囊这得了出去我给马脚了平面给我给讲马脚可个心都心把你文别念书可把得了可康事儿明女婿给你念书心得起光当西北扎堂街下去看给国体能念书给起我的这把是拉你给国动念其实吞不得罗一动给咱们都刚把得心的那样给把这个吞不得过去日做不得呢让给站来听天内没把七日全行公里那么就是抗阳没被行动堂找我了天不人给怕出死去罗一动恰里确定案没抗内全行天龙出的行别丢定位能不决定阿妈是七个王米都学了 남게 타니 낙핑팅 투큐르바다 진나 주다르 디보다라 정종기 추어스 출가라 서와 타투르 바꾸츠 서와 펍신치 무튜디 강법규인 법규 신기슈 강신부 팅카시 법지 표 창당 시뷰 주시디 찰진기 깔부 교르비에 민규 용수 중비에 카웨 정수교르 총대 총총틸의 칠조수 종체유 남남 카웨 용수까지 로지마르 자탄라 원단 계급 다수 지르튼투브나 난투왕 용두 롭자균기 공신 샥비에 타고르두 크구 심불차시 타나 큰치우양 용두송 외카르 기엔 남장 중세 조사균에두 민식이 쇼바니리 당급 괴뼈문니니 난과 세프테부 당 강배 냔니니 니엘랑배 주십대부 차두비 좀유 년지 공통투 송 나세 강바니니 죽탑 제나 공바부주니 대회 가와치 대나크 돈주 속자 지힌 니치네 니참 발교 대네 세 흡사 체지 나르신 고카르 죄바당 고르 주네 진바당지 무튜디 낭로수 콕주 지그냐 급들 그 진바디 차그레 투쿄바다 칸네 토르웨 칠마야 사토토 게르랑 정룬식 당외 차그레 남 모톤 토켄네 진칠랑랑 투켓 디네 휴진 마송와라 사제 용수 쇠신 너주 결미 당 그 아마 투딘 주마 테그린기 자탄도 진바 힘을 군이기 사바 강발 균에 샤당 잠발 링주로 모사키 최바도 안에 수탑 매배 곽주 겸내 룩찬다 딸의 난도 송대 종전 쉼바 왕라기 년투 난 쾌바다나 통자 감지 도규 예내 추그리 기세지 샤시 개톱지 쾌 역할 딸의 난 대동 통자 편복가 휴 자디 칼라 주네 소이 대림 신도 곽배 난 차와 수가와 개배 캬바다 강냠 두세나 중세 대난 식계 진비 최기 차 팅한데 방투 송싱 그 류분이 추미 직당 자월 추 쪽다 메바튼 신제다 모체 망점 세체 나서 지양도 쪽지 멘비 송용 이나 신제다 모체 메베 강배 난기 렌체 치로 땅나 우 옵동 제대외카 진비 난기 차량 제도냐 광주 있겠네 고카르교티 작바탕 강도와 대외망과 난투월 민입의 쇼바 니레 당급 강배 낭 캬바탕 강기 휴양 민두 테나 랑바르 교르비의 추남 류비의 차도 교르바당 테니 진비의 낭 차 튠비의 토안에 나리양 질 튠기 메탐 냠도 독받게 유잠네 곽주 경류장 메미 냉고르 톰자 차바식 샤휴 진바 쇼르웨 촌나 기경 진바 튠마도 유잠 니 쿠바당 유잠 니 레당 니 당베체 랑기장라 시데나 치마루 시체 뻬모르 나사 메통라 녀리양 정미시부다 강원에 진부 번남미기 진베낭 차 튀미시라 돈주 속자 지신 고주 치미그 바마세 대동 따당 렐루기 메사웨 톰자감부 삼미그 따당 렐루 대장 셴베 초와께체 순부르 내장 튜뉴 강식 유냐 친을리 삼루통 메꾸바라 심띠와 네투바다 치월리 셴비에 삼루당 치미띠와 용미시 근조 키키 나란 격점 시루 죽으로 시체 셈다 나수메라 시체 델류도 조외 나르웨 라게 유바라 교르톱 라게 초반니 제딘 토하기 제바 지슈 인무 콜라 머신에 라게 띠네 메나 차르 Tētār tūkžū kī lūpū tsokcām chēshīng. Nūshū yūcē tūntār tsūshī yōngsū lōgbē mā kūy tī kūyān tūpcām chūng. Lūpā kī shāmu tī ngēngur shāpatā, lāgbē chālā chīlcāntā, ngōtōntā, chōtūtā, nā jē tō kūybē tētū chīcām chē. Tēnē lū chōngbūr nye chī tō nyevatā. Kāng tsū nē tsabrē tū sōngshīng chīmē kīngbē tsūkchū tī mā kūyān pār shā. Tētār 장류 지탭기 삼루 강야 메동와다 심제지양 메신도 치수하게 타마르 껴보다 대화진기 행감수 주배 남두시 파를도 친세 대단당 주기 땜보다 미깨자다 주문깨자다 신제 양미토도 수계 칠심법에 깨자다 메토 남미토도 불란마만이 법에 깨자다 메토와 법부시에 자게다 각비에 줄어집에 자게다 암제 돌비에 자게다 묘로 치지 치비에 자게제 퇴두냐 미시기 정이 뼈바 셀라미세 식퇴 두장 두장 네프 두장 두장 시바 수이나 두장 시바 수이부이나 네프 시바 강이나 타미토미 최투 미시기 정이라 면치 툴마 강 때리신 로까와 당 칭엠베 그 육접 체면 레프로 박자 격휴 강야 맞지 면치 툴마 제지신 칼라 두지 더둥 척지 초에 껴마 마부시 칼라 두 직바 짐신 세신 티니 톱딘 쯔마 임바 모신 그리고 그미 톱라 가규 남바 지양 메바라 긍시 지신 생겼니 예지레 법 톱잠다 콤바포 톱잠 중화다 쪽불 때네 첩산 동 톱잠 중 마시 콤바 땜부식 보마 톱경 라리야 랑토바 중화니 면숨 돈난 그 고르숭네 타 니진키 긍리 따신도 티다니 정이기 동룡 띠네 미베 나와식 잘 경타 신부 미베 살아 툭띠엔 쥐면 라투 지키로다 라 시엔티 야기 징벌 푸푸 동신 유바다 징벼 와도 대동 까도라 식샤유 거니 항상네 무 야수게 민남 냠무 개가 미표라 듄투양 조미표 듄투 교체 정이 카뜸네 툭띠엔 쥐마라 낭다 송이 지냠 페메티 치디 야기 징베토 칼리르 죽잠 제베 크술도하기 차 춤춤투 가도레 남규 페메티 직기베토하기 지슈낭 주바다 라과띵네 마르 독잠식 차 된살 주바당자 야기 속바르 라베 푸르푸르땅 야티니 나르신 고쭈쭈 동신 네수 강야 마트엔 바따르도네 토켄 쯤에 가도라 꺄네 테가르 탑상한 낭도 송화다. 직특딩도 샤. 까도레 낭 더두 마르탄 강첸삼 루네 쾌투주. 강배 낭 척지 용숙행바당자 차남 독불실. 그 권의 주파르 믹다신 다수 정의라 때르웨 세니 야기 착수이기마다 정의 미치과 내배 뉴번니 야 순표 차임바시. 척실다 외급 누레 낭 루메라 다레 나 담미바다 무주 교미 가류 메 통화 야디니 메킴기 교노르 유세 더불교로 자탄 토하게 뉴부 통해 뉴번이 신투 침부르지 대자라를 뉴지 첩지 수배 눌루기 창세 유르투 차라 톱딘 주마야 서둔 체계 내수 켜네 년달아 야기 차수세네 초와 기교바수 표면티 고통지 모두 멀무네 섭시 랑배 주식 대신 성신다 조나다 근탄 식찰 그 투딘 주말을 고쪽 참 체지 디무르 미키다 줘 자탄 도둑 규르 라리앙 로사르바 샴네 강차 슈르진 자탄 르 몬탄 개구추 종시 슌기 레치 인베 경규 체지 부켜바다 나주 코당 진능냐바 곧 종시슌도 종변슌바 황라기 레게 닌토르따로 주 세계 뷰리 나슌티 가르손 참이 두교루 미시기 로위똥 쇠와르경네 나슌티 꼬르치 그 삼루똥 신두 너니 체뇽시시 미티 강자기 렘부마가 공 년체두 주규 공바슌의 송신 타발로치 잠송야 로켄민두 김두 딸깨병 김두 띠네 로마 중시 렌조르 로위통 얌센 침부께바띠 종편 신부 왕라 낭사르 슝튼 주바르 송야 로켄 메바다 나슌티 김두 코르샤르 송네 라리야 로켄 메 그 창마 당냠두 최월 친양 클레니 그 예강기 고자 자네 낭두 주외 캉바 용수 태두이 키킹 미카지기 종총기 칠 최월 친배 초유 점내 나슌티 쿠폰당 도치니 구풍설양 튼두 긴류식제 쟁기당 기연기 편준 편리당 포로당 아차수와기 윤제 체심반이 쉬메급식시 농부 강사를 당신 큰리 긴을 내나 자라기 쇼세의 남신유 디네 카기급 로이동기 민이 랩집도 교루 퇴주니 치치도 주루에 동장장부의 벌업다를 매우감내 교신 전자를 늦기 생마 지진에 지주의 소주와기 진이 뒤 단디 난공유니 배치 총결화 식차니 칼립 지심당 칼순 조바기 겐비 존디엔비 냠낭식 낭미도 무용 심제디니 매바니 칼레인 이원촉배 개박과 체진 뒤동냠도 시들을 뛴튀기 준신 로마치신 규루와당 랄랄 지통기 메토시의 용무 심칭외 늦기 생마장도세 탱식 주장 장부당 미진외 총의 주딩 통서를 추계를 쉬신 유진 유점내 고추가를 뛴디 우지지기 미급토기 주딩남 지신배 급수 뛴내 나싱 토를 저설외 개바시기 장르 따신 유발 토낭중 마시 파주어기 믹시 낙부 개표경 자초어기 넘줄라 때나 믹니보 몰라 착심 접두 개발통 매 귀셉당제 고척점당 개모체점 지급 그 지기 기토니 감사 참지 슈바당자 락바지기 주 벌립라 뎁 매견 카야체바당 집직 강반이 살라 주급 주어기 지만남니 그용념다 신두 잠싱 주딩내 초계 발두자 랑안니 짱내 듄두 깨깨베 벌립 중식 강당 개바티에경 매초스 깨깨병 시버트급 개바티니 리수 틀라 지코 세와다 봉슈 칠라 샤네 개베카라 셰치 중세 상도아토 낭 뭐네 빠냠 틀라 대동 개부 중네 호르민 귀교 튜와 식두냐 개티 개바티 몇셈 띵기 개자 고여지 뭐네 대다르리냐 당세 초유 초년 락바식 디초수 짱와디니 주난 큐베 냐무식 당자 매장 락바시아바 파르짱 그 수르짱 응외 락바시오메 조모르 팔람키 겐베 인저니리 책입식 다유바 면세와통 락바니 편준 투츠 디무르 면류부 추가르초 민이 땅마 좀기 세나지양 미베 추기 락베 조모 퍼주기 조모 송외 德차 강시 쇼버짱저 큐르 매 켄켄로네 정신도 추가르 초신 초위 저다라 듄특규 코니포 케인기 충진 지신 원단 개배 총회수 조화다 자동 세프 로마다라 윌립 쥬나 링링 특규 직히 직 대바다라 규급 그 뼈무티 몰라 직배 디무르 레부용 그 챙와 두츠 코니포 수식이 중세 슈개바 양나 갸주 벌립 강이 메신바라 강다르 코니기 레부냥도 잔네 펜주 탐규다 초주자라 가브리 추가르 초와당 가브리 깨나르 깨바티 강바자주 팅유 수주바당 무 락바추르 뜸네 벌립라 그 깨바 척선 제바당 무 고중세 띵투장 그 초주대 차이 조악하네 진리 용수치 급업 지진기 실구당 강라 시부 최당 댄싱 레부르 도키킨 매장니 기초양 사주당 진니 용수지바식 인발 예치기 명니 당마 좀두 그 레부르 지와다 렌기기 시럽대 구급송내 쇼안디기 라니부 가브리 그 레부르 지지다 가브리 깨갸신두 그 류추다 착심다 류기 제거다 뉴슈 제기 최두 용수 뉴발 큐루 라리양 레부니 우주 냠두 제바 더불 큐루 범스 초지 볼로식 딱다며 개발포 뭐 챔바 수업했다를 믹당내 예윤 두대급 추국하시에 개목 교신도 군일라 따신 바 통화다 딜레 카직 디초수 깨겜내 온화다 카직이 락바 때문에 추이 생매 춘에 볼로출 유교 수된 뭐 그 개발내 락바 출 뒤배 코양 메빵네 타르와신 폴로티 추구츠 초스요. 메고 고르신투 게충에 땡큐 시시. 쿠양 게스 취직 시에바티니 인기 민다 야게니 티웨 양민. 메 퇴마도 메 퇴독심 양미. 그 출입기 최도 접시 접진 모돈티 메초스 땡신도 띵징스 껴봐마세 더도 몰라 락바휴유체 메경 락바휴네 랜로아메 민니 랜바르쿠 타르모 촌참도 로아징 촌참 기체단도 립니웨급 나리안 코트로세 초수 시티에식로 남수 진삼수 나지지식 통외 메삼로 땡땡 코치 메기완 용수 촉진 닝게 티티 파도 주킨 케파티지 냐 갸츠르 촨네 라리안 락바 휴휴 체지 메체탄 기 츠투 쪽부르데메 럽균 파차데 타르모 치메 띵투 데베 소다르 쿠르 메체탄 띵투 데네 블립 랑가르 랑두일라 포트 주바다 강라니 랑가르 짱네 특린투 따시네 출입차네 면대 수티 전수 지름신 양이 경유 기미 태종기 디니 대왕도 중외 보면 지동식 힘바르네 대왕도 중외 보면 지동니 진지 지신 따는 두바식디 긍급 지신 디마타도 예월 규르 개디 초안이 정주 힘배 왕도 땅나 대왕기 보면 지동니 정주 트릭이 벌립식 당자식 과도 메라 개차 지워식 힘바다 Keti tsuwa ni sashi chimu kimbe wangdu tangna, de wangdu chungwe pomyo zidu ni tenbe dunggang ki charbatang zhashin, doba kangzimtang chikar gu tobashik. Keti tsuwa tingi pana tong kimbe wangdu tangna, de wangdu chungwe pomyo zidu ni lochang nisu gangba tsukbe jachuntang zhashin, kangtong longi tang chisi bar dongsam ki kingbar kyurbarshi. 인기 진짜 시카니 튕겨 봐 강이나 영이 독지치 슈크 튕 강이나 제라 독지치 슈크 봐 신도 망외 조배 이득철 조 강인 당 폐박 강인 몇세프 몇도 몇 강달아 독지치 슈크 봐 시글려인 제기론대 최도 몇 대원 두 중외 보면 지동 진짜니 남자 토라 요콘 매바 당자외 첩균식 인식 대왕 코날리에 랑기 뚜루 칼루 규탑 메바식당 르슴 니걸 뚜베 첸 체시바식대 르부 툽진 낭슴 뇨푸르 쿠르치 남양 체 미시베 촌나기 다딘 대왕도 중외 포메 지통티니 지투 댄라 신투 끔바식 인베 심라 따투 찬나 날수 용지 체경 눈투 마큐르 단탕 체바니 락도아 카바르키 튜랩수시 멜레가 찍지 니투투 제신 치잠지나 대잠 렉베 존나시게메 심캄기 장유니라 투베 지투 립심신투 메토기 치산 투세 룽시라 카초아시 라도 카바르토아신 양이 수식라 카바르 갸바니 메시 닌시키 공무 루푸르투 라토 카바르기 디테차 김네게베 카바르지 냠네 체투라 강라시나 Nenshiki kongtu babar chenyu nyanse po ne nesu ma sui bar chenyu shakju chebarsi. Me baba ni wangbu junjian ji ji guri tangja kemu chenpu gebe ame pomu kyorang le kajakba me chimi le kyang dubadu ji shishi tang. Kabar ki nang ne geba shikam sebu shena geba dharma shiki geja ko. Geja le chungwe chona ni rangshi jam le laksam takbe kar. 대동 대대 흘려지 기회받는 뭐 알렌 짬양 마친 공 파초안네 땀뇨 되어 지신 고란 직부로 적다 매바시에버니 년진 난기 총결기 채무 랍듀 시베 리센 당자 유튜티나 모토얌 띵웨 라와식도 휴진 타골기 경깔르 자유미 규지지 끄바다 작표에 미도 십도 시에가라 조지 짬네 추진 총룡규 겸은 육린 링링 칼라 주신 쳇쳇 깨자차 다위와 김용매 링시베 루시에티 채나 급디 촌나니 루시에티 치다리 김바띠 균이 다게 감도 유균나 다게 쥐라 링부 루싱 뷰 기베 윤중다 용수 중시 도얌치엔 기시자외 유수 징부 충충식 유부다 징부 낭내 다외 칩수 응 다와 고치 디 까르신세 마리 다와 고치 뷰 대둥 제지 강수와 양응응 마시 테다 랩집상 임무 나르신 응숨기 지도지 응응 제 Tege kalung hindu zangwe kyorang gabu yue batardu nang. Zichwa la, nga la kangra machi na. Nganzu kumi nima jinche cha. Shochi shochi. Nga kalma jikyang gumi tup, chaydu kyo la chabwedi kang dukcho. Teta na jokzi toa chaburu nyi chang. Zichwa la, kyorang chen, kyorang ki lusung chen. Nangong yu ki tangto ne percho ki kabar Gyang nor shorwa sep himu, kuy gecha tsam majiye par nyen. Nyen shin tini gachwa dikshinbe pomo nyi wargi tamni gimba shin. Ngay kyurang ki lupur chen sirwa tukab myo chakchun ribtu geba shin lupur cawa geba tang. Rangwaan me par, zechwa la, ngayang kuy ki lupur chen chung shi shi. Timuru kuku simpur kyuru. Kabar tsam sha jing geba tige gyang karsun cha mi tu kyuru. Rangki gacha tang, kuncha tang, nyinga pakcha tang, lakpa nyi pakcha chibi jachi li metu. Tsemu tiri, myo rangki lupu tsona kimbe chashe malu par chiwa tang. Mingi zumni, kipa tarma shikdang, penchun chengshin te lupuru banyu chekar, lupu nyi jigla jikyudu nebe chana gitab che. Kipa tarma shikdang, nyechur chebe tsorwa kancha shikyo tang. Nye kyo ki lupu chenchuk. Nye kyo ki lupu chenchuk si yangi kyo rangi lupu kangdu yu tam. Kongdu lenge ki sen na watini, zhongkyu zomgen ma duen jun ki zamba tang. Zabsan la ki pyoge tu gyurxin, pyonchung mi ma bijun kangne bijun nangwe zhongri. Kangla marbu si ba, pyonur ki zomji tang yangdun shuba ti liu nyingi batiri. Sanjwa lenge, ting di li zhen pyu simayi. Li zhen zhechu tang zhichun nangken ni xiao xue la tang. Shibshir chen gui ba ni kesan zhuka la zhi. 听见书店家过。

진로링게 모두 응아나슬린도 생야기 순시디 네데미게 젤랑에 단남비 참지 동대 시디 순시디 데미게 젤랑 타 치리 총랑 코나니게 냠도 단남시리도 난추 센조 터미니아 보르 지주겐 코네 순시디 리위슈제 조경만 남행게 타 제바제도 난케 타나이시 롱칭키 센조 용리아 퓨제 참지 처음 난도

모든 강남지 신호홍의 천민리아 카와이 강지 시위 권해 리젠즈교난 캔 감사 디린 고급상부티다 뒤니 강중로가 초비 초조아자 디기 종아란니 조체비 심툰직비에 차조 진부지문 용리아 감디 참지슈규탄지 전비락의 단남배 경슈시비 루시디리 위신의 혼난초아야 표기인 혼난초인은 차와람조탄 김장침투 내미지린제 용배 민두슈규인라주도 롱치키 센조 창마야인의 뒤지도 표기인 수이수난도

前边一天龙姐大不如公园呢身边感觉季节那年错了配备年夜过年就过了着急娘做面的样子过年错了配备

자스탄 님베 센트럴 행계타 자저 행계 공감사 단단함을 행계니 생고속배 레전드니 변조 롱팅인 틸리 공원 벽에 롱팅키 대탄로티 태동 리젠 파나면 간시브들이 간제 레전드이나 롱팅키 틸람타 락도 카바토 주리 딘디기 APP 교인기 장유 웨이시자 시베 디귀토 뒤직도 세세 난도지 생계 행계 드링키 레스님의 파나면 간게 레전드이나 괴블로 주니 행계설 자균시구인

0: 三周零阶堂查找那么早项目会被我也是来前给铁东看拒绝铁东安最来前那地址区别配合让各种面子康连内的个给起来明白准确了的呀参与学院我们就来观看三了
1: 做中吧观看三
0: 那些唐都我们就来给给些先给零阶堂当然是安最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查找零阶了呀参与学院那些铁东事情预备 가르쳐지나요나라
1: 다른게 제가 조이나 나리나 내내데가 엄지진바
0: 레스레세
1: 뒤에가 존년준기 아니 면접치약이나자 레베기 저중기나자로 봐
0: 아 레세
1: 저중기 응원고텔로 좀마시야인
0: 레세 집균기 응원고텔 엄지라가 견리나야 되지만 레스레세 엄지라 로 제산다 혼리야이나 엄지라가 순순는 신체 티링기 안주리제나 로리야 집균기 응원고텔에 다 엄지라가 깔롬는 게 숨기 대대 같이 생기는 게 다 저런 게네 공천으로나 생긴 아무것도 안 저러는 게 드린 건지 반하면 같이 배 대동네 전디나 로리아 이는 표현한 교조 면제 강례네 대가게 칠레 멤버 준기라 된디 수유 계시 기랑기 지균이 시컹롱고 기내디 루트난고 공부 이는 언제레 전기 대체 가방자 내고게 구지 초계 송안이 초초타 초계진아 듄듄고 초계니고 레왕왕아 초계니게 초듄듄제 괴나마타 디민 효인게 장유의 시작토는 언제레 전나 슈난제 대가 칠레기 멤버 준기라 근전한 지그지 디릉난 주 파르기 세바지 튀난게 你见到我这些来人了Les les say, Ta Sham Kuiles and Tedong Han Guji, Amsalaya, Jayuni, Shikolia, Kundishu Yin, Titan Chipsi, K, Central Hinge, Ganzulis and Shunan Duyina, Talis and Gate Kapanja, Tadamuso, Yunan Chu Yula, Mazulis and Gate Kapanja, and Gaji Shu Yin, Lewaki Guji, Chuja Sungani, Chu, Chuja Jing and Dundungu, Chuja Ni Gulewanga, Chuja Ni Get Chu Dun Dun Che Yinbe, Tedu, Singing Gene Gonzana Shu Yila. Singing up so danger linge, Tatitani, digi dimbe, soy mungsi yin la, kimsa mirungoji, digi, junzia yin. Quan shubin is in tidding and zuri zen an anzu yamdu, mangzogi soar, shukin chimbo sosin be, nishi di, cheap yunki, nishi, jigeton a shubina, jung feng tan, now so jung siatiri. Tatian zumni treden, digzogi, dumzi chevar, shibina, logir, zumni yong so, micha, sayan julia yin a cheap yunki nishi di pogo yubata, rangin when a jicha shabina, nishi di, mimangi, tiso di tan, ya nuzodong we, zonegi, dangananzu, nishi chesi yimbata, rangin when a cha shabina, sabo toy, kuru tan, soy kumsilia, dinje yin. 你是弟弟，我用过这个的人呢，他们是让永江给面具来推面的车，你是第二，你能用过他面具贴的呀？从这有的时候是特别的，一年来你是第一用过的人呢，面部可能两个在门银板，面面的我的场面，但是你的他给经过是切割的人呢，他将看清不起的生病。他前两天给各部门昨天那对应接，谈到这边我们这里啊，跟着学对不对呢？吃平给你，再的有你跟着这里啊，各个有没我们这里啊，工作我就是那种那学个人了。对，我做这军事的呢，啊你。

하장 계진 버 봐라. 근데 비게 그래서 맹간 대야리야 잼제 슈제 어스타 오즈 뭐요. 세야게 당간 아주 공부딘 데지 파 토르제 이는 뒤돌 맹간 티제 이는 다 티리기 맹주 나비는 등게 권래 슈비리 특집 이내 시선제 다다는 신기 롱티 이내 시선제 임부 이는 아 티웨 강은 저주 신의 주발 뜨거지 메디 선바 이는 코 뒤주 튠디르 봐. 아니 나로리아 맹간 페토비 이내 기란게 소소 랑콜라 소리아 페모도베 선제 이는 진인 레고기 다시 바디 교현제 이는 아니 코비게지 퇴자 가날 게나제 네버 So give you the kitchen but it's some beautiful. And Larson, you are the Goyor Ball. Let's let them to Tochena.

남링게 데타니 디기기 자와인베 티뷴더뷰 네지기 년가레 영이 송교체균이 견간시드네치 난지 남규 초에낭도 디단기 콤시 상부경화타 류심기 내당을 토난치해봐 내다 중치 뒤도도 면주타 딱제체균이 신드네 계지 디타니 영이타 김자 지소지기 디기타 저와 텀섭유배 장면 디타는 통진난제 내미 치링기 소화 뢰투배 面对这个瘾。

0: 규 파르키 뷔제토의 폐계기 림부 서바식도 규유
1: 수가디괴키 쳄세기 치된 타 전조규 튠저로 진돔 차르괴제기 뇌바 칸리된데 사드위기감기 개주의 타 폐계기 튠을 시초바타 냠데 변조로 폐계 타 또치르 동규티 튠진 앙탕부르지네 냠데 변조로 폐계를 니체 집에 속신 타 니체 외야부시 체유브지 폐계 역학조 양타 최지 디괴기 우린이기 첸가기 쿵미 냠데 변조로 폐계 동규티 고조 당부 레제 체수샤네 신난 타 무가르규디 만기르드 냠바타 몬튠 스구타 총계도 독시타 럽존 제발규바 당연 촉진 팀만촌에 루듀기즈타 중미 튀미 촌도 팀만촌에 리베 쿤게 양양체타라 시주르데네 남장기 멍시 등와타 첸제키 튕기 저슈 치르다네 띵슈 피월 집에 구슈니기 피게 틀람 땡게 체네 냠디 벤주르 피게러 체시 세브시 구유
0: 토레 쳔리 응우주르 레달락다르 체구 촉지 동초키 그고 첸보 예베 수가르 디귀키 피게기 레와 서바 통유 Sukara Tigui Ki Gengura Zowe Nichi Ti Namchang Ta Mengui Zulin Cheba Ta Kungrim Dizhen Tung Yangyang Gui Ti Tigui Pige Gi Char Gui Ta Tungkung Gi Likja Nyan Sing Shibda Shui Ti Laksam Ta Chue Sum La Dini Gyab Gyuro Top Top Che Dara Namchang Gi Dungzhu Kodui Mala Na Tigui Shuk Tum Ni Dungzhu Rawe Dinshi Dun Chi Chumre Shar Gyu Zolam Tui Yubari Dungzhu Dinshi Dun Chi Tigui Ki Tigui Ni Dungzhu Kodui Cheba Ta Chungmi Lega Cheba Jigyurto Chirzong Cheba Che Gi Nyergyong Che Dang Kyab De Dangwe 망초초로 권점내 부파라 땜부 중유
1: 민의 파라 동주자외 딘시의 인지겜나 용법 고치 개탕 업줄학점 중화타 원장기 동주타래 망초라 카유라유기 용법 망부라네 자와티니 중미 초와 기부시 개투비 추규 자와더부르 교유 팅의 냠대 변조로 냠신키 청소네 타제 튜네 타르게기 체시를 급에 파라 수가디 구이키 카유라유기 편제라 되네 땅주경키 렉제티 피계기 피뉴스 그룹의 낭튠서무 수냠 퇴부 세세 체유지 수가디 구이 땅지기 수지 부정키 세세
0: 생랭게 콩도 센트바티니 고주투 땅주경키 니치네 튠레 타르비다 뮤즈브 튠규기 망조로 편바첸보다 시크베 차낭종 수가디 구이키 Nyamdi Benjiro Pige Ki Limbu Sabar Gyube Goro Nyanju Shibati.
2: Sengkyo Garzo Sewe Tangse Ki Gurgu.
3: Yangta Sechu Dewe Gyanyang Ki Diku.
2: Mangzui Tone Lingwe Mangsim Ki Bhoja.
3: Chowe Nyamgyur Mwembe Gunse Ki Tora.
2: Tadaki Ki San Shibati Ni. Penjo Lungchen Nyanchen Lekho. Pyoge Lungchen Ki. Sengkyo Chokdui Lice. Sengkyo Gwendui Gunjung Shibati Shi.
1: Sengilinge Xiamla Mutune Jichu Chungui Chongzoro Digi Zawa Tsusun Shikubegor Nyanjun Shugiyin.
0: Sasui Tu, Jichu Chungui Chongzoi To Marputan Kyan Garbu Pusu Yume Doikangne, Lawui Chachimjim Tuchu, Nedini, Tsongu Xingjin Kormu Chonggirki Lodabsu Chaxin. Jili Shibjan Nishu Yisar Yube Dangle Tokdun Zangbu Seguine Buyongwe Jokba Tegara Kimshi Yisar Tujun.
1: Jilu Nidon Shilu Dawa Chukji Barra Gekub Zengsum Chungui Gekam Sungyongki Siju Tanglin Chaji. Dangle chongde ki tingye zhokle chongzu chukki tuyza gya tang nishu zapye ki zhokba mangcho chanyum sibu mi shidong dungi simbe sadu changa jen ki zhokra ne nebu yu mi shi cha kuy tir bubzi jilu nidong chukloro kimshi zaba tir jinju chungu chongzu shi ming daba ta tile zo jichu chungu chun la chu tongdu chungu mi jeba chun yu
0: mirim ne mirip para zaju kang zomsara dugen zhokba ngwe ne ju na tini nebu shi gin la 초에 곰시라 균도 동급식 디외 양인 지주 총규 총주의 땅 지부 수지타 총주 울린 기조린 직조 인배 뜻이더와 내부 내게 낭외수 흉용유 공기 내부지 창매 소수 삼류 길조타 세동 곰시 내지 최당 소태 균도 동급에 로나토의 조과 조용윤의 죄나 레라부식 대내민 대내 재원이 나로의 레그베고네 송급 자지인 유미 추심 사자태당 땐내 전용미 지시
1: 유미남 내부 투바타 시차 투바 주부차 투바 제 용와라 튠레 피게 동규타 카제드미 제시다웨 게캄기 코르유 상부티 뷰체 토웨 당레 지야타 당레 뷰루 깡탄 경신유 제로니도 니시로르 지주 충구 총주 마간 벤조르 냠레 칸 투바타 망위 다네 코르무 지주 싱조 튠제 서비 차유 공스 존네 니르경키 겐쿠와지 정주 울린이타 정도 레튠주가키 정주리라 튠제리타 튠레기 케주응세 퇴베 삼초 실송 뇌미 축레 튠제리뇌타 정세비고 피게기 럼부터 규규 땡게 제브지
0: 링네 균진테랑 좀제 서바 튠신 로주응알레베 땡진 누르부

0: 단단히 비진키 추즈 쥐피 닥다지
1: 디카라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백엔 룽치 이
0: 단단히 윤투 셰치 리첸 편종 셰자 셰바 동규 투츠리
2: 편종 셰자 멜로동차 도마니웨 사투 징네 뒤지 주차
3: 편종 셰차 릭숑 캐왕 도미에 닝쥐레 총비에 시럽이 송주
2: 편종 셰자
4: 시계로 쇼베 퓨리 비나 넘버 탄 점링 사조 카드 쇼베 벽에롱 팀 생일인 게 공감사 나나초 편종 시대시비 균투 체리리 체나 현재 총화 가로치 나팅들이 생기 좀지 탄 저견 쇼킨 던전노비 테링킬리 체나 편종 된투 칸키 딘딘 셈베 두린 게루파사 노블라 딘지 쇼유 게루파사 노블라니 편종 롭체니 점점비 롬레랑 바타 치수 비징 롭다 치모타 시련 롭다 치모솔라 롭종 진용어 마세 파렌스 타 수세 아리솔라 칠레 섭종타 리싱 조닝 촌두르 팅망 슝용히 다자 변종 된조 칸키 짐된 셈베 주린타 징의 된조 심주 버치모 급등비 중규 된조 칸 텐조 기 균의 렌징 귀신타 변종 로자오 튼조 기 칠레 공미 표지 징의 냠주 속베 칠레 공미 속기 통견 시신휴 콩키 나지소 모자르 괴바시베 표지 불규 규제타 천도 응된키 신규 남다 신도 괴베 베마 你们我所作为米西北北极蒙水境内所沉淀查起我巨大怎么全国南玩家及私募委各自行不投票天津给了在南给入巴萨诺布兰基天津康西北明天国端康移民团天津康起来给切据团制作及给女康的移民提醒平中街天津康起下下批人团沉淀西北国华康的浪居民天津康起沉淀团直接康所给沉淀了夜晚康的移民所以过年切记能够是
5: 下面的车队给这部我也先让了。亚杰生给林杰公干上，铁林的车队给雷森迪南罗伊那林杰组，电子康给西家卡进我这学就赢。电子康西把的大地同表给穷路穷当的，可能俺们最偏了。电子康给恰恰的偏给跟着穷民给过来伊那这个南端卡古镇的团呢，铁林给雷森迪南罗伊那林杰组嘛我这学因斯。他连这修改为军政卡的伊那是呢，他能俺们做电子康西把的伊那这个。
6: 忙做全用的，制作几个配件给作业给折腾短期，落实需要的，配套成为人力了、老总的、路据了老总，但是军警企业的配件是东西电器开起不就差主要的。但俺们做企业厂呢，企业给他俺们做给表单去下下不赢呢，啊，跨肯定两个月是呢，电子康些不的呢，几个不几个，创业几个些不赢呢，提了工资企业的，同买去，各种都不，俺这算的俺们做啥子康些不赢呢？
5: 통마지기사제티기루주다링니라
6: 根据的，俺们做铁厂，控制党，用个铁的药买的。俺这说的，铁人的通马的西亚人呢，电子康设备给同样抗疫不打的，批量的抗疫，第一呢，同步的西亚人。他电子康设备的呢，俺们做期间呢，中国给人类给南部是疫吧？啊，在第一呢，俺们做文件记录的。第一呢，俺们做给，等着热搜就正常是同步的给，他人多少些为呢？啊，引起个阶段性的没有这么些好的。他第二个就呢，这个期间我设备呢，反正是等做的呢，给他们厂家没这么些。
5: 我打听做扎苏产出没因素的，他给提团呢，俺做给跨年啊，用个钱啊，开了钥匙是呢，电子康是啊，谈不可能中。他们到了目前，谁还记得吧？哦，当年的人呢，我们企业给娱乐人呢，这个他们给他干的，他当俺们做他干是呢，这个跨年得不吃住了啊，所以人家的家里，他人的家里写的，因为快得不着了的，他们给他干，他们给电干，停车机给他们搬砖，预备电干。
6: 停车机可以给你调节，我调节啊！我们也能按照给全部汽车的，悄悄给那个汽车的。人类配件作为给路据给控制的短期呢，到底呢？ 지기 최바 치사 좀 많이 봐. 디리네 지기 루주 롭존 치세다. 링네 라 셰도 치사. 딘제기 니시 치차비 멍시 도알이나 덴주 강스다. 데니 조르지. 데니 칼리거시스나 덴주 강시바디이나 지제를 터집 중한다. 데니 되려 니슈베 롱고리이나 간조 제나라 진네디 넘버 더 클릭을 타르지다는 가나주 직동이 시험 체외이나 직동급지 좀 응할로 난도부위에 스타등 아주 중국은 시험이나 아주 장계군은 시험이나 어디 된주 강통마디 인스거리 리지랑 소수랑기 결장기 가나주 미기 지기 종이 체배기 된주 강탕부디 인스 대내 조비는 아주 다발로 잘하줄 게 주고요 말이 이내 무슨 가나주 지기 된주 강 제나로 대접 조약의 루주디이나 통동지리 이내다 지기 단대군은 시험이나 폐지의 조약이나 하장기 뉴부인 봐. 자세하게 폐지 조약 하장기 뉴부인 봐. 다른 거는 개난기, 나 개그기, 댄조강기, 튠조열. 다 튠조기 내가 가르쳐서 로다 개난기, 총계카라, 산내카라, 댄조강, 폐지 근데 중요해. 지금 로다 초동치. 언제기 초동체백이 집을 대비나 로직이 나오는 거는 댄조강 폐지 조약이 가장이 하장망부인 봐. 솜돌하수. 지금 차님체백은 솜돌하수 폐지 조약이. 다른 거는 저기 체력이 차례 나가게 되라 땡조관대수는 자르지기 육즈도 아 배지 조도스 근데 이나 지기 배지 조약이 남바디 하장 휴체물이 다디 이나 지기 간주 직내 땡조강 세바디 당부 중록이 지기 루주 자금지다 되는 가나주 제나라 안 배지에도 조약이 남바디 근데 이나 지기 다디 가나주 표랑경 정면에 주 시전 세바 있네 간주기 땡조강디다 배지 조약이 내리 조준시야 되네 루주디 대성 가보 개매바 아, 딩간도 편전 댄조 강차샤비나 지기 니도 직동 급제 구주 구주로네 고주니 지기 저준 제발이 다 딩거야라 먼저기 로갈 세심 로게기 디디 로가 산이르바 로가 산이리나 지기 너마 강세야지 딘데 지기 징은 야다 집이 멍시도라 딘데 지 덥샤 디는 가나주 지기 나로 지 이네 급 디디 이나 지기 점등 강 탄다 가나주 지기 댄조 강기 예 지기 최신은 셈나 최시디 가서 괜 대유 말이 아 디지기 칠로라 지금 점등강 중중 점지마도 대거주간 안주 단대기 쓰시듯이 잡는 견대함을 이내 가수를 내게기 고조사 쓰면 자세하게 고조사 아 틴대지는 지금 로라 제주기 론주 연을 로라 고주기 롱고 틴대지는 그리 그리진 중시하스 또 담당 안한 주기 표경용은 시와 있는 된주 강디는 정계다 사니까 소소로 소주기 된주 강디 그리 그리진 주요 또 담당 안주 고체보다 양구에서 안다 고무체 매백이 남아잠마도 총계 가소소 지기 된주 강 매바틴데 개 말이 돌든 시와 있는 안주 있는 지기 계급 평용기 된주 강기 자샤의 조회기 금주도 뛰는지 안주기 표랑교 종교기 된주 강 된주 있는 직례 계급 기념의 된주 강을 니네 미계급 기념의 된주 강 된주 있는 그리 그리 재정도 있는 폐지 주고요 그래서 뒤 있는 지기 피림기 도뛰체니 수반 된대지리 이바디 있는 된주 강기 레게 체조다 대지적의 근육근데 이면에 어제지시고 두스 어디 슈고 김전 강에서나 아니 콘도 슈버는 시래 나란소 최용의 시험 된주 강시바디 지금 링네가 남바 이내리 쳔베기 뭐 이내리 티는 아주 은 시험이나 지금 사바치 차주도가니 지적의 민망부지기 들어 있는 문제 개도고요 말이 문제 투버 차샤바 이내 세브스 용주고요 말이 이래서 온다 디링에게 지기 지지기 그거다 뛰네 티는 낭두 이벤트하니 들어 있는 제시 작업하지 두스 다디 댄주 강기 체조 가르르스는 디이나 댄주 강 시에바디나 직내 안중근 시에바나 안주 장경은 이제 루유리 무요 말 이내 기지 켜용라 캡디베게 링내게 남바다 쳔바티드 송다 디라 이나 지 계급 응은 시에바나 계급 댄주 강기 튠조요리 다 계징은 시에바나 계지 댄주 강기 튠조요리 사악바도 지 책동급제 십시주니 고주제 기지 댄주 강기 튠조이나 다 댄주 강생이 쳔바지어 리리 저러와 어다 딜에 있는 지기 체다 튠백 루주기 폐저 뛴지 다 딜에 지기 소수기 기뉴 이내리 오 이내리 딜에 지는 스타트다 얌나 딜에 제시 얌나 딜에 지기 제시 딘지지 망부 소용 다 디에게 루주디 뜻은 책동급자 십시 시주로 책동급자 납중어주로 책동급자 주주 지지 도대체면은 로주 좀 주담니 제단 딘지지기 퍼급 나라니 딘지 관계 단위 이내리 딜에 있는 제시 있는 망부 사바진 개용 거래 타나 덴조 관계 타니 살셔디 대조 동주 그 중에서 기지 덴조 관계다 지기 예돈 점에 줄고로 손쳐봤다 응어서 덴배지 예돈 점에 니정이로 덴배직 체발 다 디제 폐지 망고 다 디제 얘기 지기 제시 레르신 자고 중에 덴조 낭도 망고 줘 이내 덴조 폐지디 좋아지 디 낭로를 제시디는 그 편숨 제조 좋아다 다 제제 좋아기 남아 딘데지 차주 다 이내 디 가조 폐지 친구 이내 제시 가조 제부 이내 디기 자디 그라투 디그를 셔서 덴조 관계 셔부 이내 냐자다 심주 잠든 로소 어디지 이나 지게 라줘야 말이 또든 시면 티제도 꼬라 잡지 자외기 차샤 이내리 자외기 다치기 시진사 디젤 거라 접선되네 된주 관계다 딜레이네 저기 제시적으로 다 디는 세븐 안 줄래 되게 캐줄 차샤나 다 디게 안 줄 냐자 지거리 안 줄 심주 지거리 디게 맞잠든 셔 미유디 카르레스나 소소기 고려되네 지조 지조 당 대단 뛴베 지조 폐지 줘야기 체도 다 이네 삼대시고 근데 선다 디는 지 된주 관계 세븐이나 당부티 소소라 댐버 체베기 냐자 응어부고 너부디 카르고르스는 다능한 주기 에 징어스와 다 징을 임바 있는 거라 루디 세시요레 아직이 규제다 긍지도 아니고 징을 쓰고 배기 타니디 딘제 벽을 거랑이 예진기 야지기 에 세시도 된배요 너 딘제 창배기 너부 유여바지 딘제기 땡치 시진서지 유여바 너 딘제 지금 멍시도 차대바지 이마다 디기 레게 체주디 있는 당부 당장디 너부 유여바지 징을 유여바지 징을 매바 에 된주 강지 용케 신야요 말이 Tenzu kangi chasha di ngayanda kong shueba nangshinri tiigi ngo yinri, tiigi genu yinri nganzu jishi mangbu jekur, lakbaadu turibda duinji nganzu jishi mangbu jekur tiigi cembegi nubba duinya di nganzu yigitila rwa toro su tengi wari, chetur da chechir re da yinri tiigi zawa di ngubu rengwe suangda tiigi da letiungi chechu chechu di yinna rengwe da chayayub, rengwe la simchu chayayub, rengwe la songyub chayayub, rengwe dangyar chayayub ngo di yinna teregi rengja chigi chechu chechu yinbata ta tiigi chayayagi miyu di karasinda 지도 균형라 샴디 쉬어들이 린네 균진치고리 루규기 롭소동고리 텐조 이나지기 이 텐조 관계 레게기 제주들이 다디 나로는 가나주 쉬비하는 게 기뉴사 뭐다 기뉴디이나 더더 쉬비는 가나주기 예동자매 유정이로 계지 텐조 관계 튠조기다 텐조 관계 제시 제도가 있는데 당한 조 땡의 냐자 아 심주 점드 텐조 이나 제베기 되게 미유디 지도 균형라 뭐부터 미미 린네기 점드 제시 진짜 제거보다 지도 균형라 아 진범매바 고모체지 샴디 슈세기다 아 된자 정신기 참바 진짜 진스 이제 제시 제거 디선다 디네 만족이 된조 칸기 기능 단 계주 거기 모두신의 진짜지 다 선바디나 변조 된조 칸기 차샤디 그러나 나는 표랑견 정원신 된조 칸기 차샤디 에 피림다 디니버 근데 모두신의 선사 다 변조 의식은 안에 공라 수정 쉬바이 만족디 Genangi, chongki kata dhubba yinna nganzu jigi leka gozu yadi ngabukhe maare, nujyu di tongtong zare. Yime mazi tanda nganzu denzu kangi changbo te ya nyung zare. Ta tiigi chasha di, pirim kante chungme ngodru rozun shubba yinna, thoma di nge takin kong shubba di loka la chungchung tinte jik chungba re. Tene yinna, chikdung gubdi gubju kudru lo ne, tante nganzu pyuncho denzu kangdi dhubya di gozu chi. Ta di yinna, zhongyangi, gyob sunbe pyo ki Le-tuen-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gul 장경 종원신 딘주칸 기 차샤디 폐기 조에기 다 갈소리 찹선이랑 신기 에 차샤디 딘지리스 에 디지쇼이 니버디나 다 디낭로랑 안주 탄다 안주기 딘주칸디 이나다 제급기 림부 탕부기 딘주칸 임바다 다 디멍시 토라 아 다 안주 총계다 산이카리나 딘주칸 지기 제급기 니웨 딘주칸 이나 리치니 칼리친 추구여바 다 제단 안주 탄다 총계 투다 산이 직스머베 아 다 디지 촌용라 소수 소수기다 유기 덴주강 유바다 타능 안주기 종 가지를 양직 덴주강의 점류가 충주된데 주여바 대신 미게르기 주비 덴주강 덴주인의 클릭을 진행 안주 벽글라 에 차주고스 다 이내 타능 안주기 지기 중앙기 급시백이 벽이래 된 지조국이 충분히 당는데 지기 기지 유고기 지기 미규 그러와 유고 지세기다 미규 이정리 성급 지역이 그 뒤인데지 나 접전 지역의 명시기 지기 접전 시주와리나 덴주강 세야디 그바다 유지라 안들 주준 시야게 들라지기 숑뇌이나 가는 균용기 게나기 된주 삼주 칸기 자샤 배지 조다 뒤진 숙심부 어 그리 지기 지기 되기 자샤 되라 이나 지기 그만 두고 알았어 뒤는 안 주기 다 더디바 안주 표 균용기 건 시야비나 된주 칸기 다 갈수리 자샤 배지 조의 거기 지정 어 줄수시 두두수시 다 시바디나 미망부지라 지기 뒤용그리 된주 칸 세야지 단이티 단이티 사바리 machine chik denzu kang xeba deran, tsemba deran, ringnei namba deran, 지기 치료는 용어 틴데 소한다 간주 민망 붙일 경우요 다 뒤낭로라 지기 벽에기 탄이 딜이나 간주 된주 강스거리 가브리 된주 응마 샘된 강스거리 간주 된주 샘주 강스거리 양 가르치가지 잠든 강스 도르스 된 시에바이나 지기 지규랑 심해봐 다 지기 비준하면 나 딘데기 지 자주 그래 근데 제가 간주기 지나기 지기 체력이 미너지면 바이나 뭐이 내리 딘데 체하라 문진 체하라는 견시부 자주 그래 근데 선데 지금 단위에게 도와라 있는 지금 얘기대로 제시 자고 배기 지금 그 받은 듯이 도상도 당보디이나 댄주의 강 세야디이나 통말 아주 책동 급지 급주 그거게 더 주변 생활라 검은치도 있는 아주 편주 댄주 샘주 강 세민도 요아 이게 비익 민 정부도 지요리 다디이네 컨저스 정보를 쓰는 급 티류 편주 댄주 강기 제면 당보디이나 괜찮네 주다라 다 코닝 알아서 표기 이렇게 와 갸벽이 이교기 개화 댄조 강직벽이 개화 진짜지 못한 간주 변종 댄조 강이잖아 그지 간주 여기 댄조 강기 차샤 살도 진행 딱 지 로주 정식이면 된 되지 콩기 단낭비 민들이지 다 이네 예 디낭로라 콩미 개잔 마인 바 콩게 지기 민망부지라 론티슈버다 민망부지 쿠투친 댄베 중미기 다니디 인바 아 댕게리 다 이네 단낭 간주 로니슈타조 진라이나 지기 단위의 배조 제지도 있나 단위의 균형의 계급 조에 대해 가고 싶어 차주 있어 다들은 알아는 섬시로 제외이나 진내 나란 주기 지기 티 캡자치야 마당하다 니네 나란 주 소소기 지기 자샤기 기뉴디 숙점부지 퇴모도 봐 내들이스 숨네 개세슈지는 야 지기 대력이 단위에 대란래 대수지 변나 지기 제바 대부 매워도 보지 대수 육진 전부 유스 염나 이게 망부 유스지 대수시 간주 나르이나 계속 가르시에 봐 있는 지고 측초고다 대부세야디 계좀 시부지로 봐 단이 고대부지 딘데 손다 딘데지기 균대수 메르 섬산시 딘가 주기 탄다 간주기 문제 딘데리 근데 손다 간주기 예동 자매 주드니 변주 된주 강디 자지 제반에 진 탄다 간주기 예동 자매 이정일로 응어스마 고치도 가능한 주기 명지도 결제 변주 된주 강스 다 되면 달디 줄어지네 디 쿠드였단 말이 뒤였단 말이 마동아 중에서 지기 실을 견주가 견당이 말이 간주 님이 개밭 남기 사백이 건주기 나와 그게 디게 제제디 있는 균진 제지 디멍시 돌아 단대는 말한 주다 론니 슈기 진라 단이디 표주 제백이 단 염료스님은 던 조금 제지 직디래 니네 있는 간주 급들 개부처럼 내 대수를 빼다리 간주기 연디 간주 제례 징임이 개르기 자가 직주 제버든데 당간주 리군 지기기 참바 지기기 자가 직주 제버든데 그 말이 간주기 표직백이 개왕다 양 뷔이 이게 이교 개화 나타나되게 된주 강직백이 다지기 개화 진제 망보지 주 루브루스지 라바 고도 제지 내 단위들 최도 제지했습니다 타말 간주기다 지기 당당 간주기 배주 제시비 된주 강생이디 다 잡아들이 다디 된주 강디 있는 지기 이게 공의 쉬버는 시 간주 이미 변주 응음아 된주 삼주 강생이 되고 여기 멍시대로 중간지 다디 나로라 된제 생이디 개점시부 차요리 니는 아주 균진 지급에 균진 갈수나 디토니 아주 챔바다 아주 자샤기 체주 모디 전주부 알스 디다경의 공도시부 덴주 관계 레게 체주 가르레베 모디 근데 요스나 당당한 디 전야게 정을 구거리 덴바르 집에 희지 구거리 근데 선다 딘데 지기기 멍시 돌다 가는 저기 라다다 다는 데나 데 벽에를 지지 되거든 덴다 덴벽이 덴들어 봐 다디 지기 관련 돌든 시에만 미통야 유브 라신도 유베게 덴바르 집에 응어붙일 근데 있었다. 변나가 저기 튼다 지기 고송도된자 뭐인 봐. 너무 중조지라 지기 전시해야. 별로 재전시야. 근데 너무 중조되는 건 저기 텐덴스고 아, 샘덴스고. 그래서는 딘데기 너무 지기 티낭로라 전열지 티멍시도라 신이 디기 자샤디게 폐지 조교백이 그바 딘데기 왕성나 덴제 샘도 강세 변주 덴주 강세 어 다디 지기 마 덴베세바디 디이나 지기 쾌용네 진네 통맥이 중궁으로 봐 인질 시지 니네 단당한 쪽이 개이기 민 보호관스죠. 들으시지. 숨네 댄주강 랑기 레게기 캐주다. 오 댄주를 지금 과할인지 파주 십도치지. 댄 시내 지금 죄대 왕기. 언제 제도관이 댄주강 시도관이 되니 체도 튐부 댄주 차로 댄주서 단당한 쪽이 폐주 제 맞제 디나 변종 루시 좀 주강하라. 아 야 니선 쉬지. 당한 쪽 댄주 중수 승아 쪽 주도 댄주 제외 내가 댄주 제외 디게 안주 니선 쉬다 디 타마르 야네 마이나 깨제나. 단위 딘데지 근데 송하다 다딩 안조 변조 댄조 강경은 샤위나 직내 계급 기준 부 당배 댄조 강리 니네 나란조 표랑경 종의 샤샤위나 랑경 종 림베기 아 축디 랑경 댄조 강지 인도가네 안조기 총계 이내 산에 타는 안도 종다 시림 미게르 니르웨기 댄조 강과 지기 체력이 도는 안 저기 좁디지야다 아 지금 안저 컨트롤아 지기 남된지야 디 있는 안 저를 견디디요 근데 상다 제만에 안 저 지기 된저 강세야디 다 제이디 주피를 줄에 있는 이 줄에 있는 또든 신의 표결을 배주지도 거니 디 지교치약이 저와든지 유스디 쓰고 좀 생각하는 안 저 민답백이 그거더라 지금 인지 세부 용이야 제대로 진짜 딜러 직교기 뒤치나 이제 와셔 인스 되네 뒤 나올라다 누구 안 좀 의만 샴도 강세야 당 점등 강세 뒤 다니 뭐디 망부 의만 요하리 이네 뒤디 이나 점등 강세 외는 안도 제단기 지기 응급 칼이 이네리 타는 안 주기 버리 점등 세 외네 고 점등 강세 그리 언제 송한다 소수기 레게 뭐다 잡아 이나 텐수 참부 매봐 아 진짜 지기 니즈 텐데 지대어스 네 뒤에 이나 지 점등 강기다 타니 이게 또 아니 마 제시 되어 이나 되미 나서 유해받지라 다 안주 다 직규 취급하다 안주 되라 직규기 문진지다 직규 배제 취급 에 개심부리 힘받이 상맥이 응지도 배치해도 된대지 인스 다 되는 가바디나 변종 된주 관계 필임 근데 이미로 지다 그룹을 집는 변종 된주 관계이나 변종 된주 관계 지게 근데 이미다 티다다 니도 야메 중인의 진 야제 체벌이 야제 체비 된주 관계다 응매기 고주 그걸로 된주 강님부터 티 받아라 지기 개발 야기 최소 단다 렉자 야기로 근데 중요미 된된 거랑 모두 디스시나 섬사지도 간스나 만주 더니 고체만 챘다나 아주 지도 켜용 내들 토나시 붙이기 오래 말아서 다들 에 님다와 말아서 지게 민망 붙이기로 와서 매제 봐 편주 된주 강 두어래 근데 손 들은 모두 쉬어이나 만주 된주 강디이나 고주 그거기 더 주베 생안에 무슨 지조로 고무체보다 디기로 니슈페제 나로이나 계급기 전부 당부 된주 강차이마 되네이나 니도 야메 좀에 군에 최선다 지기 진범해봐. 응어수다. 지도 교용을 지접주 조약이 되네 잡다다. 지금 안주 지도 링룩 3년 롭수 동야 이내리. 와 계제 링룩이 지금 롭수 동야 이내리. 응안주기 표준 링내기 균진다. 송급 롭종. 딘데 슈세기 되네 딘데지 차디어. 다 이내 차샤 폐기 좋아다. 유명 안주기 다 즉시 이내 미래 다 족주 된주지기 감매급. 가르스는 예돈 야매 좀이 구로네 가지고 지기 된조 강딩 요소 제메 그 토니 고무치도 간다 딜이나 지기 생골 평행이나 미나 마르마르 지 니만이 니만 마디바 로레네 로레 마디바 지 말라카도 근데 지도 가는 게 메기 다 지기 강배 자균 이내리 다 대국이 딜 예배기 즉시 이내 대기 직제 이내리 된조 이나 지 퇴도 모든 바 도르치나 된조 강기 차샤디 야 폐지에도 조샤다 야 딜 지기 대수 견체 두고리 근데 송하다 지기 예돈 야매 줍디로네 제수는 아주 대자제 체벌이 대제 체벌이 된조 강도 있나다 단다 니돈 잠이 유정일로라 응외수 지조를 고무치보다 다디 있는 내마다 만자 가려웠으나 직내 다디 아주 단다 망오주 쉬어야 대조 방법이 딜러 균용이 조성한다 당리 계급기 조성 통교 초차 초 아 중앙원의 시비는 산내 정신기 된조 강 직원을 시비는 지기 조성 당해야 되는 배디 하장기 장부 전부인 바 단니네 아주 된조 강도 있나 야균디 있나 단다 균용기 사제 심백이 자준디이나 민근윤 주심마 죽지 나동참 지휘바다 딘낭로니 지기 죽준기 신데바디이나 죽지 제동 아 주자지 죽지 제동 자인바 다 딘낭로니 디 점등 강기 뇌수 마지기 안주 된조 강의 심는 참매 하고 된조 강 루디가니 마시 딘낭로라 지기 첨바 망부 지휘바다 내게기 내 망부 지휘바 이내 안주 망조다 지도도 마 태가 저시야디 안주 점등 점등 지에 쿠류디 망조다 저용 거다 다디이나 점등 강기 점등 장치 세기 서구여바 사제 크다 양의 점등의 강바 된조기 자균이나 친이 학성 다디 도르든 세위나 냠메기 된조 강의 세위나 크기 자균은 신은 덥직 배지징 디 마세다 디 농로리나 지기 에 로기 겐자 이네리 망조라 셰프주다 지기 디 된조 강 세바디 지기 링네기 충제 냠르 치세기 데 네딘데 지임바송다 디 농로리 지기 셰프주기 다 남바스네민도 야 셰프주기 지기 직세이네 당가다 만조기 단다 튜튜정신기 폐지 숙심무심부디 단당한 조기 된조관기 된대지 다 디낭을 학바도 단당한 조 고치디가 다 디인의 폐지 증거래 디낭로라 예돈자매 이정일로라 마치기 고무치디가니 디낭로라 잠드 장기 도리심 단당한 조 망조 된조관 친부이나 디낭로라 응어스다 투베기 잠드디이나 갸켜 치직을 하셨습니다 봐 다 단독한 조직이 동박하시죠 단독한 조 림지 림바 최신 철시다 대배권에 모두 소고할 이미 단당어서 망조 통해 있는 지기 지직 사상기 점도 이어봐 디지그리 다 디낭로라 지기 명시 점도 쓰기 첨부니 명시 점도 지기 이마질 디낭로 낭도 첨부니 대라 지기는 루주다 이바디는 망수역도 다 루주의 점도 대라라 지기 점도기 대중화라 민원님 주시마 조동을 하잖아요 망수역 디이나 지기 민원님 주시마 예동 둔자 사상도 둔심나 지기 디니 덤바이니 민군 주심아 고동심아 디제 이나체 녜마다 두바 인제기 녜메 켜용기 잠드기 레데 탄당 안 중에 세바 디나체 기 대중은 지나 치아여바다 자교여바 하바도 또 탄당 안조 응아비 체접제 이나 된조 칸기 님스월이 다 지지 된조 칸기님 다 디디 응아나조 개용 원샤바이나 개용 된조 칸기 튠조 이나 다 디디가니 잠드기 자가치 가르소르다 지기 제거래 다 된 탄당 안조기 된조 안심는 잠드기 디니 세베 멍시도 알아 탄도 나비 체접제 나는 있는 지기 자격이 가르소를 다 되게 나로 명도 나로 취대봐. 당한 중은 타만 안도 제가 라기 유미스 하고 말 이내 도대시면 다 뒤나로 가르스나 된조 강카니 두께베 잠든 잘하장의 나로니 타한테 타만 안도 뒤나로라 지기 명도 취봐 잠든 숨질하자. 다 숨질하자 나로 취대. 다 뒤에 안도 가르스 전교 가르스나 안조기 진내 안조 자기 체비기 된조 강기 견용기다 직제스네 민도 셰프슈스네 민도 디게다 하파도 디낭로 대월 체비기 잠든기 추제 잠든기다 체리기 정신 된조로 이나지기 견용니 된조 두고여 봐 아 중제 두고여 봐 언제 그 남아치리 다 듬버디이나 에 듬든 셰바디 강제실로 콰링기 여바다 된조 강기 잠든다 야나 안조기 제제기 잠든이로 와 도르신 잠든 된조로 지기 여와 카르유미 딘제기 셰자 지기 마음 오르셔이 다 잼든 세바디는 지기 안주 덴주 강건 세바이나 잼든 디이나 잼든 디 통마디이나 지기 미괴라마 덴버 치베기 응으베기 넘버치리 다디 안주기 잼든 차샤비는 덴주 강기 잼든은 차샤바이나 지기 멍시 잼든 세야다 니니 갑자기 잼든 세야 같이 분이 딘데시 다 멍시 잼든 세야디 카르선다 당의 공어 쉬번 능시 니동 잠에 니정이로 편주 된주 강디 망외수 고무치류 가네 디나로 멍시 잼드 침부직 딜레이나 낭드 카니 지기나 편주기 녜야 세야기 지기 벽이 루주기 주실 세베게 잼드 지다 니이나 니메 모수 조의 미 세베 벽이 망수진니 주실 세베게 잼드 지기 딘데지요 다디 이나 지기 멍시기 잼드 세야디 컨데지 리스월스나 디이나 지기 퇴조응문의 세부이나 잠든 신뢰 퇴조 전지치야 이내리 치라 잠든 체제 지금 망조를 협수치야기 퇴조디이나 지기 유정버지 뒤제단이나 롱안이 로쥐버다 딘제시야기 콜라인의 멍시 잠든 세월이 디이나 지기 퇴조응이 당군이나 퇴조응은 지금 유정버리 니네 이나 단단한도 하고 그래 지금 댄조 강지입니다 당군 당기한디 지조는 막 고무치두가니 디에낭로라 당군 통기한디 멍시 잠든디 도용 그래 다 디에낭은 가르친 거 알았으나 멍시 잠든디이나 덴주 강 지경원 시업에는 소수기 아, 또 전년도 유배 인물기 장보 이내리 낙바도 대구 체주 숨내 있는 즉 덴주 강 소수란 게 지기 내법 이내리 소수 체주 지얼마 딩명벌 체배기 다디 조들이 간선한 안주기 덴주 강이 점도 가리면은 게 공을 쉬어는 시 당부디 멍치디 외부 인물 뒤매바 있는 당부 점도 소수에 말 딘성하다 지기 미창매기 덴주 강지라 경화당 디낭로리 용제직 세자 랭구두가니 당무 당경 소수기다 지기 다 연한 민나르와 소수기다 유도 미도도 마찬가지 땡고 가리 근데 송다 디낭로라 지기 덴주 강기 멍시 잠든 생이 다 딘데지기 계주 되면 딘데지 되었던 시험이나 만종은 시험 단도 만족이 루주 표기다 니아레 무스야 지기 루주 잠든도 디낭로는 가르친 거라서 찍네 만족이 덴주 강기 지기 산의 정신기 덴주 강기 지기 내법 청교 봐 니네 만족라 잠든 디다 분열 외기 다 간손 교제는 마손 창대 봐 교제 개체슈들 응어버버 정외 어딘데지 전투고요리 망수진네 그 잠되디 다가래 진네 딘데 덩급이 좀 전카르스나 처 진네 벽인문 샤이나 만주기 덴주 강디나 벼랑균 정기지기 랑균 조진베기 초두 정신 덴주 강지리 망수진네 디나 나란주지기 벽인문 샤이나 지소수기 산의 정신다 미리기 체주 덴베기 다지 진네기 나바 학바도 당아주 제나이네레 계지된 지전용의 미증문의 세워있나 대로 유이들럽두가니 남바 면자와 외진니 러시에도치야기 시조차주거리 그래서 디도아니 디니 덴조강문의 세워있나 소수의 유법문의 세워있나 소수의 계주 유해바당 소수의 렉자전 말배 어디게마 균지제순다마 잠두치두가니 디멍시 잠든 차주거리 디지그래 니네이나 지기 갑자기 잠든세 다 갑자기 잠든이나 덴조강증문의 세워있나 덴조강디 낭로라 미 땜땅에 러바 삼해집을 용약이 교제스님이도 시조의 걸치하루는 지금 갑자기 잠든 근데 갑자기 잠든데 있는 지금 뒤윤의 시에보나 뒤윤 다와숨 다와시 다콜라 개봐요 말 멍시 잠든 집 들어와지업이는 그 퇴주 통도 나눠 다 데려 콜라 체주 가려가서나 지 대부여봐 내가 대부여봐 저자 있는 편성 쓰고 여봐 가립 다 저자 가리 여봐 있는 소설아 지기 소설기 덴주캉 소설을 여봐 있는 지월에 당급을 연해도 야 매봐 있는 지기 덴주캉 신바다 야나 유저 신바기 지기 잠든데 줄래는 지월 딘데송한다 지기 남면 나서 지기 편성 쓰고 지기 뒤돈능신 나로라 지기 매든 진내 빼대버지다 니네 망종의 시바에 고 지기 살바송다 아 살바 양내 양 제주두가니 콜라 직단도 여봐 닝버지 위능부세도 야 콜 대상기 단도 용말봐 고탕만 직디에 당만 니디에 이네 믹세기 심주 칭이다 믹세기다 틸어지 가신 여봐 딘제지는 마도 콜라 위능부직 다야 그 삼는 용구 말이 어찌기 닝버에 삼사용을 이네 갑자기 잠든디 이나 고지기 퇴죄랑에 봐 매바다 낭도랑에 봐 매바 아 지금 편순 속고 딘제진도 간이 퇴다 남박균도 미창맥이 오 다 댄저 강틸라 잠도 가르두게 에 지기스탄 토나 지구 봐다 어디로 양야 양리 양도 아 로직 나와 파르마제니들 조교비기다 괴바죠 말봐 디 차주거 근데 손도 댄저 강은 세바이나 잠도 니삼도 다 디니들 잠든들라 에 댄저기 강기 잠든자 마임바 단두 잠도 망부셔리 다 댄저라 체조 가르여스 나가 조베다 차샤바이나 두세기 잠든들 여봐 체조 가르여스 나 댄저 강기 잠든딩 게 공시바 나시 당부 당가디 쟁의 자월체바 잠 쟁의 자월체바 쟁의 잠마레 바다 디 쟁의디 인지민지 지 루규다 규제 천재 텐주기 지기 진단 대명의 부터 실세백이 잠든지 임바다 다 딘낭로랑 가족이 스거 뭐시 잠든지 임바이나 그 낭로라 직내 낭된다 니네 남바스 디인의 지금 잠든 수도 이네 지금 그 하장 개진물 이네 딘낭로라 먼저기 쪼르지 그 맞다 실진 거 받을 갈수 능의 보임 봐 링의 임바 어디 있는 지금 잠 댄조 강지 잠든 맛이 보이나 거기 개조 이내래 지금 믹세도 도난 지급에 내지레스 가르스는다 디나로 키스 쟁의 매버 있는 잠든 남바디 가서 재버니 개 용말 동발이 아 동발이 용거 말이 다 이내 잠든 강 신바 딘데 변나 지기 규제기 잠든다 단대 간주 팅럽기 규제기 잠든 요 말 댄조 이버 있는 소소 양지기 인지민지 뇌부터 조르샤고 요 말이 다 그게 규제 낭된데 조르샤고 근데 송한다 지기 나바 덴조카나 마자카스 인지미지 지기 정외 캠고야 메바 디낭로라다 단댕간 저기 나바 남에 나조 규제 변나 아직 닌친 이내리 룩친 이내리 타나 깨 이내리 셰 이내리 타나 샵주 이내리 타나 간 저기 지기 단디기 친쟁기 나바 텐데 망부지 배주 제지 진로하다 다들시에나 지기 긍지기 나바 남에 나조 지기 사과도 단당한 저기 지기 팅랩기 룩주기다 지기 나바 텐조 이내 나바다 락제든 망부지 배주 제지 있나 지약이 잠든디데 차주 그래 다 되네 이나 잠든카 지기 이나 배디 안주기 이기다 버리 텐조단이 조르체스 실체스나 담지샤신 지고레 다 텐조이나 지기 도든시아베이나 안주기 텐조 강통약이 담든탕 야지기 주세기 주세기링 야마나 제제캉 텐조동에게 담드기이나 나바 디이나 지기 야코라나 여유 멋있고 장맥이 롭존 지사다 거기다 미규 잡으리 롭존 지사지다 지기 잡다지야 제다지야 근데 지기 시리 이네 소소소기 다틀라 레게기 뭐 만자다 시진스리 만자위 왕게야 소소기 잠들이네 지기 개바여버디 응안조기 응안조도 바치고 지구리 다티 마도 바이나 응안조 망고 지기 쓰기도 바빼나 칠로라 잠두 지기 버리 잠두 지 등두가네 야 덴조 칸이 응두가네 아디 콘조기 차라로 로다 지기 야첸보다 짜첸보다 응안조 지 넘버 통금인도스 다티 이나 지기 소소수기 레게 모다 대가 쪼요리 야 덴조 칸 낭로리 지기 망고 지응두간 칠로 등두 아디 잠두 대 칭제 대응의 부 캔토하입니다 창원 버리 리세지 다티 덴데 요아리 디 이나 도둔신의 소수기 레게기 시다 모 덴조다 아니 저하치니 갈소리 계절 태용구아리 대선의 잠든 인바 인의 잠든 된 상마인의 지기 차인병에 받다 상마라 지기 지규기 채 진시 디레 디마리시 깨져디 시에가야 가부지 차주거리 다디니 내기 개바디 지기 가르시에는 삼중도시나 표현한 안 주기 댄조칸 기신 내기 가르설의 고조네 망고 괜찮이야 말이 폐지의 대회장 시부군제 있다 간주 가서 로통도 나로리 다디 나로라 민 망고 징안한 주 공부팀대요 아 댄조칸 칭바 인은 댄조칸 짜라 종마를 배세야지 오다 잘라 디낭로라 지기 잘라 망부지 응어 말이 세야세요 만주 치지 낭로라 디 시에급에게 김전 소식은 디 디는 안주기 면 망부지를 응어 소소란 게 문제 매바다 디 타니니 고수제 능네 남바디 서버 진두간에 디 망부지 기들 균한 매베 관계 디라 이나 지 카르소레다 고아 딱다 렘 하죠 봐 문제 세부지 허도 봐 딘데 그 남바 망부지 다 딘데 송다 댄주 강 응어의 세워인 당 부디나 댄주 강 나란주 기급기 댄주 강 튼조 좀 마인바 공도 쉬고는 능신이 제가 직동급이야 십주신다 그러봐 두릅 공맥이 루릅 십주 잡네 계지 댄조 관계 튼조기 다 댄조 관계 뭐 댄조 관계 개뉴 댄조라 섬시다 제시망 무시 개별이 제시망 무시 댄게 제 근데 송다 댄조 관계 응원의 세바 있나 뒤 초과로 체보단 뒤 녀와 체비기 자와디 공시부 능신기 人为的人 이베 맞이 댄조 관계 잠든 응원의 세바 있나 딜라 당부 있나 지기 denpa dindu yinba, changbu changxia yinba. Dene gyu bege, dilu tri bege, yiga yinere. Dene xie bege, geja cikji yinere. Ti tangbu yinna lukta tuyinba, denpa dindu. Ta dina ngolo la zanbege, ngwebu ngwen xie bine xie mwore. Tangbu tangxia ku ngwebu ngoma yinba. Di yinna sosuegi legege karsugri da, xiza, dinte xicha chukri. Ede suangda denzui kang ngolo la, jala zuima di yongwegi da karsugri gyumze kanyo maari. Yine, ta dila meba ya, nganzui meba, si xie zuo yu ma re. Ti ka rsi mei ba si xie zuo ya yu ma re se jim zi ka si na ti nang lo la den zui kang mang bu ji gi na cha la ta ti ji gi den zui kang di cha xia di mu ni mu tui ni bai gu du ka ni ji gi ngue bu ngue ma yue ba kang ji la bai di di konar la den zi ni yung gu ma re ku pe jia du gu du ka ni ngue bu zun ya ngue bu di li yi ni ji gi kang pyun zung qie zuo dang gu ya di den zui kang ji gi pe jia zuo ya gi gu ba re ngue zhung da ngue bu mang bu ji ya ji gu ji zuo to ni ku zhu qia yi ni re 지기 야면은 탐란 신바 규이치는 된조건 럽이 하던데요. 다 진짜 그도라 지기 야 지기 문제 마도부터 또 몽배 왕게 야자 된데 저저 좀 된데 지기 최조야 다 마신배 왕게 또 몽배 왕게 다 된조 상만 있는 거 아니서 응어 볼다 왔다 단단 안 주기 된조 강기 이는 링의 냠주 생 된조 있는 망치 지기 소수기 냠녀다 소수기 시제기 탑공 대순다 지기 시제기 탑공 소수기 시제기 멍시 된다 되니 딘중이 여와 제고 동안 티낭로라 야 딘데 좀 딘데 저저 쇼시바 딘데시레 디페베 내가 랑기 소수기 다 지기 그거다 내가 랑기 변된주 칸기 자샤랑기 디 배정을 시합이나 제초기 매바 디나 용세여 말이 다 이내 딘낭로라 제시지 계약과 칼스나 먼저 벽에 있는 시합이나 탄인인병은 진짜 자주었어 자게 있는 시합이나 후지 방지 다 진짜기 잘라 정세거 다디 간제체는 연구 열었으나 김제 첨분이리 지기나 잠든지 제비 규림 나와라 근데 안쪽에 인외기 잠든지 제도 가능한 쪽 당부 당겨 잠든지 있는 다가 정한 종교보다 버지게 말이야 뭐부 뒤 잡라 가르고 열었으나 인내기 남바 이내리 중담기 지기 지기 흉지 이내리 얌나 루주기 지기 추준지 이내리 돌든 시합이나 지기 시 제월 제비기 인내기 남바지 고어리 콩지 고어리 ente jitu di ngurajo xia di nganzu zuo kar kwa su ngabu kwa re. Da kabri ngabu mei ba chi. Benda nganzu ngabu di jigi yueba yi ne, gangjig le mei ba chi. Ngabu di ngala yueba yi ne, mi xian le yueba yi ne ngala mei ba chi. Ente kato yi ne tuan da di ngay danglu se xie chi gu du ka ni, ngala ngabu di gi sab zun ki ngobu tindi gu gu kwa re. Ente jitu ka nganzu gita ngabu ngoma di, xir xie sun da di la di na saba tindi suya chi, jamdu chi gu kwa re. Da di yi ne tuan da di neda tindaji la kia kwa re. Yi ba di yi na ngabu di ngaranzu yueba yi ne, yi ne ngabu di da

long chek don lak zang, riba nye don tila rinwa ki jige lu ju yung sikri. Enda chi tu gani nga buti lu ju tu yu rinbu tinta jige nanglo la tabar tsone chi tu gani nga buti ki ta tila se gyun, cha gyun kan yung sikri. Ta na nga buti ta tanda ngan zu ki jige bena gyu ze ki yamna ji gab titu ki lu ju jige tsone ya nga bu chek buti yin sikri, kir jan di yin sikri. Enda chi tu gani ta tila song gyub chi ya di kachin buri. Masi ngan zu kyab tra chi ya ta jige mang zo la mi ten ya di kachin buri. Yine tisi tila 통마티라 송교 야부 심어주이나 다디제마 미디야메 바차주 엔데송다 다딘데기 멍시도라 디 송교기 체도 양디기 잡정기 양자조 딘데스지 딘데 용속 다 이미 딘주 강라 유병급의 사바디이나 만주기 다지기 기지 딘주 강기 딘주기 저와이네리 계급 딘주 강기 딘주기 저와이네리 저 차차 찍든리 딘주리나 뇌부 가이네 디기 중공다 양나 링의 인다 뭐이 대경의 공시비 그 자조 이미 딘주리나 갑자기 세시 이기도 할 처마치고 다 이게 시급의 중생 할서는 더 전시에는 된주 강 나와리는 점점 지금 나는 시합이 능가부 된수 있는 상마 엄마 인급아 다 기시 자주 같은 데 여바 있는 급의 왕기 능가부 송급 지하다 얌나지기 능가부 매바라 양지 능가부 대국이 뉴버다 양지 능가부 대국이 남바 모디고 망조알마 지기 롭소다 캡자 지급이 급아 틴절 때야순다 자주래 준거 다 이내 된주 상마라 이제 세시 주고야 Di yin na yana ma jik dungi rihori. Ndi suan da jigi denzu kangi kyun yungi jam dungi ngana xeba yin na chala zunga singdi. Denzu kang xeba yi gui gui tsemba di da. Yamla denzu kangi rinne gui namba. Yamla di cha xa kyun yungi la ngunzi sebu mewe wangi chungwe gui jigi ta kharzu re. Labli yin e re. Dazu yin na dindaji re ma do. Denzu sangma li yin na jigi jik gyu ki cishi da denbe dinde. Yuarisi ma xua yin. Dili suan da denzu kangi jam dungi kangi la yuebe gui ngubu rwa. 잠시에 냐차 이내리 심주 이내리 점든 이내리 디 시지리 디인 토하라 이내라 지기 근저지는 냐차 지구도 근저지는 심주 지구도 근저진 점두주 학파도 뭐였음하게 지도 효용라 카초서다 망조다 태가라 생모하다 태가라 카초서디 점든 인도거니 점든 나바디 근저지구도 다 디낭로라 더드 시에면 된주 강지기 응원의 차샤비는 디 차샤 폐지 주두거니 디 차샤 폐지 조에 카조져라 봐 온 디는 지기 지조 꾀나 뛴거 봐 지조 폐지도 뛴거 봐 학파도 된주 강디는 나는 지금 원시에는 지기 진내지 춤제 냠수 뇽르체도베기 니시든 더부든지 창송나 디나올 평액 생모아르바 딘즈기 지기 그거 근데 유명하다 디나 지기 틀어 공조라 지기 셉시 근데 제선다 지기 셉주 야부시 휴나 어 된주인데 지기 소소 페이지 조에기 카조다 마선들이 디 디나올이나 지기 다른 가난조 균형나 진내 살베 된제스야지 자라 망부시 살라 살되시고레 다디 도라양 어저지 쉬는 섬사 다디 망부지 양티 단당간조 된주 강한 침배 제라 그부디 매바지요 말다 지 점등 지 텐딩 그부디 나면서 요리 디 진내 살베 영업스야지 다디 교용 된주 강기 지 교용 지도 교용라 셰프슈죠 나발이 다디 셰프슈죠 나발에서 칼레스나 변은 안주기 된주 강 나로라 점등지 대류가니 디 나로라 그부 망부지요리 진내 망부지요리 디나로니 정의 망부지 소소게 지기 디기 교제의 터네 이내리 디락제의 터네 이내리 타나 디나로라 꾀베기 정의 지기는 자는 견주의 정의다 지기 섭다 타나 지기 꾀주의 지기 믹스의 계주 된주 터라 있는 소소란 게 지기 가신들의 세월 없죠 그래 다 이내 소소 가족 가신 유여바 있는 것부터 있는 정의 것부터 있는 지기 된주 강나로 샤위 점든지 먼저 세거 나로 지금 몸을 차려와 그래서 온다 민망부지 다티 통화 잠 마도 응어스란 게 소소디라 지기 락바 창하다 소소란 게 배주 제 거거든요 말 자 딘데 지기 되로 공약 제도 대 민망부지 딘데 좀 야 네 들라 락바 창에 미지대 야나딩에 니마징에 나음 냐랴 주는 섬자기 지기 섬로 나로 되로 줘라 봐 대 되로 딘데 공약 제도 먼저 정의 살베 된지 생기 예 망부지 살베지 거리 또는 시험이나 지기 정의 살베 응어부지 공약 시험이나 잠든데 대비제라 디낭로를 유비응으로 가지 타나 디낭로 통해 점지 타나 디낭로 통해 추시지기로와 다 정의 살베기 지기 전제된서 유지 망조 소송의 소송 냠냠 냠소 용서 봐 소소랑기 다도 왕토 봐 진제기 지기 미유단 그와 틴절 대손 틴 망조 다 디딩을랑 얘기 지기 제시로 유선나 정의 살베기
세아티기나 탄데가나 조직이 양게 양티노

啊，这个电子抗给恰恰的多少钱？你别叫这个是写个什么？但当那俺这个今年没是人员设备生意的电子给抗给恰恰的这一年，穷啊天的日，人员休息啊给，钱不大，这一年穷啊给，这个饿不起的。但现在他那俺这个制作全员给饿了，对不？那啊，别叫的多么？那这个伢天的人员设备给团子也是吧？人员设备给团子天的，这个设备经营的呀，这个开了天的，那忙不用过。 但因为电子烟那几个科技配件做大当，电脑了俺这个硬件几个都让俺那个些文电子抗，几个能落了两个轻易几个的些文呢，得了电子烟几个所需的信息的所需的各种电子线的生产进度。他第一些个别个个别的开始呢，他给你学吧，没些俺这个人家设备给团子，听得几个别个，没有的个别的这个安得起这个忙做给所需的这个通话对吧的，各位给的个别听得起，那这个所需的电线线里面都烫线线里面听得几个。 道路工业车都全穷了，你那电脑了，设备是这个，他那俺这个平常给电子工业这个恰恰配件给批评专业用的吧？哎，我们俺这通话的忙不急的，战队能落了这些，我不急的，人少了，他没给这个样，这个三百块钱嘛，就赚钱啊，当从俺这里电脑了，说是让给这个三队人心去了吧？三路听着当，确定呢，三六段的三队去，三路，确定呢，这个六折当。 就这，天主堂的设备，设备些，天主给他的主要的，他那俺做用的这个空气到了现在的这什么程度？他到底设备呢？俺那个工资设备呢？人家设备团子设计的，他做的呢这个电脑了，没些俺做了这个老早几个月以内新个几个月是吧？新个几个月以内，可能新了准备个全国几个月了，可能几十几个月。人家设备团子我设备呢，他那俺做一个六九以内的，人家俺那做门市给十几月了，啊十月了，因为第定了。 俺这推个的端机，俺这这个生物的各个的端机，俺这制作的配件的端机，啥都得过。他听这一呢，他那俺这同样的，第一次这个牛牛来着。听俺这个平常，别做可能了，听俺这七七八八，搞起来工作俺那六大穷穷的这种。第一呢，听得多个事儿，俺这拿吧，拿完一百几了，听俺这看了一批一批，听俺这呢，俺这算这个有吧？ 他听这几个别就写的多，他听到了，俺那地图上的路对不？那过去是哪不的？可能了，一个没开始就这样嘛的。因为这几个拿光给说不得的，因为俺的地图上的提了，那是个三六零了，跑下开始从事呢。对的，我用的是啥？啥对？提零了，俺的通途不的啥对的？啥对？一百几了？提俺这个二十，可这个人家个早的拉面吧？西的拉面吧？是吧？拿光几呢？一个吃啥的？他那俺这油盘是呢？他得靠的一个的交易吧？ 一个得扛，来块做一块设备，给拉些的。俺这送到天主营的平租计划去，第二面到俺们俺这个拿光了，提提，他那个的一个牛不的肯定要买了吧？第一代表给他今年俺这个人家设备给团子我们设备呢，电子抗给这个设备给团子我们设备呢，到点设备呢，俺这怕那个让超别给，希望不写不就好了？给说不到一年的，人不及一年的是吧？经济一年的，可能忙不就好了？你那第一套了，来把住去，来个规矩。 军人的，他别当也就要买呗。啥都给，我不做东西。我特地呢，人家设备团子给他这个恰恰一年，要么呢，全用给提个两个的配件当也给拿了下下面那的买都没人给，对不对？还把都这个的配件作业搞在这头下，起码当俺厂嘛，我不拧不起，做啥不设备呢？可能提个做人的，俺都我不拧不起，人家要不得了，这个提了六句给人家要了，提了九句给人家要了，提了所在有的呢，有人当点的。他咱那俺就忙不起，所在当中有那几个，他那俺就出去去说着了。 但过第一点，当地人拉下，连着出这个我不得出，少不得出，端不怎么了？告诉人家这个设备是要给这个女朋友你们的设备是要给他，他们不上不了就要买呗。那第几个这个是吧？第一呢，传统我们都是要的。第二个就是人家是那个做这个电子抗癌设备，那个做忙做这个轻微的电脑，俺也沉淀几月啊是要的。电脑了，俺沉淀个不下，第一呢这个俺做了这个各个的小不着的。一呢的俺做个这个恰恰我也说的，第一怕做这话去起码做不到电脑了，配件当没做呢。 听我说了，恰恰点上配件做了，捐助不到，哪怕都忙做给，三百块五十块呗。第一呢，这个也估计，工作个民族需要意思。他今年电子抗让给这两个人，是吧？俺就两个当，恰恰给解决这个那个就是说需要的。他点配备，电子抗给这个苏军一年的，苏军给这个电子抗苏军给解决，苏军给解决提了的，俺这个电子些个也说的是多。第二是呢，全用的。 俺这做下过的，这单三七扛不清白银的。俺这电子扛肯定是清白银的，电子扛第二个给这个七个速度，第二就是那几个组装线的。
민저 양 믹스기 제조 시부죠리 당한도 당당한도 편조 된조 강이 매인에 알아도 초 진리 수균기로 알아도 표기 수균 지금남배도 아니 아 유여와 강치를 양 낭로 급여당을 시험인 당당한도 이렇게 팅럽기 강백이 뉴버다 강지도로 소수기 제조 때문에 또들 시험인 안주기 된조 강기 에 강바지 최식 급여기 대조 진저지는 고조년 또들 시험 된조 강세 강바대라 칭업부대라 그리고 지 주준대라 있는 지기 제일 시험인 뒤 있는 지기 교재급도 붙인 인수거래 근데 손에 띠기 지기 지기 남바 이내리 지기 지기 천도 이내리 도든신나 띠게 창마 있는 지기 소수기 링넥 계주다 얌나 지기 루규기 계주 텐주 망부지다 뒤진의 철구 지구고요 학벌도 딘낭로라 텐주 칸세든 안을 지기 땅은 주기 더긴게 콩을 쉬어 능시리 에 개난을 쉬어 봐 이나 지기 텐주 칸디 차샤디 폐지 조야 하장이 뉴버리 학과도 창보티 더단당은 지기 계급이 니외 텐주 칸 퓨 미게다 켈릭 쳔바 텐주기 니외 텐주 칸 망부 쉬어 봐 다 이내 디 딘낭로 지기 망부 디가 주치 로아 사지 지기 낭로라 드럽 지기 낭로라 디거즈 망부 용거보다 얀테 망부 디거즈 직 손에 지초베기 시지요 말 디는 직 소속이 계절을 알아요 디는 손은 간주 편주 된주 강경원의 샤샤베니 간주기 직이 된주 강대 종료를 제외다 얌나 녀쫀 제외 줄이 나오는 간주 칼스나 계절 유배 된주 강수 그래 전야 링역이 계절 강 계절 된벽이 된주 강지 속중이 직이 인수 그래 다디는 직 동을 돌린 시험이나 된주 강 사제 강리 이내를 유두 칼리 인바이니 된주 강디 시엔다 만져와지요 바지 디낭로다 다디 멍시디 뭐버봐 디여바이나 신의 미상맥이 도나치 세기 시지데 직 세모아지메이나 아들이 용급에게 김전치 자주고 그래서 난 아주 변조 된조 강라 어느 때 지금 한다 탄다 야제 제베기 죽중 용급티 푀베 어느 뒤 낭르바 다 간지 땡벌 제베기 다 시 몸벌 제베 교르죠 말다 가르 계주 가르였으나 다디 있는 건 제기 지금 믹스 계주 되면 되려 다 믹스 계주 갈 때마다 지금도 있는 스나들라 석유 계주 되고 나는 변조 사도 있는 지기 내세기 뭐니 세베이나 정리의 양자로 봐 다 정리가 한다는 건 링는 숨바스 그 좀 링는 숨바 딘제지리 다 디크류 딘제지를 총은 소소기 기감 이내에 데르 지게 로규 이내에 데르 샤베기 몇 남지 샤베기 그거 이내에 단주 망부지 계주 되어 버려 다 계주 십자 전에 이와 갈 시어서 나간 주 된주 강 라는 샤샤비나 전야 링의 단다 나갈 도마진의 장보이는 망부여 버려 봐 나갈 샤샤비는 가 니슈 탁수죠 딘낭로 계주 가로 당부디 있는 로규 마중기 되메기 링네기 되게 되메기 링네기 다 있는 지 너부이나 편준 속수인 바 당한 저 책동 국제 등주 전장에 제수 편준 사도기다 참도 커브 되네 제주 전장을 하세기 조건 되네 로게기 다들 녀 링라 있는 거리 그 망부지랑 안 저기 낮에 독시리 배기다 자자 배다 배심 말이 당 애매기 된주 있나 지기 학바도 참도 커브도 부 인수는 편준 사도 뒤도리 있는 다 바로 천이 중외기 낮에 독시리 병원 세바 있나 지기 도제 사르메기 링네기 나슈디 인수 걸 봐 다발 농어 시도 냉가동 밖으로 주디 되네 주일 하세 초공 뒤에다 자체하지 그래 참도 그룹 제수당 안도 더 뒤바로 예배 전이 두 배기 도지 삶의 겹기 루중하시 지그래 다 된주 근거부터 이게 창만 있는 게 막 먼저기 지기 징을 셈박하기 낮에 지배기 지기 경험 남기 잘해 남기 근거부터 이게 루루 창만 쓰여지 뒤에 창만 안도 편주 된주 강 좀 돼요 돌도 시험에 있나 벽이 되면 징내기다 지기 가서 징내도 모두 지고 죽는 뒤에는 간도 공수해버려 된주 강 시험이 있나 지금 링내도 뭐죠? 지금 링내 제야 당부도 간이 규격 쓰는 거 보니까 다 뒤쪽 거 보든 가서 좀 돼요. 뒤는 건 저기나 지기 전야 링은 뭐지나 개주 당부도 돼요. 다 뒤는 저 지기 표현 뭐지나 쉐메어리 개형 뭐니 쉐버이니 다 변주한 교육이 다 뒤에 링내기 전야 링은 변주 속수 다 개주 된바디 나도 잘 죽어. 뒤지기 니네 이는 안 졸이 이나 지기 루주기 링은 변주 속이여 봐. 학벌도 안 한 저 지기 뒤럽 링주기 지기 당 계름의 주 고수제 다 연결업다 민결업 친결업 결업 카기 표기 산이디 다경 근데 제유메 다 된주 제약이 지기 로규기 등어의 된주 최발 지금 왜 부족하대 클라라데 그래서나 중요한 시중기 표기 산이기 시중다 산이 시중의 저의 배기 매번 남 나오기 다 탐가 이내리 가셔 이내리 티시 주로기 뭐 락다 진짜 이내리 다 된주 이나 지기 지난으로 계주 세수 집에 남은 저기 다르교다 가유 된주 시부죠. 된조 이나 지게 편조 된조 관계 원시어 이나 전야 랭유기 개조지리 다디 이나 이 니버들이 숨바디 이버이나 양디랑 안주기 편조기 된조 관계 이버질라 다디 나로 직직내 로규 공도하고 그래 양코란 지기 외부 소수기 지기 모당 야 소재 원시어 이나 양지 개조지로 그래 변나 가유 가유 원시어 이나 양 안주기 개조지 다 안주라 가유기 개조이도 근데 대어서 직내 장부 망부여 봐 안주 전야기 가유기 지디나 동라 숨나주요. 지기 디 정봉은 망부시거리 니네들의 최초 최수의 지갈 대여 얼었으나
ngabdige mangche ji na lakbar tu jigi mingirib dang jingirib ki gabsu ina jigi zhongyang sishun ki pyo ki sanay sishun da ya mipa

0: 남라나가락다 토담다 당예와라 지금 수준 제바다 나와 임베기 못장장이 또든 지금 다 디제기 비즈를 개노요리 디제를 쿵요리 티는 아주 켜주시기 양 안쪽이 영역이 켜주치기는 가르스나 이게 되게 홍라 쉬워이 된저 강지 근원의 쉬워이나 들 잠든 남은 나도 요리 멍시 잠든 요리 갑자기 잠든 요리 양나 같이 갑자기 체력 잠든 쓰기 진제요 다 이내 뒤 나올라 멍시 잠든 뒤 용급이 좀 전을 가르스나 지금이 된저 강 소수기 지기 네버브리 니네 추수기다 전야 랭웨르 봐 야자 집에 랭웨기 지기 계주 넘버지 근데 돌이 좀 다는 안주 변전 된주캉 그런 거 마치로 고문 치두가 멍치 잠든 나올라 자 체탁 주기 망수기 생네요 다 뒤나 안주기 전야 랭웨는 샤위는 망수기 랭웨디네 먼저 계주 되마 나 다는 안주기 안다 망수기 잠든디네 알아서 세고 더파 별한 게 좀 공리 제위나 지기 대균 체쉐지다 되고 창쉐지 망수기 랭네지 소리 돌이 지나 디익토네 가르친 걸 상관 주기 망수기 정의디 있는 안족이 전야 정의 나로 양 기초시 되마 너무 표준적어 다 신진의 시험이나 양 안족라 지기 기초 된비기 정의 가르 열었었나 배제 망부 열이 배제 망부 예외 맞이 대경의 공라 시험 능시의 표준된 주 시험 주 강라 파진 배제 양계 부디 동자 송동라 시동 여 틴데 줄이 장불근 신데 줄이 학발도 틀에 기초 가르 대연선 된주 있는 지기 차비 된주 망치지 있는 지기 Chimayimba, ta ngāzu shāgu māngbu jīgi jīgi bār jab juyārba, ngāzu tīgi māngbu jīgi nā chimayimba. Ta chimayimba ngāzu zāchīmba rēsā jīmzēn kāsī na, tēnzu yīna jīgi bīgyūn tuyāzu gāyāmzu yīmba, chāngbu māngbu mēba, nāgā jīgi yīmba yīna kō chāngbu māngbu yōmārba, tī kōrē kēchūrī. Ngā mē ngāzu jīgi jībēn tāngbu, gēnchīnā chūrā lāgi yīna jīgi tōtam chēchī Kiju dienba. Dordun siyawe na jige nganzu masi jige rengwegi namba kaji ina sosuegi pechwe jidanga toneri. Kaji ina sosuegi gyuzeegi toneri. Kaji ina sosuegi gyuzee toneri. Jige yewa mangbu jigwari. Dordun siyawe na nganzu penchung denzukang. Zonyagi rengwegi mangbu yue mazi ina sosusar ina kiju mangbu jidanga dendishiris. Dendri songda ta chijua nganzu nganzu penchung denzukang ngani siyawe ina ita denzu ina jige kiju dienbi rengwegi denzu ina. Tegengi kongla shiwa namsi masi 잠든은 시험나 망부여 나가 망부여 지다 망부여 이내 지조 교육의 망조소 되는 남아군도 지기 댄조강 칭 섬장기 삼도 시작구야다 조급의 김전수 자야리는 지기 만조 망시 잠든디 여바자 마인바 대낭로라 양내 양도 지기 살바지야다 양나 양내 양도 지기 면접 통주 예배기 잠든디 갑자기 잠든 다 뒤돌리는 간조 잠든 지기 뭐 망부주 지 망부주 댄조 있는 소소기 지기도 아니 규제기도 아니 소소 루규다 리니기 나바다 자진는 건 좀도 망부 소용 그리 만족이 전야 정은 거네 세베이나 소소랑 케주 망부지 대여리 케주 딜러 댄스나 간중 아주 제마이나 지금 잠든 거네 세베이나 케주도 대비 잠든 망부 소 텐데 소한다 단단 간족이 샴베 잠든 망부 요 말이 자첨부 요 말이 나가 망부 요 말이 이년 간주 뒤주 지기 철시 유여바다 미규 유여바다니 소소 전야 정은기 케주다 뒤에 있는 잠든 망부 소용 그리
1: 생각나 맞죠 Tidinki Pyonjong Sheta Shibi Gyuntu Cheti Lechenang, Pyonjong Tenzu Khan Ki Dimdun Senbi Durin Gerubasa Nobla Ki, Tenzu Khan Shibi Mingti Kudun Khan Yimi Tan, Tenzu Khan Ki Lege Kechu Tan Jizho Ki Genu Kangta Yimi. Tishin Pyonjong Ki Tenzu Khan Ki Chasha Pirim Tan Dimdun Shibar Kwa Kangta Lang Gyumi. Tenzu Khan Ki Dimdun Tan Zizhe Khan So Ki Dimdun La Yewa Kangta Yimi So Yukorne Cheti Nantrups. 听地平中写的识别军队切的列程选择他下个音列程地识别签个南京八三四零拉市连接徐丁家国

생각나면서다들나무처신신별리젠디니변종농진연진내콩벼개농진기초대지제리젠지제가제초대시듯이나리젠측은슈캠뱀좋아인디딩키지제가제초대시별리젠디나나무처냠좀타지외루시아카지치지시유나무처무티챵안즈리젠신신능교가수인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콩 벽에 농진 기에 초대지 전의 전 직제 가지 추대시 되시. 나리 전주 경수캠 뱀 좋아인. 디딩 기에 직제 가지 추대시 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냠좀 탄 제외 루시아 카지 추대시 유. 나무츠 무디체 안즈리젠 센시 능교 가쇼인.

那么错，人一给绝对被密探，严重用为这些民警修行，应该是点家伙。

0: ngene chigyu ki chungwa dinte cha chi chi ane gyundu ne ane nazi da gyume da gyewa da taba nazi le tan de ya da dinte ne da tungku yu la
1: lesi lesi mjila da anga nazi kongi ne da dinte da nasu dambu da dinte ki gabli ya da anga nazi tau ko ki mi ka ji ge rang cham ge dinte nyinga jaya me da da nasu jaya me dinte chwe je shu duwan la dinte snambi ni ya ne si di gyang ya da ne si di jir zho ya tang nang si da kira nasu mang ki ya da bian jo ki zho zho yu ne le mang zho ya dinte zhi duwan la da ya ne da kinti si tu mi nele ni bar tu da tu do du men ga na lo te je da lu tun ki tan chi li tan tun be men ju na de ke sim ju do am ji la les les da ko le ya am ji la ge shu be ne da din je tu mi na ya na zo men ga na te je xiong di dang ji ka ris na gu yi na
0: da ang zu men ga na lo chi zo ne ni xiong di dang ji yi mi yi ne tang gu de yi ne ang zu da mo ne ji yin du san ba da ji dan ne je ne mang che wa yi mi ne da da zhen tu men be shu go ya le ane gang go ya le pe me ge chi le dang ji jia di ke chen bo ji xia pe me chi le dang ji di che an di ne yi mi ne ang zu cha ge gun su dang ji jia an cha ge gun su dang ji che jia ka ra ha wu le san ane te ri ga wa da zhong xin ane to ru zhuo ya di ne se gun do ge zhi ga di to ru zhuo ya sum zhe ane po ne ge ne chi pe me ge chi le dang ji che du san ba yi ne ane gu xue yu du an nun su da din zhe chen bo yue bo din zhe jia che
1: ane se
0: 长话大街银边呢长话大街南罗银边呢安尼长菜地呢人不松烟银不顶这切安尼顶这嗯地心都安尼按住比着了大街银边呢比着了大街南罗银呢看不见不过说眼科给鱼都出真文吧安尼长过南罗十九点吧到长过南十九点不是按住天上比着南罗银边价格给鱼呢盆腔积液的速度吧盆腔积液切 ane kongxin takje le ane kamje bu go so nge kho da la ane nian che ngun ba ta kongxin takje san ang zu gong chan jing jian cha si li
1: listen
0: chan jing jian cha ji ji san ba ane ang zu kamje bu go yu le ane
1: nian ge yu bu ran
0: nian ge yu bu den jang ngun ba
1: listen
0: ane ka she yin bi ne man xin peng xian yan zun de dai meng ye ne ji ge ge chung wa do zu yin bi ne ne ai ya xiong de takje ka li yin bi ne yang ka she gu du san ba ane yang mi se gi ane ne ge ge ren xin do zu tung gu men do le
1: listen 내다디게 유비체르발
0: 제레 내다 유비체 다 이내레 페메 체레 딱제 시두 삼바 임비네 년체 템버디 하고부체 다 이내레 쇼데 딱제 나로 임비 있는 카셰 임비네 니규믹세 톤토문돌
1: 레슬레세 디글리네레 다 인지 멘주 나고르발
0: 제라
1: 레슬레세 다나조 네토 나로리아다 콜레 슈베다 니네 치죽이 네디다 니시 카르노 니체 유민 시키는 게 오지시나로나라
0: 레슬레 다 네토 응외나로 간조 니시 카르카르다 노 니체 오 유메디 에니 당고디 이니니 간조 규메 척접다 노 니체 유바 규메 척접 간조 다 규메 척접 당에네 치규사디 니조로 네가 뭐 차와인바 니네 규셰도 너수된바 다 규메트릭스 이나자 니네 치규 이나자 니절로 규셰다 케게 유그도 안에 나소던 두사마 데니니 다웨 차요리 다 이네야 아니 특서비 네디 임비 있는 안주 아니 다와레레 다센딘두 안게 니모 당보 니모 니보 오토바리 규셰다 케베도 바나자 단제 도체 데블레 야네 다센디 체소네 양코 너수디 면치 케 마치네 코르 정신기 시조야 딘제지 요리
1: 레셀라
0: 너수디 아니 믹세기 아니 딘제기 숙챔바 단딘제 마치제 코르 정시 정신기 딘제 시조리 다 이내레 녜네 치규게 나즈사디 다 안조이네 다센게 투다 아니 조와데 요마리
1: 레셀라
0: 제자 니시 테니기 아니 너수디 아니 다첸 투단 저와 예매 시제 아니 안조
1: 네세
0: 추수세 우리
1: 예와제 우리 발
0: 예와제 우리
1: 네세
0: 아니 니부디 임비 나 안조 규모 창송게 년체 내다 주와 다 안조 규모 창송게 내서는 다 안조 팅두고 소리 나노니 제비네 나오이 년도 수월 봐
1: 네세
0: 규셰 유도 너수 덴베 차데니 니조로 잡부 요리 니조로 규면 나자던 거리다 이네 규모 창송게 년체 세베데 다 안조 칼라 세베지 나마와 토마 임비네 나즈디네 니엘포 나니에 소체디네 리미시 에네 규셰기 예응을 소는 수단와 주지 말라게 내다 각 원세 되부터 봐 아니 단대 간조 체례 딱제 지두 선바 임비네 규모 장송사디 임비네 니 년체대 임비네 니 간조 쇼 예응을 로바 규셰기 쇼 예응을
1: 네세
0: 둘라 유도 아니 눈수단 퍼수 만네네레 눈수단 바 야두슬레네레 눈수단 바 딘제 지체 아니 얘네 치교 시베데네 아니 간조 규명의 기체 두리지 참기 공기 소르시 예매 번역의 유타 내티 쇼예윤이 등의 코기 유도 뉴스 된바 시인배 내시 테니게 내다 중외 두림타 내규르 중세 내면저의 긴게 양안조디 아 추수지 세토 유세
1: 레센
0: 아니 손부디 디르샤 안조 섬수 추전 뚝다 주변에 다 섬수 추전 뚝다 주변에서 안조디 수월이 가소래

0: 바인베네 코 네고가 네부데 마르 주두와
1: 네셀
0: 아 네고 네부데 마르 주두 산 바인베네 안간조 클리클리 치제 아니 네네 치교게 네데 딱바다바다 양생 양스 소라다 반부화조 진행된데 망고돌
1: 네셀
0: 근데 인도 산 바인베네 아 도나체 바이지리샬
1: 네셈질라
2: 유토 선닝 광바 취미기 서지 레총 Bending Gusi Shun Pulu Suri Manyam Kong Pito Yune Yundu Turchir Nyam to Be
3: Tada Chi Sensi Batini Penjong Lung Tin Tinekong Pege Lung Tin Tin Dedan Ludi Tedong Lizin Parnang Menkan Sibitishi
4: Parnang Menkan Sibitishi

0: 他的意义先行不敌你平穷龙津年轻力库培育龙津铁通力材盘囊面康写的是
1: Nesel.

0: 람토 코링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아 차라 동네 코리 미동아 코리 동급 심미와 지 제준이 개강 신도 진부시
1: 투경 안츠 김주 직수일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러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2: 新的鱼缸品种盐辣鱼缸及鱼品发展，国的同志们也懂得点。品种的难度，不再拖为偏见的老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盐辣鱼缸。

0: 망트르 담벨레지 메즈링부 기숨 독숨 제니링부 창숨 조숨 센세 여러바 다가나시지 독리 통나 하레 고세 근데 담비어레 사치산 계속 안로 담비디네 망부 여러바 메네자샤나 규무지다 마체는 아무 담지 장장레 세서 산 디네 인도스는 난주 직 로친주 디네 인데 카메 봐 나지 되게 좀 삼시 통구요 말이 저항을 그냥 뉴요 말이 슬럽주리 아니 안 한숨이 직로나 가소리한 나수 달라 번게 죽으러 봐다 다딘데리 아니 로겐바 아잔자 지금에 삼르 놀로리아 지 가리네 양지 에 당내 제약 로지 고동아 야면에 다디 당기 에 게온들라디 남도세 순수 다디 문에 안주 직 삼르 놀로리아 직고 가소리 에 망부 일레 연구 알아 띠츠르지 근데 매매 능수지 통수 저 다 있는 배사브리 다 있는 용어 말이 있어.
1: 어, 차고 쉽지를 쓰지.
0: 그러나. 오늘 제비 있는 변의 자세하는 미지 정보 쉽지 차고 유나. 미리 독으로 겪고 거기에 양보. 근데 차고 유나. 미리 미진으로 레거도 디스 최고도. 진짜고 둘이 통나 할 것에. 세상 뒤 소소래 다그래. 소소 예용기 딱 능미디게리 소소 중는데 딱 안 한수 지금 면든 쇼비네자. 지금 대부 당마 요원부쇼 기부 요원부쇼 세령부 요원부쇼
1: 이제
0: 단다 지금 통망쇼지 단다 로메 김다 망부지가 내주디 시부지 동구도 와 다 빼는 차샤윈나 다 지금 소수 부루딜 다 지금 파마 진군의 세네다 초진네다 삼시 두야르바 소수 부디 캬토 세도 카곰도 또 저와 지금 두분양도 딘데 심드르 시부지 기어리 다가는 시직 눈슈르들이 레토 롭종 눈슈다 미다 미바란 저벤 눈슈레토 레게 눈슈레토 파메스데 시워르바 땅이야 딤제 돌리안 틱츠가 주지고 가르소레 공버데 시고야 돼 개심으로 시스템비 베나샤샤면 팅사 지조 켠요네 지 렌즈레 지 딘데 지고 야게 저버데 셉지 지조 지 고 메데 메버차 대어바 산 딘데 노노 부고레안 틱스티스 지 류비탈레네 눈슈르브딘데 레그리 롭종고 눈슈 레그리 이바 아니 아직 삼르탈레 지금 미드 미바라 저와 네즈이게 베지 딘데게 다 눈슈리 강아리 디스디스 테스리 테스이브지레 아 디고야 캐시브르샤 아마도 지금 예부리 제산 미란 강에 지에 텐 자원이네 용고 말이 미란 베티 고 가르소르다 김잔알로 예베낭신 베디 초시 삼계네 베 또 숨겨 제 대녀서 딘데지 가서 가발레 딘데 요야 그래 와 개비 있는 똑똑히 되바지 부 층에를 셰고 하면은 라브제겐 라인에 저도 김제 있는 지 띠즈를 직직 셰이나 자고를 셰우지 챔부지리 영문지 제제 아니 베티 내수 메더바 제제 되니 베티 강러제다 샘제제다 딘데 셰비나 딘데게 박자디 부고가 안 내기로 봐
1: 지
0: 세상 디지수는 디야 코 가르소레 다직 마시 참부 제베 직 남바지 레데레 퇴응하메토라 디 참부 제금인도 디안 부부디 알레 직 가르소레 제마 지속한 리드스네 껴부스서베서 직 가르소레 직 강에다 직 진줄 틱슈 껴부슈지
1: 라
0: 이글레 어 말레 르바다 로예슬린 요인 메진나노 직도 담안 체뉴요 알바 거리 삼리 아우지 텐즌 디게 디거딜 테네 담다 직 강엔 동에 지야디 용고 알바 제사 부간래 딘데기 삼류 트리치 르바 야갈라데 다 당내 제일 강에 요 말은 아주 수이네 그게 나셔서
1: 르바
0: 디즈 갈레 용교딘데 젠론 용교딘데 당내 제약 돌래 꾸미단 거에도 계신 분이셔 디마도 지기 문에 직 람산 직 샘제다 샘제다 남자제 대비나 딘제기 박자도 부가 밀레비는 디 문에 가 미드 미바라지마 지조 제베토 강에 망부시 태윤 그룹한테
1: 지지 지 타과도 기나 단데 디 겐원절라 딩엘 송번내지다 아 같이 이제 능가 좀 나졌다 미사드 미다 간다 대배시고 겐라기나 좀 송번내신 간가 용스그 봐 기보 용그리 양수수 르부간 나자이 잠만데 나스그 봐 안다가 이제 봐 다 정세디 봐 임베 있는 겐라기 송번내지 지기 안 나지 봐 샘캄 나자지네 가리네 지금 나다 딘제 나야 가르 제위 나사제야 직직 개제 이제 골 시불 없그 봐 아니 딘제 송자 제산 파주디에 하면 직 상화시 저분들 봐지 오탕아 디너기 럽나다 양콘 남도 십지 명에 세 저분들도 와 계지 최선 딘제 강직

0: kare dinje masam bcheje karin na nele tarike sada ngajumi menga yimi nenimi naz kare ju bine le menju chie ki chagyan ya war ba jig dinje le mazi bche dinje kare menga ju ya ine dinje ching chen chie me shi jig naz re ji na ba ine le de sang wa chie jum da ta ti chong be ha kon na si bi si ri ta di nang de cha gu ken je in na dinje cha gu yong ye jig dinje sa me shi do wa ge la che san di gi ta kandes lo ri jing ne ni pha ju gi ta ne ba de ngone mi kare na ja yue bi ne le di men ga la ma chim ji du sang je de bi na kare ju na gyen de ne ba de gi gu wa ra an ko du do le ju tu gu yo ma ra che zang an zu din je gi gang la ji kandes lo ri ta mi na ja na ja in na ge ri mi chang mo lo la ge ge la ki na ja han da sung bu nang si e gi bo yung ri du bo yung ri mi du s de be shu go na ja ja man ja na ge ri ti ta ngan zu su su gi kandes lo ri ngon jin chi gu ye shi ba ge la din je yin ju ma ge la che zang chamji khudu zambayan chik hata dinga dinagi lamna chik zimu yunga lungbe mi karisigire chongba kimzi karisigire kase semna la ya dinja madibu yungira da dinja zawa nenang yu mindu samgir nge samba
1: da narisha ane su chik ngune samlu chik namdo sur seorwa bencha shabi na o ta nga nganzu nangmi lan chik nazde nawde chi mi hako na pesa avir se ya me na chik namdo ra che te ya me na ye yung mi yi na otu da ta khunzo la ni lo ta rish kanta chik manan chik na te yu khunzo nye ma ten ten lega dugu chepe ten ke se ta tizu ngu na chang neki chik khaso re pen che toya me be chik kare na ge ya ki ten te ke chik samlo ke su chi re duwa di pen ke do mar ba di rwa ta anja ajan chan su su mi ger gu ngu na yi na gange chi che be kub su di li ya tab ki chu nun che chi gange di li pa cho ya ki tab chi che dine chik ta gange ka chi mi chik ta ju matu ya dine yor ba nire ka su ane tanglin che ya chi tu ane ya ta di nga re chik lewa ri samya su ni che bi ne le gyon che es ke min du yon kya mi shen ki ye yun ne labo pudu na lu che dè dà, khunzo chè wù tìndè chung sò, khunzo nye ma dùgè chè wù tèng kè wù tà sè sò. Dì rì dì sò ngù nè chàng nè gì jìg, dàm lò nò mè gà mì nìng tù mbùr tù bù sè dì rì. Pèn jè tò yà mà rì, dà nè gà gè gà rì wà. Jì sà ngù nè ngà zù tà jì zù mì tè wà jì sèm zù nè xù bì nè. Mì lì nè dà dà mà nà jì yung gù rì bà mì jì wàng bù gà lì gà yung yà tìndè yung gù rì yà wàng bù gà lì kà kè jì gà mè bì nè. Sèm kàm tè jì tì zì mà dè bè sò tìndè yà mè nà jì chashaa kaanla yaa likdru mayoom daibata yaa mena kimzaan nololo yaa chik yaa chikdiba kaanla yaa rishchaya diya tati mii chi zoro ba, nganzu mii chi zoro yaa di indu zane tenzeegi nii zuig rii di yong siiba chi chumbari ane yaa kabri chik tuzu ngamchi chi gejiri maashin ngaa tanda nii zuig dindre mene yaa lo jima, yaa mena lo jima jima nii zuig dindre chayig maari sujik shayashing maari ba chayzaan di tanda ki laga yi sun sun nganzu chik ko chik karso wata gyunnei ki nang suji le ya ngunzi tu buktu rwa nge tanda lo chi ki tui shi pe shab na shi mii mezi na lo le tangpa ge dine na dine shi ge ga na shi sinye chik chik che yore tenzu chik su le ina ya yon de ya jiri rwa chizang ta ina yang chik nganzu yang chik ko karso wata tengzaan tanda kongki la ge sun sun ko durep dine chi le de yore chik kyonyo ne shubi na chik chagyan ri tu zuto da hang sanya rwa da menga takche chiya ri, menchu chiya ri da tida tila sobe chagyan tu zuye beti shivuji yo ri da yan tin zuto li ya ngan zu yunga chiya chiya rwa ranga ngan tin de chaywe gupsu te yu tsamba kante kante rinne tsayo tu penna chasha na lojung suru, penna chasha na aizi ne suru yubi ne le yego ku mixe siju yo ri tin zu yan chik long su ju tu chiya di zu peti tizu ko linglong chiya, chigwa chiling chiya, chuling chiya, yabu duwa la. Daga nangshin yaa, chig pena chaya shaabi na, tingsan ta chig towa sum siya, nazni yorwa, chig chakshi tobu, chakzi tobu, changa tobu. Ta ko chuo yage chimbata chibji yaa, kore shorkyong sodi yaa, mili tingze yi rikdi. Nyema yi na, ta nga nyema chweten senpe na laga singyoon kyo shiri. Gezhu gubju naan tiba yi na, o rahan shekzi mangzi sago duwa, sha mangzi sago duwa, guanga sago duwa, rahan tsuchu yu dahan mindu, dili kyaan lagu ri. Da tingsan dojo ri, shekzi nyungzi chi la, ngam shira masa la, sha nyungzi chi la, dili kyaan lagu ri. Che zan da di yaa dan di du gezi si ke ma ri ku, kari yin ku gyuan dhugu yu ri, dili yin zi zan ku, bagay tsuchu jik ton nyongpa ju yuan la, kashaya sa la mangzi dan gu ri, yaan kashaya sa la, nima mangrataan se, taraan taa nyungrataan se, dine yungu yu harataa di. Tartu ubi mi yu yu ra di, 강로리야지 가르스고 디기고 대단고 그러라 제가 디인드스네 만주 거브리다 능메 즉 이해연이야 대대님은에서 펜수 찍찍이 루심 대단네 심부도 여할들이네 심부 지난 디토리아 직고 가르스오래 땅 안주 직 다 칠레는 시선도 지금도 될 마타설레 직고 가르스오래 직 균시 양탕과 콩도 추구도 라 벤차샹 안주 단도 공수에 밀내나 제직도 용세버지 다 안주 직을 좀 말이 계지게나 가바침네 연구야 다 언제야 딘데 급수 맹간다 인들 머싱을 안주 랑게 소소지 제투야 된데 망부여 삼뢰토네 직 심구체다 다가는 신 세주토네 있는 자도 직 서서 가르치고도 되는 건 저 직 바로 주로 제투야 된데 망부여리 인주토리아 다직 로존치야디 개침을 시작 그러면 아주 대수 파스 대샤 아니 직 링롱전데 제윤드스네 가르쳐져야 되는데 재미나 오늘 신문한 내가 두고 네 개체 마소 미랑가 차고 된대 이런 거야 가리나
2: 지금
1: 또
2: 지금
1: 디 밴드 스킴도 디 요세브리
0: 라틴 디글라 나를 소소기 근데 소리다 소소랑을 중배 용조래 된제 용요요래 간신나 나를 왕부 견제지르바 아니 학바도 간준나를 된제르다 나지고 멤쟁이 주조니 단동에 빠라 다 강글로 진행하고 요마리 근데 이제 인류가 친구구두네 이제다 캔저스레 총세 데디 좀반에 갤라키나 주 간저 탄데 송보는 심미 간저기 총세기다 디바 총부김제이네르 강글로 된제 스부 근요에 다 콘주 나는 거네 생각만 내가 독재 세부 제결이 있다 콘주르면 시차하고 딘제 용구 말이 있다 배트 보고 딘제 미 마통베 간데다 조레 미 마통 아니 다 디샤 디두 좀 봐줘 다 근데 쯤난 게 동해 냐냐 된지 강가로 말에 암라샤냐 디 간시다 예윤다 가스칸네 딘제 럽데 두 좀 봐지 신다 수질로 먹어베 동해지 그런 게 이제 세미나 이제 킷 고디 좀 막대 직치로로 드러머뉴 잡든지
2: 다 그렇죠.
0: 이제 시비 용용열 아니 나 지고에 말이다. 디세한 주다. 지조기 근도 시부 침물면 이게 많이 있는 게라 겐드슨라 지단기 게라게 킹그리 왕부견 이제 치로로 도스 용녀 용요래. 지단 용고 말에 가이스나다 거지 배샤베서 부신 주지 내가 치로로 치기면서 가자. 직 미신다 디왕부 매바 하고 그리사. 도스 체제 지단기 간다 대방게 마 이나 단단능신데 바치로로 간좀 미마톤에 커규기지 존예는데 지당이 요 말이 가신데 강가 나래데디그리 나래데 금제 다치로로 치는 강 오차기스 미강가로 예쁘고 있네리 예파마빈게 수 있네래다 한다 왕부견지 레스그리 나밀 하루 하 거르중도 민도스 딘제지기 그라디스토가 남부스토가 지난다 다르다르 캐스 임베이나데 딘제 강 다신다 가리네면에 간당한 좀 미마 도원배기 직원경원이 세비는 냐마다 챘는기라 군도시 부칭여리 더 조 군도당에는 아랑주 소소리 소소의 마칭 지도가를 어항주 왕부견지 인행한주 도스 지기 스가 지거라 세상에마 있는 게라 오늘 딘제 지당이 나도 봐 총설 대도 좀 미스다 보고 신다 있는 미직도 봐 반면년 보 정부 김제 나올 줘야 이내는 야만 좀 저가 줘야 딘제 망고여라 나 지당이 딘제 시라 챙김인도 로 중일 대랍자를 레베 제르면시 딱 간이스는 간주 파물레 미신다가 파물레시 동해다가라 윤구라 미직 말로 채나섬제 지당이 베트 나올 데데브 리즈미시 시라 챙김인도
1: 지르 따치고 갈소라 안한주 단도 권기라 순순 직 다 오무 견제 나로레제 마즈니에리아 간라 데메리 나메리 데 여르바 문에 르샤다 간주 니마 시림레 레가 망부 진요요리 근데 망부 통요요 간라 단단 메교 나리아네 샤샤
0: 딱히
1: 메랑 레레 간주 게게 제토 마리 스스도와 다나 신지 나면 된대 임베네 다라 스도 간주 급대도 스네 문에 전에 때바 된대 믹스에 랍다다 라스 테네다 된대 요리 된대리아 간주에 때바 저와 치러 치고 치때 되셔다 어 그 샘다리 나한테 때바 내가 망부 요리 얘는 마시면 다 팀이라 레리 심심케 제도야 요마 아니 또 미안해 단다 길라 소송다 저저 我们眼前人们呢，就说是今年停留老师的这套的各种样子吧，这个三楼都是紧张状态，主要是当说流动嘛，这是不正确。哎，你查出我这呢，查出怎么说呢？这卡拉康山这都不第二天呢，制作全用的这把唐林土窑的片板吧。
0: 是
1: 哎呀，这这把铺面，当它这边的墙下边呢，俺这人当它两个在待啊，这。 semgam duri lega chebe gyurim nalol ya semgam kanga yinye mangbu chile yan te deshin ki kanga yori bencha shena so chik ta chik karsura nyacha rwa ya yun mi ye ta rang bet gyunde mari kane dan de lakbu wa mati bet di kyone gyunde mengyo so chile ya
3: zije
1: rwa ane lakba du chik ta nganzu pyoge na yinye jota sirda gyaga na biyao chen seti so chengyo yinye tato ane ya yun mi chengyo yinye tato o mirang sim tanda yo marta
3: sentile
1: une cena de sim tanda mese kuranyo yo mare kuranle sim cho ki go genji te de re tinde samre ta nan shin chi ta na zhe shen bene sha shen ne tanda ji ji ni sa gu ne zhe ba ta nan shin chi qin ze ka ba ta nan shin chi ai zhe ne se tinde pon jo ge tin ngin de leng a ji tinde lu ri chen yo yo ba 오늘 장내 즉 예윤의 미 즉 문진 양답지 매배 갱게 즉 탈비 세죠 말베 벤차션 오 이 신달도 파샤제 즉 능미 변주의 즉 딘디 제뉴르만이 그러나 즉 딘제 갱베 문에기 나즈티즈 포니에기 미 삼류관리야 강에 쉽지 테도와 가슨 미스니에드고 지소 속자지레 캐르캔도 대도고 말바디 님은징니데 있는데 인도 인고 윤드네 두스데고마 딜지조 저와 구구요리 선다 딘데토 문에 제비나 지조 저와 무투 제베 멍시토 지디 나자데 고네 임베네 지 마고야 더지 제요르마 디즈토레 데삼기 디스맵체 아니 간도 지도 배군르 시제제로 사완르 시제제 두스제 데베 고게 강에 타주 두고 말바 제가 딘데 인도네 추어지네 지 안한주 미수이네레 강아디 기란리아 선이 보 말했어요. 수직 시야 두 말반디. 세상 근데 인도선에 지 문에 간주 지 시제 지 그게 다 지 도시 진단스네 다 진단 따왔네 다도 대준올로리아 지 마시 야가 장리아 절린 체한테 간주 상매 전시되디야. 저와 상상을 겨 저지 도선에 지 세한디. 내가 전 깨지시래도 와. 가린데 라세르 봐. 근데 중백급수 지 이야유 밀릿 알레 람사소스 칼 유튜브 마르텔레 마랭아레 르도 마제 아슴사 지라 강에 근데 지네레 딜리아 지 세드 지 마레 제비나 간다 답시 지니그리 아슴사 소소소 용네 다 조조레 미스니다 타르투네 샤나 소소소소 지 르마타나 엔 간다야 알레 지 답시 지니용 그죠 다 잔잔 지 소소소소 르 단조 지 미징원에 셰네 아니 달룽데 도마즈니 차지 예윤 메디게 코도리 지 간스지 되는 멤버로 진배 있나
3: 응응 이제 지키나
1: 네바 네바 강에 진보 태야 디도아 다 소소소소얀 지 르동 제 맹교 증원의 셰비네 예윤 미얀 지 몽베 왕키 되니 기란리아 지 동중지야 개수지야 르바 코아 룩룹지야 탈비야 되니 제 제비네리아 들이야 틱 동네지야 돌 디지야 기란 에 가수레 경험이 우리
3: 이제
1: 세상 딘주도는 아주 민매성 머리 이제 봐 아직 에 딘주도리아 균시도 수 콩도 주어 지하다 소소소소 지 경보수에 써야 돼 문에 장내기 딱지 개침을 쉬우시 책도 선비
3: 지지기라 아니 댕기 견라다 기라게 뒤에 손도 좀 봐가 뒤에 삼코주 단다 딱 개시 원균기 미초 인비이나 天空安 수리 채나로래 레스 총기 원균 현소기 견라호나 주의 피뉴요리 아니 드네야 권내기 정신기 나진제 유배 내비 인바 차샤내레르바 야 딩엔 기라게 원주체제 에고 튠소기 견라의 피뉴요리 부고난주자네게 체징근제 차국도스는 당주 원균미초 인비이나 안텔티 듄기야 지초다 스슌기 로교업체야 차주인데 둘라 저야 두구치야 근데 챔버 근데 동아 단제스 근데로 그래 자기 용야 치도 데타 라스 제가 조세사 제수런제도 안주 최진도 하고 없고 동아 안테네 계시 군의 정신 나선제 인비네 예고 튼소 견란 혼난주 송야 챔네야 데야 안주 개업다 스슌다 지초 챔버 카지게 미데야 아니 믹스엑스 주인데 동아 아니야 로고 치단 치로 몽구스 동아 디코베디 제시 튜브 창부 차차교리샤 다른데간 체진도 좀 하고 없고 동안 그신래 채널에게나 다가 임바체자 다 단데 차토기 체진 시부시 하고 그야 섬도 지구도 양안도 체진 가시 이제 하고 오면 또 세린지지나 주의대시야 주봐.
1: 아니,
3: 내배문에 샤샤는 제진디다 소스다 조유베 제진디데리아 도나망구체 내배 능민원에 신의 도나망스난다. 무스체는 그냥 능미 파비베 지소다 스슝다 이제게다 딘제간리아 로교다 다경치아 딘제기 직시도도다 단도 되고 창으로 창으로 조신배가 르동아. 나는 좀 나와당구동아.
4: 탄데 키랑키 센심베디니 자산바 심캄루지캉기 겐제스라타 푸캉면캉티츠렌초기 겐기라 슈베 편중롱친년진리콩기 표계롱진리친 모체조닝시
3: 데 능미 난지르 네부주디데 다경치아디 고르세디 좀보 엔제스자기라 당고스체는 먼저 다경 지디 좀보 통매미유디 따즈와레 춤브리 즈와디 베디 키제 네 아지드 마란 차로 체나 마란 테리 다 나데어바 선베 기부요 마리 네 자데 데네 기부 추나 선베 엔제 삼부 시르바 이네레 디 파살라데 겐데 엔데 스두게나 냠뇽게 세리기 디다 겐데스체 엔테네 따도다 칠레 바라기 겐데스도아 지구도 응안주 냠뇽데 근데 리고레스는 응안주로 제손데 있는 수수 초아다 수수 메슬레 규베 냠뇽 아니 충무도 조야 겐 겐베 셰베 냠뇽 엔제 지게르바 당고스체는 나즈사데 네도 좀 먼저 명갈다가 조국이 엄질라 댕국이 그러바 디마셰제 냠뇽스로스체 아니 쇼레야 돈돌레 심제다 징나 유베 삼루디 키제 딘제치 핀제 마스다 피기 마스 디 동산제 럽제 되네야 용구 유스 마르사
0: 지
1: 다다다 다 디토리아 엘 녜섬즈 슈위나 에 다다르시 나와다 안한스 베르린 다 딘제 네즈디야 망보 용구도 안 벤차샤비나 단데 게온들라 숨나시 안한스 지 에 칠레기 좁아 스니디 디 개침 슈 제가 동안디 다잔자미 김잔진나 로디 칠레기 미니 그게지 요셉이래와
3: 아니 야수체 근데
1: 얘는 아니 망부질이야 요마리 다 요마리 되려 한 거브링 아주 문에 근데 용기 있다 빼는 차서는 어 아니 맨디다 디테제 소다 야부도 세야소들에 엔드레질이야
3: 다가스 이제 시에제
1: 거브 디게다 체서차제 체내기 문에 맹한나로네 딘데 자원이네 숨고요 말들에 지소간 미단제슬는 디마리다 미군우 야위 인기르바지지 아니 벤차자비는 직고 갈소래 아란주 로존소 스나비인 베이나 문에잖아 딱대게지 땡드위기 저지 수리 토네 주위는 그걸 딱제지다 이제 그걸 매주지다 그걸 빼띠 남루도 무슨 자산사 될 때 그브리야 아란수지 마르코 고제 돈에 시브지 팽기 스기 세야소데 딘제 소데 용구야
3: 시고 티바 게제 에게라
1: 최선 띠는데 직 내 나서 가는 림이네 직 제일에 엄지 직 로겨져야 탑댄차산 단다 룬지 세죠 말벨 룬지 제가 나신 지신 세죠 말 대도시 등한 줄 시고요 말했다디 벤차생에 단데 레가들 생만두르스 보다 생만두르스는 왕지 딱 과거 주마다 가리 가스이로 선제 알 엄지라 세리 엄지랑 맨테니 스네 가르나고이나 드스그리 딱 오늘 등산 예지겠나 그지 원튼 직 디즈노로리아 맹칸 란레 페니 망부지 타찌도 맨디라로 제나 섬제 페니한테 말이디 하지 좀 눈치 제가리 나 나즈 딘데 고알이 아직 눈치 챘데도 나 단단한데 데지 포메데 계승한테 포비나 예서서 제고서는데 가려요라 엔 다나시 나를 단다 딘데 디지 야라스도 디인드스네 아니 지 딜이야 지 땡게 채워주는 것 따지에도 가봐줘 그래 근데 채워래 좋아 딘데 그 로티스에 딘데 그 체력 세제들이야 림바 채워 준비 했는데 미소 디 땡도 지그리 땡은 안수 즉 딘데 그 로티알 림바 채워서 산로요 말해 맨날 개완치기 안기가비나 검주단지 레시아스나 항상 채워 오늘 저는 딘데 그 체력 세제들이야 벤사샤는 아 딘데스 투주 딘가 로지 앤 캐완스 앵가니 슈주 얼스 직 치면 캐완가 도스 앤 건드는데 나 디제제 앤 네 견체 민도 앤이라 류준체 앤 직 세주 토르 서서체는 단다 엘리멘트 사고야 세 림도스 나랑아라 겨라베서 주 디 앵게 데일레니 콘토시 제비스 문에 전에 미스 멘레 디 체레기 셋이 들이야 진단 체적 동안 오늘 뒤쪽 오늘 전에 개점 쉬우지를 동안 다디 가레스 러빈에 디톤의 내주지 가르통과

0: 你那里那个不是人家爬出这万马去阿库，人家前边呢，干脆叫车里来，看咱做了鬼谷马的事情。顶这老师讲过的话，第几节的那压个里头，人家讲那里讲了，俺做老早呢，去街上送的车里，到绿江达子节。第七段中不，去街段中不，密码么钱拿着的，人家爬出学不规矩。嗯，俺伢讲了，可能做压个都是利用的中不，大把是俺做军事所节，俺做呀老师讲过的，嗯，但呀密码么钱拿着的，嗯，卡啥？
1: 啥个路过也要推出，人家是来不及。俺去了了呀，拉不着那车队去给俺车队，给俺个俺就办这个车去给他的，米那明面路去的。那叔叔呀，路人拖的个叔叔来给我们咱们抓二八三九了去给他的。俺弟媳妇叔叔米的，的个俩人家门子家个要钱，俺面都是要路啊，出来接拉不要住啊，姐姐，当初开的是不是等个的？但俺这个俩还路人俺做呀，是不路过的？俺现在俺上班的，拉不着那路，拉不着了呀，顶着路边的开心不是啥生病穷对呢？但顶着都细细做图是吧？嗯，今年可是嗯，现在差不多要二百那是啥的。
0: 要的，那就开始。现在嘞，可累不呢？俺就开点肯定是要的，是吧？累的怎么？俺这个累不呢？伢俺这当年肯定学的，绝对肯定学的。那不咋现在俺累的怎么样？俺就没让土姑肯定学的，没让叫我穿给钱去的，伢俺就开始学的，姐姐。你这些呢？没时间给上车，确实不是太多，我们都要干了。军训也好过，嗯嗯，
2: 但是军训是伢的做的呀，但俺就就。 究竟那时候见别人说，是不是主动啊？军训在的时候，那这南美的是当下，那这刚开始这段时间，那我们在开始搞救助的。但我那前头南下军队呢，他都可能跟那其他人家老松松，结果呢，俺就去马上俺个出来塞，俺就当兵那老地幺的嘞，从我讲了呀，俺就去其他忙不起，开始说了就。
0: 做进当过的没是三句嘛，真是。顶那些说是差不多。南下军队呢，就那几部的，就顶着那个营级，就军训的时候，就老重视啊，他团团起来就是没全部吃起来，是吧？哎，那就刚开始的车队时呢，哎，你开始的是蛮新鲜的。哎，是的，
1: 特别是。
0: 嗯嗯。现在顶着印度时呢，我们俺做的，就初二我们学兵呢，就青龙班下岗团呢，康师傅的呢，他没也不吃得了吧？只有那学兵的是吧？
2: 但文江洋这，金山南路这三六团呢，平均几个几个呀？这菜两百，大用钱的是年底到了呀，但这马上别想十不九二的生病，阿里怕出下去，说说说说来大用洋他不写写提到了，嗯嗯，也不是菜两个没多少，等我说，别那像下边呢，听山等我说颜色的忙不十不九二的吧？这个卡巴的，这个真的颜色忙不起身的。
0: 阿拉亚运没了怕辛苦钱下节是吧？这个旅行地摊的这有个怕辛苦钱下节，说说说说了呀，这个辛苦钱当地，别的收入能从少些。
1: 嗯嗯。
0: 哎，你，他说说的地摊买平呢，哎你亚运没了怕地摊是年的，这都嘛是吧的？是。现在变成俺能军内的收入，但俺做这，说说人家这边，俺做我们地摊是年的，俺做感觉开心不起，自由的。
2: 俺地摊买呢，俺就什么吃不了。但我跟你讲，南下军队呢，俺就吕布的地摊那些钱多，就出东亚是你的，可是自己开钱不着。
1: 对，
2: 也不是好过过多，是吧？现在这送过多，这个真不灵。这些人没得过，这些东西就去吃个了。俺就吕布也几个几个的，去吃个多。
1: 嗯嗯。
2: 嗯，长安么的，这可乐的，这些是吃个嘛，是吧？现在去当个东亚。
1: 嗯嗯，
2: 旅行就是说说人家说说旅行，你得当干干净旅行也不去呀。嗯嗯，但是南下军队呢，这年纪都得什么那些，嗯，肯定都不去过呀的，干什么学不得像俺那都说说人家那个做起是吧？嗯嗯，第二的阿拉第二送的也不去为呢，说说那个女学的也不要的。嗯嗯，每个团员那边那个女学四年级，幺零还是六零呢？
0: 人工嘛，那是年长的，你要问的是。第一，我那长那个，就开始说的，辛苦钱是开心不休息的多。
1: 嗯嗯。
0: 现在他顶着就说说，你这年龄算那了，就是六大几年级的，哎，也有没了，偶然轮当个东个多大，然后就流行也不吃不多，然后你当个，哎，苦苦一些个，就感觉些，闺蜜大家个，同他们没事了。
1: 嗯嗯。
0: 但说说让白对吧？就。
2: Tēmūtāyātā rūcītāyāl bēyīngdē nītūtōl mānyē lūndē rālamārā Āni lūbō gūyō mējīngyācī Tē sūsūlī tētāyō mārī
1: Tē
2: mētūsēnī tā 신달 엘레직 심구다 로교치세데 저제 제그바 세상 디중원에 땅 아주 린단 따와나 로네 등산들을 하바도 나라선 바야 직 펜주 엘레시엘리아 직 에 심구다 따용 양타고 제 성부도는 링엘 소소간리아 디게디 제야디 문에 갈수 없다 먼저 자게 각자를
1: 지레서 다 땡기는 수 네베 네범네 네베 수그 미지기 네범네 랍제 네보 레슈 쳔베 네보 다 가서간에 두스 충불 바가메디 안탄돌레 딜레 체기 캡콘지 가르도스는 스슌당 주 지초게레 지유기 챌렌데 난다 난심들레 무튠 탄돌레 겐도 두두 세야 치도 코난주 다데 나야 챌레 몽구도와 베차샤는 게나 다 시림기 면주 최대한 태기 딘제기 다 첸제기 시지도 두 캡데다나야 봐 안데네 면주 긴송기 말아도 튀고 산다야 그래봐 안 나란수 다 지초기 갑교기 디 말아줘 말아도 튀고 산다 단지 디게 제제 창으로 가리시도로도 선다 나즈 재미나서 유교란데다 안 코난서 출로 튠도 좀 볼래 어 나 저스지 아삼야 어 나 데나마 주도 저 대비유 아삼야 딘제지 용스르 동안 안 학바도 균시도 좀 가스갈이야다 저장체 캡데다미는 미다 미지초 디나로기 나즈 메베 나즈 유바 미르 따단다 是吧 나즈 유베 미 나즈 메베 미데도 어 나 르게브시스 유인 콘조 이지시스 이 엔제 삼야게 구류지 차십지를 동안
2: 나리샤 다디 주토리아 문에 가서다 년제다 두르비는 단도 공기라게 송송직 바람주직다 멍세이토네 임베네 벤자샤 옹부견쟁 그리리다나 지금 직딘데 미세 강에 요리리아 직 야 믹세 직 가서를 그 라기 부야리 라기 딜데니야 직 쳔바신다 데바 트렌 쳔벌리네 자도 로스 쳔벌리네 자리안 소소직 로중 구급이 아메나 직 에 정다 체세 직 딘데기 고급 라야 직 망부지기 또 안에 다 딘줄이야 디도와 아 그냥 오늘에 강해를 디 가봐도 쓰는 단도 공기라게 순상수 망조 망부지기 딘줄 시제 딘줄 딘줄 차기엔 딘데 유협 딘줄 한 마오 지세 아니 매샤샤 지 아니 아란수 직 오늘에서는 파마지 오늘에 주변에 소수 부부들이 직 내 나서 두고 주요가다 야면은 직 원배관 강해 주요비는 딜리아 심부 요리 심제 요리 원장 딜리아 직 로교 컨트리스 제 직 럭터 체우리 딘주 체딘 디주 돈도 하마고 세상 딘데 인도스는 단다 공기라게 양고 양고 순순 직 소소랑은 내내도 능미 쓰는 내내도 강에 다 내나설 소비 딘데 강에 티르즈네 배우 제제 대규 없지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네 딱 그냥 딱 맞아고 해야게
0: 닝제미 통고 말이 사제 아니 디기 오늘 전에다 파주 디다 섬 야야리를 봐 오늘 닝지 제주월에 섬 나라 다 이제 안 주다 능미 섬 나라 가서 모르는 아치다 디랭에 부르 따당 딘제지레샤 닝제 시기 삼삼르지 제제 디기 능미다 직 네발 오늘 섬제디 체로 땅 예술치기다 딩마레 뇽소
1: 지세르샤 다 길라디에 숨부르바 길라 땡기 가메디게체 녜 제 삼송길라 당연한수 넘규르비야 다지초디 인데르다 코요디 딘제르다 사디 카르스고레스나 지초니 미주교리 쿠르요레 미주교리 지초디 딘제르다 쿠르요디 딘제르다 수도 좀보 나란수 수수수수 스테제 지초다 쿠르요주 녜기 녜 두시 근제스 증구도 어 녜 게지 근제시도 녜 체단 근제시도 딩아란 수창매 수수수소야 멜론스케브제 따고야지리샤
2: 디지털이야 직 닝제 세기디 직디 관록주 십지 자야 그랬상게
0: 지단
2: 닝제 세디 그 생방톤에 신 닝지 세 직디 코르모아빈 신다디 비게직 두분양 댕요디 두분디네 타로아 제나상에 삼류 천안지리 이즈미지 칸에 두스든 제 아니 에 가서 디대야지 말이 제자가 지도관 고할룩 좀 많고 테베 깽게 닝제 닝제서 개 맛이냐 들리 개 봐제 어메 주주리 쓰고 제자디 딘데스 럽데벨레 지 문에 다다 에 아나스 뷰리 나는 제비 있는 지 동시 냠기 세죠 말이 디문에 지 다 배는 차샤비는 공부 견제지 디데르 녀지문이 좀 공부 견제디 심나로 문에기 저와도 무슨 디 가래 디 하고 고 말. 어찌 참다 무슨 이야고 지 심나도 비나. 아니 지 그랑기 군은 디야고 지 팬토 쓴 거들에 정을 부해야 너게 산겨들.
1: 지지.
2: 근데 이 문에 전에기 딱지 미 심기 다 배는 차샤 아니 야침부 지도 미 창매 심다 수에 하고 말이. 예윤그 소소티류 댕조기 능미다 아직 내버다 안데 여빈 피심 나기서 뭐네 가르래도 하고야 치도 녀야다 치워치야다 직딘수 직삼류톤에 직불에 신고치다 노로니야 녀야스네 계속 쉬지래서 당주 마무치서 아 계속 말해 와 개디 에 내나서 파비도 눈도 시에나 치슈 제스디 시야들이 인제 그불이야 남미티게디 즉 전도 요하래데 지난 신고 말에 가시에게 계직 말이 있으면 되려면 맞아요 말아
1: 계시고 어디
2: 딜레 문에 비게 즉 군대 마인 베소지 지제 수지에 독제 맞제 제제 사상님 망부 용고하라 디 팽그르베 디 팽마라 남규 능시르 제제 아니 드린 즉 삼년은 주 가르코도 당분이 근데
1: 고조
2: 단데 계획면도 와 근데 즉 라고주 된제 밑에 한다 진짜 이제 이 재비는 저랑 시부시부 된제 그지 닌제
0: 디기라 눈에 닌제 사디기라 소문이지 디콜로도 시부지도 게라 다 나를 소소 용조 정부나지 미 닌제 라브라 소소소소 마 동에나 송교를 시키기 아시다 나다 켄제지나 미 디데 럽투자 마송송시도
3: 단데 키랑키 센심부디니 자산바 심캄 루지캉기 겐제스라타 푸캉면캉 티츠헨초기 겐기라 슈베 편지롱친년친리콩기 표계롱친리친 모체조닝시
1: 탄데카메디게다 드리주시다 제제겐라 타르동네시는 예치치는 엔제스리샤
2: 네스
1: 땅아란스 네베다 네베수미 딘제 좋아이네자 안능규다 나즈 메뱅아란스 미파즈 좋아이네자 다디 게블야 편춘 삼시체서 동안이라 두스테드 좀보 다 삼시 제토니에 미디 코도 토부 창체 토부 엔제 지인베서 동안 이양 다디 멍시디 가르도스나 미다 미파 장베 즈와
3: 센차라 캐시 캐란탕 양능아 네버 임비이나 정니르 진제탕 정니 탕린치야 네베 수기 미시 임비이나 네바 쿠시타 로부치야 당능신 로브저타 리슈 쳔바 치초제기 무튜체 추기 쳔바타 겐송 코든치야 라소베 섬든 춘치기 리첸디 규제 안치 네포베 능추티르 응습 용잠탕 균은 망잠 용토베 민들 슈기인 디링리 챙기 십시 단년 난캔 뱀블라시
4: 그야 년토바 저도 로스 제도베 커큘라 균은 요탐 중국 구진 캄스 링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녀와 진세 진고 토베 뱀보 요바탕 권바부두 로데보 낭초 대외 급수 남타 르무 년초 바탕 천년 지기 부주 보여초 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 치료 규도 로수양 바르초
3: 단더니 비진키 치즈니 슈닥다지
5: 本周龙青年轻礼物仪
6: 特别龙青年，谈到本周三姑娘家的前书记。本周龙青年轻礼物给特别龙青年，谈到本周三姑娘家的前书记。
5: 생각하는 게 공감상 드리네 변덕의 배제 주로당 제도구 배제 인슈두 레스님은
6: 팅디리세나 슈교난 편성니 호창성키 시스청결토 레드현 덕심난위 꼴탕
5: 요용지 표정당글이 되봐 로그총지를 나가서 송 포마창당샹 탄성락동강기 당주부수지 니마 겐젠지 레로즈 내치데 탄잠 댄송세베 꼬로
6: 장충기 팀석배 콜시뷰 청진영성 점서 금가발슌해 청진영성기 유왕척쇼탕 딘슌문발치바타 전면 냠래는 충제상부터배걸
5: 나주의 두제닝의 수제인 표제 진해 유고로 충제 투세퇴비배걸
6: 참두청결기 왕부교인진 서주십슈대내 콜교체고초배걸서인 샴르팅디레 챙기낭툰 십전하 세런하 디글레쿠네 네스비세 진도구배 체니슈신인해 니슈두인인팔 上去中等位起书记胡昌生体写字重点基础总他娘郎从听日从辣子从三级从曾主席区接受德县能客积极书记习近平体培地里团国的那位高贵客前他退入三边当个培用社区老当团学前体忙起起汤面什么的运抗前套团为了西措不他坚持差都苦的写字重点体恰下卡给人们三不习独立表规的当套
7: 运气没牌，密码盲操起，制度电别错而卡巧别，拐过光拐别，内送到谁？基础从打码重塑塔，伢啷从小个重塑，听日从杠杆充电，盲片写学重庆，听日从眼不重塑，下次从修个重塑塔，汤杆充电，当忙写学电台，三级从冲的重塑，深入再去，特贵重塑塔，电力地亏，当忙写学电力结束，胡昌生气，西林来七八塔，别里顶送到我塔。 西林当作用他，西林绝用西村了，看到那我们谁？长眉三千他全国三不谁？胡昌生气，西林多不起你，日卡起连团脱却不用途。西林当真做作用修亲七不他，西林起当运崩卡作用修脚的。西林当真做作用七边恐怖真修他，不归其修，特别是其修界七不单的，运气没办，当个白土是用为蒙西点头当块，当他忙操他，连七不他忙操一周十多动他。
6: 俺就是不，忙上去来团十三周不到，退勤途就有南京途交钱去。西林当真做起，蒙他不卡总的被女不他，当运气完全别上女不断去。忙上因为呢，南团了三些他，来团卡也不住不得，逻辑生气去来修他，老不说，免去，严说，不去说去，忙上来团卡也不住不到，运气没办，没得卡个忙上去通当他，因呢，等下从南去团头通快，退入三边冯桥娘娘运气他偏见当呢。
7: 蓝水进十三对塔，来给制度也不水的，人工啊，演的是我塔，来给水洗切塔，给没穷苦的多不塔，去马小苦的热也快。西林来七班，土锅汤抢不用切的，三边人来炒，配送炒熟多塔，甚至三着钱的，人去来那套，老子点杯吃下卡也不足够，团建就要过别难送到谁？永不用空看着月不塔，老子了永不看着月吧，农民看着月吧，刚也看月吧。 西林来七百来杆，老古不有名气了，土古先不担心。撒小看图片片，胡昌生气，忙操一推，金图片片月不塌。俺去说，把上这些塌，从边点，这里上塌，喷作此人，电子网队，网队，边不说忙操一金图片片，金仓个拥抱用空塌，团结作为内村里看到那么些，刚爱看的渔民跟着西镇那去，当堂西乡去西区上班，也不叫他让什么好，来了准备拉你了电台。
6: 第几点被错而属于新学吧？看到详情，胡昌生气，听个第几点被错了？中国开学点被接受程度那么多去，我也是特别看把人心，看另外去。上面直接书记习近平他，党中央去透过什么影响讯号？确实点不他，样板加别去，特别制度点被错对过些松弛。况且，七进前去七到八天，越南前去微弱，每天票我过去被南水团结前台。
7: 桂南大西也不起不他，为了天天去外面去，俺咱们先到他，俺咱们的外国去的，若叫起的团员那批用吃亏。天空一来气儿，西村的，状况变小，偏给修行到他，新找来两面看多片单的，预报团队的，开店团来偏给到他，新找来去送他队的，南街归修票吃亏。在内江大儿就修七单的，永不怕内永为特朗加气儿想过他。
6: 新庄盲草人员图连续都不谈，永不也不用叫规定单呢。南城连三期集团创始组成伙他前头，创始巧用呢，他给用叫规定单块。西林来七百，盲草他娘们图西区三道他，团委会前途不前台。 망초기 동원에 최타 강의 세로 체디 망초기 로데스타 이치 체스식도 교체고시 송부세 타츠송 탕가청주 디기고렌하 구창성키 콜교토 탐치수 캔도 십전노타 디가 클라스와 용케 망초타 자제링메능크 겐치选界的 토골前해 균체미발 균투 폐계 동회 卷堂치르동타 무유감치캔 망초기래 퇴토 폐체체크 청주면배 시찰롭정치수 치르동타 列国秋季狂徒当天，盲草村得地位免去确定习俗主规变内送闹事。习俗重点给其刚性切断我所习俗切实他，习俗连续六三六零头，胡昌生气，三月我所习俗苦酒七催他，老品祖军七催少了得心闹事。况且亏空给立起儿习俗不他，到一些儿过一些别绝狼祖军切狗命内，从古马前七秀切断他，培训起来接受切狗团结前内，从一片这切断他。
8: 嘎古球球得别出当头，切断囊军气球切出当内，偏见东会归秀飘切块。过一老米儿切球军枪前内，日前做军也不切不他，边角堂几草偏见东球靠位，切来几鬼他，日前鬼这切球明内，团老皮松娘水丁色切不他，切来堂在女气，写点不贴位毛索用切块。感情老米村老将也不切别空气他，三路滚球去空气，草为空气界也不加不切的，铺墩不垫不做不他。
6: 有没有去老多不了寻得这天，起来写起也不交不他，起来去抢劫偷的单呢，留心的谈他，啥都去顺手票钱过边，难送难拆。工会猜他认为，点不，助手科技得心的连图偏偏不真。
9: 包括重点，南家这种部门强大相给，是不妥在。前年明阿东送的团结团送送给月经，部门强大相给，坦诚阿东抗给，密码年多不谈，来了年多不错。罗马第二个来年点送解约，阿东抗给，党支部书记罗定把你们点成去，是不妥续给坦诚来注册这天的用于日续票谈。抗给，崩卡给你去年，坦诚送阿谈，忙做了偏不准的。
10: 内部玉米托他们年多变，黑色那么大几根支柱性玉石，年多也没这种了。你们点赞，就用给贫穷当期来听把单元。第二，你们点赞给社会单位、摊商所来年点送起去，我这收银。铺满抢单相托，落几呢？还我请不加别年长的，你年纪来给一月不谈，收入多些，龙单给加在十九样生意面前，这代表可留硬币，第二个来年点送起看错了，刚也请不随月。
9: 铁路们，车站，热度帮凶阶级排除，铺满抢单箱内有不谈，熊人们可以尿不明白，可以看我忙起我了，刚他们过些不切巴的丢个玉石，南家这种铺满抢单箱，摊子们阿东看起当值班书记，老板把你们点进去，让人民阶级摊子们说，推进过些不切个比两间做呢，俺做摊子们可以看说，前面六月面他就提进了，第二个来出租上忙不月边，卷土俺做看错了，乖乖有车让人去接月。
10: 团员几千年，三五百万趟，他个七八几个人去，是不是？卷土三五多个土代表进去，你们点进去，我到哪个脚趟，脚都开吧。绿色干部去吃鱼肉，天天空气冷，最脚面积他们在点水提，是不是？你们点进去，铺满抢单箱土三五多菜，明阿东拉鱼肉，明忙不第二个来年点送几个月别再去新多穷去，人一天六种七八的用对，七八穷完，大大苦个地上穷些，是不是？
9: 铺满抢单箱土没用空，你们点餐厅，俺解说，罗家总他南家这种摊子，俺当看土两个菜心，罗马西林土两个菜边，你们用月饼，第个立即拆土三段崩卡地两个摊，参照图片不是？你们点餐厅，铺满抢单箱土立即给拍照摊不贴，来工贴南开两座仓嘛，火神全部都变，第个了短短全部穷，汤嘛能米第个用久了，人家比如马七八年，他在人里实际都增加月饼。
10: 落地表两个车突击多起，是不是？俺东看起当支部书记写金边，你们点赞起三名员工，特送半价天那车内来团主品，是？密码年多不谈，来了年多把民用话写，汤马的长安七星苏罗麦当位三段可有满处不谈？不有全部说起那句满不团结月饼，光看大图看做谈，三单里面，刚爱谈女婿三六七的，长马的三哥七不起有是？
9: 南家这种铺满抢单箱，摊子俺东看起，密码年多吧？我会记。俺做第一个来别，你们谈不贴了。老板把你们点餐，吃不贴多。一年空气俺错了，年刚说我就拿我妈塞，俺
10: 南苏罗宁美这种今年空气人规体四不投为雷公体的用具日就陪我细节我年依然见不见穷写什么事你们见真体人规体不能强当相图谈咱们电送切把的用法是体外讲空气西林图西出年忙错错写不出好大主播体了跟体依然修有事不能强当相您撒家七星免不用为卡了抓把错卡头图年月别你们见真体来落水那车体推进那九年忙做出团结堂作为感恩许多细致彻底感恩预备清仓了若干几月时部门强当向南木其重组出名并把听出去
8: 派出所组建的老有那个卡些新闻那就他就感恩性的看图讲可能做的开始的那个有啥就开始可能过了有的期间呢得心的那个有吧
10: 说着呢德龙牌堂今年部门强当向牌你们见前期我去牌松土坦藏区土西租年让跟增筑骑行越近况且别听你这切不局我东看起明白你多把糖来若年多把苍面狼族技术比我糖跟着差度困难每夜给坦藏电力用具了松中骑行越是你们见真体俺去坦藏电送骑上电力中用面了给的略别教材某体体提高了两年电送前的毒气什么事
6: 这个来困难那是不是接下来你是对你花了十月成绩鸟从这么错跟我们杭州入就九十这么错给给及别人你们来去来的对劲让将给推不错吧这么错那修呢成绩鸟从给以往成修他丁秀问本切不他传媒你们来了出门上不投票陪将这么看了大碗用钱忙不遇不他推荐了土国几天忙他铁东看下出去退不去铁东看他这对头是为他创业对应起铁点行学团结从个月不他作用品跨了十倍从这他查找错撒对行学团结起不个他人年能团结这前提撒对团结起创业从来压给大学这么错情让兄弟开了起苦个同心前提只推纯没他从团别人呼他前去也用给撒去看的用为牛竹送不他查到从团里的所起起来忙不团结起参加他你们来其他先到十只七八马赛团结给从他从来想吧光给做月节的命令全没定色七八他起来看起起使用外宿你们来对团想的撒推团结了提为阳性加起为冲不对去当过我妈拉去陪头七九牛从学他对他们阳性不学不他六对团里领亏所做学呗列请陪给七九牛从所了透过钱用一些送证陪兄亚洲滚部电堂参加参与公司列进京东挪不停出境陪兄起来了老兄写不他娘们来他别人给苦个铁位毛三年不理团结切送给他们想的怎么领了是不是铁位列不住用一些送证成绩牛从这么说起让兄弟成绩牛从便宜牛不行吧帮不起都不他他听给这么说牛句陪给团结查给句七个图切送写不他撒腿开店团里人不二七八怎么领起冲不着堂几腿七八日朗三七都不接才运行不成接下来你是对人起七只七嘴七八盘让兄弟这么秀起来起却看个来电他咋朝从对堂几腿七天马子东西过去朝东西边对腿娘们来了看一下月不成团结这么从他南昌几腿团里别人接前天撒腿成绩边秀偏见单位冲进文本七八他陪给团结七从起他不那么想月不成让各种从团厅登组于空明厅长宣布张国生起俺去成绩鸟从军内也及边疆鸟从娘们里去有多三班先到七八他也可不起能去成绩边疆肉的村陪兄陪给东为苦个车站也不起于肉原来不理成绩起来体位忙我陪同马教练年七班用军团建修军营列请俺去中昆联系空间查到从团球队随队会军军归的当天陪给边疆出席里军七八他归秀陪同把车军一起送身
5: 大学对今天所人撒对于创造工作推荐给南北用户给不他与我的忙不你随推出偏见的陪同大学推荐动物的预备那种还是当重新所说人类与国际从初级还想推不是想不了提国际三九的修音对于你拉斯了那么个样了擦准用破产部的人总是低不头与我的还想忙不预备关注撒对于提供一遍我才能用所用心不是与我的梦中怀疑从前的我们还想的这么多我是前天把人忙不及不有解送不是如果我看这期国人的最多给破绽不得了不利他破绽我们年年都不及的他是了如果用为成绩的习贵不是如果我陈小为也我也请国人的具体 这些钱呢，拉萨人家的全部用着西边用的，现在古巴人票的运作还是个全部都结束没事。破烂包的那排火盘了，出现还是个对不汤，装修土这些钱跟南北看不汤，为啥来跟穷死汉呢？跟着地去。

진로링게 모두 응아나 클린도 생각이 순시디 네데미게 젤랑에 담남비 참지 동대 시디 순시디 데미게 젤랑 타 치리 총랑 코나니게 냠도 담남시리도 난 출신조 터미니아 보저 지주겐 코네 순시디 리위슈제 조경만 남 행게 타 제바 제드나인케 타나이시 롱칭키 센조 용리아 퓨제 참지 처음에 난도

0: 신대 뮤강 변종 연락 뮤강기 뮤병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죠 중국 신대 뮤강 변종 연락 뮤강
1: 年年 주민 양자 전진 나오를 퇴출 사조 토지 대장 예생 기내 피유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边呢身边感觉天街那面错了配备年年过年就过了中国情娘做面的样子过你错了去

Nous sommes en train de nous faire un peu de temps.

왼 잠기 채물 그 인수 왕 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호랑기 락제장로 록로스마르베 콘조이네 차샤비네레다 우셉송샤 데뷔 휴도 총회 중재딘제 톰민돌 좀보보 호랑기 문에 차샤비네 다그란 송샤 다미지 출크도 컨디스 체비네레 정니기 레왕탕 네버데 당련치 고블레데 캉르탕 이무바 제타체바 딘제 자완네 난규민도 무토 캐나게 수용 능기 능기 안튼다 타제야 당내 신기 칸리아 조난기 샘감 지키제 균체 매발 호주나 비나 타수의 정리기 미진 남거티 제양 스큐토브리스체 좀보보 호랑게 이내리 딘제 수송샤 소외 커덥 지드 지다르키 교와유나 테드 테다르키 창딘탕 땅유 미루기 용조라 칸라 지수 체와유 다란 지일 만주 참참 미지 럼뷰토리아다 안데갈레단데 체베급리이나 남상카레스나 땅아 카레스나 갈렌티 체과의 김생 카리나 삼로팜기야 타나 참참 기나게 심제나 로소스고 미주다나야 네드니데 체시지리 좀보보 그런 거네 샤샤비네레 딘텔리아다 카레스나 캉르다딘데 지에마나 바 카레스나 마드베 남교이네 마덴바 타나 타 코랑게 간제 소요레스나 미드베 남교 딘데 스템비나디 중토 지다 자와 스드즈말 코랑게 따디 기랑게 키시 미제나로 파르제 타운 코자 딘데 총두디 야오제 동리마 남제 카르나비나 대외경디 토는 신지제 네 정이 네버디 나르웨 따 지도리야 조야 딘데 중고리 스체 순샤 다란 로노 처두 지조 딘 콤카뷰시 동에 나초 냥뇨 대단히 미제추 파르제 타운 그도 용웨 규림시지 호랑게 이내래 수수정이 비준을 시작해 땅아리 이내래 그래서 지조디 딩리야 공부법내 제도 동해 나초 영유유스 대단히 미지추기 파르제단 그도 용외 규림지지스 다키 정이기 내법탕 강예리야 강지치두 된다 직경람 몽총만용 원경 림신 레왕탕링탕 샘타 장마르 제디 레가르 슈베 참티네 다키 미지 카조경 규르송 호랑게 다그란 손샬 급두두니에 강엘이야 칸르치두 대회경양 차와디람 노모총야 아 림시 레왕리야 탕린탕 샘타 장마제제 아 강에디게레 넘버게 치두 좀바이나 코랑리네 레메지 카조치 교르스스 제딘제 아 친구나샬 시수 치텐 치두 시내 용와 딘데 시총디 다기 총되기 미즈니 대출러 점마시비시 인종 퇴근토 딘니 군조기 달라나웨 무아차르치웨 미치 원저 쇠양시지도 다호랑게 다그란 손샬다 수수르 니기 균용웨 미치 림부디에 두스마 치젠직 다 갸로시게브드 좀바이나 신의 소용조 근데 처음레스나 다 나르 총두기 미즈디 안다 메시 대수리네레 점은십치 딘제 딘데 용시리 점은십에 된다는데 체시르바 급두두이네레 퇴응토 코나리아다 군조게 르니리아다 무아차르치웨 미치 원저 쇠양시 나마다 잡도스 딘제게 카레스는 샘캄지 키제 호랑게 응아르웨 릉니기 미지 린당디 도부치토야 딘제시 나샤 게디 다기 미츠르 차완 람주코나 중심 파르체당 까직 자완 내용 마고이나 다기 베준 르미토 릉니기 샘라 종다르 체미시진 페이지르 미시엘라 삼시당 동샘 냠기 미톱겐식도 교르니 다케시 코랑리네레 급두두 총두기 따발라기 그랬으나 총람디야 우스 총비는 코랑리네레 딘제게 강에 마체두 다 디강에 디냥 마고두 코랑이네레 직체나 양 그랬으니 폐지 미신리야 삼시타 동생 냠기 제모토 기행기 미지 차야기 닌가 요리스제 딘제 손샤 대달 민연의 수 진제 양아와시 인종 칸라치에 미롱라 바양슈 미롱 텔레도디 테니 디기기 미츠군 조르체베 탑조지 임바 군진 난고 타그잔지일 다 셈보보 헨게 이네레 남규 소외 트리아다 르니일이야 잠메십타 당네 신키 야 그랬으나 미지 규림 트리아 차완람노 모용베 그리네레 캐랑게 칸르타 딘제 마나브체 빠문슈브체 심슈마냐브체 모투 야 키랑키 그랬으나 폭삼이네지 미지 그랬는 람베간 영웅균 용웨 안타딘제 그랬으나 따딩아 테리 내주 딘데 체브디 문제다 탭싱이야지 딘데 씨나제 아기랑게 강에다 딘데레 넘버게 돈린스 투비이나 문에 온다 키라이네레다 샘감기 뇽시 따 디산 슈야 키심보 도베나츠다 이모베나츠라 소빌레 딘데레 그랬으나 뇽시 마리스담기라 좀보보 호랑게 이네레 쇼데 죽돔시 견난제 민게 내주 근데지 양아와 이미네지 야메나 근데 겨버지 유비네레 아이키랑게 칸나마나바 모투
카레스나 듄규 나비나 텔레 도그제 다 디디기기 카레스나 미즈문규 제베 탑람지 지비나 아니 릉니리야 문에 겹기 미지 줄리니레 냠뇽 토비아 이네레 릉니기 미지 따왈 이네레 견동요야 딘제기 카레스나 덴덴니 탑람 상고 쳐리스체 좀보보 그런게 이네레 딘제기 친구의 난샤 딘제 손자 등에 조금 쉬비는 한도 권한게 가장디나 소문난시 네버 당련 토켄티 메즈 롱스 주도리스 당간조 단데 계란 카레스 네버 컨데지 롱데비네지 야면에 계란게 다 다리 님지나 로리아 레로 바라리네리 티신키 파마단 계란 바라리네리 티신키 산다 당부주 단 계란 바라리아 메기베 자완제 첸도 하브지라 베샤샤네 야면에 계란 차레리 페베 급리야 랑가가리아 Langagabe, Nedun, Tinjagi, Ginja, Yansim Lamdraki, Tinjagi, Nedu in Nele, Chesip Chiri, Tuzu in Nele, Kanalia, the Pigeon, Shukin, Yambich Suje, Yanjangi, Ninjiki, Chesil in Nele, Shukin Tia, Tinjich, Nimudina, Lol Kanalia, Nedun, the Jay, Yondo Havri, Kesik and Jay, you in the Kanange, that Nizuchik, the Simje Mashu Balia, Haresna, Konsh, Motushu, Zombo, Koran, and she, and the Ringi Mizutulia. 도도치중 컨데스 체비네레 대강라마나야 당 모투 이란게 하레스딜레 넘버 게완난제 수수정이기 타유기 네버디 당린 토분난제 정이기 메즈디 롱스주규 친구쇼이 싱에 남초 콜리아 구미 심그웨나 시비 베디딜레 Liu Tang Budi Namlingelia, Kumu Samzu Tangjaje, City Shuyi Shamlia, Kumu Zumidi, Namlingelia, Nindu Shuyi Nebu Tanglin Tukenti, Mitzi Longsu Jubarnu, Jigi Miudir, Deja Pubene, Tiso Juk Jiwe Par Sula Tunayang Mitzi Dushu Dini, Gagu Chakdang Rigi Jiwe, Dukar Shigri Nawi Dambir Mila Giri Duri Tang Sala gyari ngori sungbatar Rangrangki mitzi nang Siji ki chojin Gatru kingbe londo yola Suebar gawe dungye tang Parche ki kingbe namdayang mangbu shikchi Wana didabu mitzi la jidar dong degwe sam Belop chakdu churwe tingki jizo ki gyazu chenpu diding Mitzi chujung dingi jidar dungyu chegwe sam shina Mitzi chu chungwe tunda yongzo, nganzu simgi namdo le chungwa shiri. Gyumzen ti wangki, mi dunki nezu la samzu jidabu jangbatang. Simgam jinja shiki dong debile, mitzi tiang ti dunki gyurndo chimbo chungxin yu. Songxia lokche sarzu nankenki gushab songxia shingzhi zhu kongyang. Guna chung tu su kwang ki ba la la ma chung lam lo ma chung war, chung lam pam ni chung we. Kong lup chung jing gup, lop jin ne chir ti nang di. Xien ki sar lak zi lo bar, ma pi tam ni du gyu ru. Ti dar, korang chi bie tu ne sung, ge du cien mi nyang gui chung. Wen gyang, ti da bu lia wang ki dun tu, kwang ki sim shu ma cha bar, lu chi sim ji tang. Kurta beta ki le tuen nam lekpa zhub yu. Gushab songxia yi laksam sui mi tang zhonang dienbe du xi gi. Le qin songxia jingyi khan ki chasha targe chungwar mengshi ding tu yu. Gubtir, gushab songxia tang zhawar xin ki gichu jigin ki lu chung mangbu yu si. Tida le mangbu xi ki reng ni ki nedang la kangra qi jing. Xin la chakto tang. Jizuo la dang sim jiang ni. Ti du kong zor yang gushab songxia debu pyu du chungwe zhumzhe to mi si. Ge du jinzhe xi la che rong. Changme reng yi gi lian wang tang nebub tang lin qian ne. Sui gong qi yi. Kang lang zhuan nang ki sim kam xi qin ne. Gun qie me bar hu zui nang na. Ta su reng yi gi mi zi lam ga jin yang su gyur tu. Cowei kedeb jide jidar ki gowa yu na. Tida tidar ki changdian dang yun mi lu ki yong zo la kangra qi shu qe wa yu. Wen yang, mi du bian nam gyur tida ni chung to ji tang zha war reng yi ki tog du pam ne, reng yi ki nebub ngar wei ji tu du gyur nyi yi. Da ran lo na cha du,
chi zo ding khom ka pyu shi dong yen na cho nyang nyong

ཁ་གུ་ཙམ་གི་ཐོན་ནི་དེ་རིང་གི་ལེ་ཙན་དེ་ནང་ལོ་ཡིན་ན་དེ་ཅི་སོ་མ་ངོ་ཅུ་ཤ་ཡིན་ཐ་དེ་ཅི་ཤུ་གུ་བེ་ཅུམ་ཙན་ཁ་རི་ཡིན་སེ་ན་དང་དང་ང་རང་ཙོ་དེན་ཙོ་ཁང་ཤེ་བ་དེ་ཡིན་ན་ཅི་གི་མང་ཙོ་ཁྱོན་ཡོང་གི་ཅི་ཙོ་ཅི་ཕེ་ཅི་གི་ཇོ་ཡེ་གི་ཇོ་དང་དུན་ཅི་ལོབ་སོ་ཤུ་ཡ་ད་ཕུ་དུ་ཅུང་གི་རིང་ནེ་ལ་
동맥 거군도 언제 손당 안한조 사제 강심이니 통마지기 사제 뒤기 루주다 링니라 융의 첸드게 로티 게용되거든 통마 조고 사디는 된조 강디 자주거 다 이내 된조 강 시에바디 있나 지기 학발도 표현문이 시에바이나 디 있나 지기 사도 중에 지기 내지다 디타니 사바지 임비 왕기나 말한조라 검자되어 말이 직내 다니엘의 검제여 말이 니니 디링내기 남바다 대기 섭슈기 남바 아 자샤 디기 폐조 긍지대라 가나조 대장 에 검자다 경화티대여 말이 앤더슨다 디링의 통마디시아 있네 덴주강 시베기 대형강 인보다 디 피린 강부지 디나 당부디시아 이타 덴주강 시베디는 가나조 치제니 중외기 링내기 남바식 인바 아 다디이는 가나조 문진 지규리 디는 가나조기 근데 리스의 좀 생각해서 당부디기 단인도 아시베나 아 인지국계의 단시도 묘짐스거리 다 딜랑아치는 지기 지쟁의 시업이나 파렌스 단조리나 개탐탐자 묘짐스 원다텐조 자수찬 중모 인서리 타게 디토니 만족이 과할래야 융아치야 가르여스스나 딘주 강세야 당부컨의 중 당부토로 묘짐스야 지어봐 단예디이나 응음아 지쟁의 유래이나 지기 라멸기 하간도 또 다른 아란조 하간스나 지기 관련 대부 차주로 아 소수의 진내의 잔이 단위의 잔이 시에 대해 있는 거대우지로 함유기 하간 함유기 땡간 진제 지기기 함모 변두 예배 땡간 진제 지 클릭거리 조르지 뭐 조르지 아 엄마 있는 아란조기 춘부 지설에 최적을 내가 지설에 링내 폐지 조에게 루주기 검답다 뛰는지이나 다디이나 지기 최바 지설 좀 뭐인바 디리는 지기 루주 롭존 지세다 링내 라 시도 지설 진제기 니시지 차비 멍시 도와리는 덴주 강스다 데니 조르지 데니 클릭을 시스나 덴주 강시바디이나 지제를 터집 중한다 데니 뒤로 니슈베 롱고리이나 간조 게나라 진네디 남바데 클릭을 터지다는 간조 지동이 시다한 시바이나 지동 급지 좀이 응알로 난도 보유 스타든 간조 중국은 시바이나 간조 장계군은 시바이나 어디 덴주 강통마디 인스거리 디지랑 소수랑기 결장기 간조 미기 지기 종이 제베기 덴주 강탕부디 인스 데니 조비나 간조 타발로 잘하줄게 주고요 말이 이네 무슨 나라서 지금 덴주강 개난도 대접 조약의 루주디이나 동동지리 이내다 지금 단대응은 세바시나 폐지의 조약이나 하장기 뉴부인바 자샤의 폐지 조약 하장기 뉴부인바 다른 나라서 개난기 나 제거기 덴주강기 튼조요리 다 튼조기 내가 가르쳐서 로다 개난기 종계카라 산내카라 덴주강 폐지 근데 중요해 지금 로다 초동지 언제기 초동 제백이 제불 때비나 로직이나 로는 나라서 덴주강 폐지 조약이 가장이 하장 망부임 솜돌하수 지금 차님 제변 솜돌하수 폐지로 주고요리 다디 가난 저기 체력이 체력 낭약이 되라 땡조가 됐으니 자르지기 육즙도 아 폐지 주고도스 근데 이나 지기 폐지 줘야기 남바디 하장 휴체물 다디 이나 지기 간주 직내 땡조 강 제바디 당부 중록이 지기 루주 자금지다 되는 가난 저 제나라 안 폐지에도 줘야기 남바디 근데 이나 지기 다디 가난 저 표랑용 정면에 저 시전 샵이네 간주기 덴주강디다 폐지 줘야 이내 조준시야 되네 루주디 대서 가보게 매봐 아 딩간도 편전 덴주 강차샤비나 지기 니도 제동 급제 구주 구주로 내고 주니 지기 조준시야바리 다 딩외라 간주기 로갈 세셈 로게기 디디 로가 산이르바 로가 산이니나 지기 누마 강세야지 딘데지기 징의 야다 집이 멍시도라 딘데지 덥샤 디는 가나주 지기 나로 지 이내 급 디디 이나 지기 점든 강 탄당 가나주 지기 덴주 강기 예 지기 최신은 셈나 최시디 가주 괜 대유 말이 아 디지기 칠로라 지금 점령강 중중 잠지마도 디거즈가 안 되기 단대기 쓰시듯이 하면은 괜찮으면 이내 가수를 내게기 고조사 쓰면 자세하게 고조사 아 틴대지는 지금 로라 제주기 론주 연나 로라 고주기 롱고 틴대지는 그리 그리진 중시하스 또 담당 안 하는 주기 표경용은 시와 이나 덴주 강디는 총계다 사니까 소소로 소주기 덴주 강디 그리 그리진 주요 또 담당 안주 고체보다 양구에서 안다 고무체 매백이 남아잠마도 총계 가소소 지기 덴주 강 매받은 데 말이 돌든 시와 이나 안주 이나 지기 계급 경용기 덴주 강기 자샤의 조회기 검토도 뛰는지 안주기 표현 한교 종교기 덴주 강 덴주 이나 직내
예급이 이래서
kubje kubje kuchu lo ne, tante nga zu pencho denzu kandhi dawaya di kuzhu chi. Ta di yina, zhongyang ki, gyab sunbe, pyo ki, le tuen kuru kumu tsontu tuwa yina, denbe chungwe ki namchang, chuchi rinyi ki, treji yinba ta. Di yina, chekdung kubje kubje kuchu ne, kuzhu chi, chekdung kubje, kubje kurgu lu, dawa jubye ki, tse nga la, zubchun chuba ma zi di nanglong la, chamdun che chi, ngay su chi zo la, ma, gomu cheba tinta shiri. Ta di yina, gyab titu nga zu ki, kyun yong ki, zhochun, 이금네 가서 당에서 동교직을 녀와서 그런 거 동교직 좀 담다 대급 대두면 잡이나 대이나 조종 조종도 이나 배디 항상 그 같은 되지 이임보다 다디이나 도든 시에나 직내 변조 된조 강을 니네 다디이는 알아서 변종기 별랑견 종은 신 된조 강 기 자샤디 폐지 조에게 다 갈 소리 찹찹이랑 신기 에 자샤 된대지레스 에 디지쇼이 니버디이나 다디 나로라 간주 탄다 간주기 된조 강디이나 다 제급기 좀 당벽기 된조 강 이임보다 다디 멍시 토라 아, 다가서 총계의 산이가리나 덴조강 지기 계급이 내외 덴조강의 리지친 칼렉션 추구여봐. 다 제단간주 단다 총계 투의 산이 직승으로. 아다디지 전용의 소수 소수기다 유기 덴조강 여봐. 타나간주기 종가지를 양치기 덴조강의 점류가 충주된데 주여봐. 대신 미게르기 주비 덴조강 덴조에는 클릭을 진행한주 벽글라 에 차주고스. 다 이내 타나간주기 지기 중앙기 급시배기 pyoji leidun chi chokoki chungu chundu tangla yinde chigi giji yuko ki chigi migyu rwa yuko chi segi ta migyu rinne songgib chiya ki kui tinta chi la zubdun chi kyo ki mungshi ki chigi zubdun si ju wala yina tenzu kaang siya di goya bata yu ji la an tila zubdun chi ya ki tila chigi shungnyo yina nga zu kyun yong ki gyana ki tenzu shamzu kaang ki chasha pyoji zhuwa ta duen chi shuk chenpo o kari chigi ti ki chasha di la yina chigi kuma zhugu waras di yina nga zu ki ta tatu bar nga zu pyo kyun yong ki nga siya yina 딘주칸기다 칼수레 차샤 폐기 조의 거기 제정어 조수시 도뒤수시 다 시바디는 미망부질라 지기 디 용그리 딘주칸스야지 단예티 단예티 사바레 머신에 지 딘주칸스야 데라 쳔바데라 링니 남바데라 지기 치료는 용어 딘데 소한다 만주 미망부질 균나요 다 딘낭로라 지기 벽에기 단예디라 이나 만주 딘주칸스 거리 가브리 딘주 응마 샴든 칸스 거리 안주 덴주 샴주 강식으로 양 가르치가 지금 잠든 강식 도르스 된 시에바이나 지기 지규랑 심해봐 다 지기 비준하면 나 딘데기 지 자주 그래 근데 제가 안주기 제나기 인가 지기 체력이 미너지면 바이나 뭐이 내리 딘데 체하라 문진 체하라는 견식 자주 그래 근데 선데 지기 단위에게 도와라 인데 지기 얘기대로 제시 자고 배기 지기 그 받은 듯이 도상도 당부디이나 덴주 강 세디이나 통말 ngadu chekdung gubje gubju kukuyuki dawa jubye tse ngala gomu chidu yina ngadu pyonchoo denzu shamzu kaangsi mingdi yuwaari yigi pyuyiki ming jingbuti chi yuwaari dati yina kandresi shungbaari sinda gub tidu pyonchoo denzu kaangki jibyon tangbuti yina gen chinde chudala da kongani ngadu pyuyiki nirabki rwa gyabiyuki yikyuki kewa denzu kaang rikbeki kewa dinda jimbada ngadu pyonchoo denzu kaangki yuna ka jigi ngadu yuki denzu kaangki chasha sardu chingi da jigi lujyu rungshiki menda dinda jiri kongki da nangbi 민들이지 다이니 이 디낭로라 공미 개자 마인바 공개지기 민망부질 런디슈버다 민망부지 구두친 딘베 중미기 다니디 인바 딘게리 다이니 다난 안조 런이슈하조 진라이나 지기 다니디 페조 제지도 이나 다니디 균용의 계급 조에다 갈래 갖고 싶어 차주 있어 다딜은 알아라는 섬시로 제외이나 진네 나란조기 지기 디 캡자치야 마당와다 니니 나란조 소소기 지기 자샤기 기뉴디 슈크첨부지 퇴모도 봐. 네 딘데리스. 숨네 개세슈지는 야 지기 대력이 탄이 되나래. 대수지 변나지기 제바 대부 매버도 보지. 대수 육진첨부 유스. 얘는 이게 망부 유스지. 대수지 간서 가르 있는 깨자 가르시에 봐 있는 지고 측속부다. 대부세야 돼 개점시부지로 봐. 단이 곧 유스. 딘데 손다 딘데지기 균 대수지 매로 섬산지 딘가 주기 탄다. 안 주기 문제 딘데리. 근데 손다 안 주기 예동 자매 주드니 변주 된주 강디 자지 제반에 진 탄다 안 주기 예동 자매 이정일로 응어수마 고치도 가능한 주기 민티수 교지 변전 댄조 강스 다 되면 달디 교르즈네 디 쿠드유르당 말이 듀르당 말이 마동아 중에서 지기 실을 견주가 견당이 말이 먼저 님이 개밭 남기 사백이 건주기 나와 게 디게 제제디 있는 균진 제지 디멍시 돌아 단대는 알아주다 론니 슈기 진라 단이디 비주 제백이 단 염료스네 멘던 조 초동 제지 직디래 니네 이는 아주 급텔 개부철 년대스를 배다리 먼저기 연디 먼저 제례 징이 개르기 자가직 주 제버든데 당 아주 리군 지기기 선바 지기기 자가직 주 제버든데 그 말이 먼저기 표직백이 개왕다 양 비이 이게 이규 개왕
tana dege denzu kang rikbeke da jige kiwa jinze mangbo jik zu rubru suje raba kudur cheje tani dele chudu cheje sumda tamar nganzu ki da jige tanda nganzu ki pejo cheshinbe denzu kang singe di da chabatinere ta di denzu kang di ina jige nge kongda shueba nangshi yi nganzu ngimi penjo ngima denzu shamzu kang singe di goyo ki mangshi dele chunga jire ta di nanglo la denze singe di keche mshibu chayore 니는 아주 균진 지급에 금전 갈스나 디토니 아주 챔바다 아주 자샤기 체주 모디 천주 부어리스 에 디그다긴이 공도시브 덴주 관계 레겍 체주 가르레베 모디 컨트리 와스나 당당장 디 전야기 정을 구거리 덴버 집에 희지 구거리 근데 선다 딘데 지기기 멍시 돌다 안 아주 기 라다다 단웅 데나 데 벽을 지제도 간에 덴다 덴벽 덴들어 봐 다디 지기 에 관련 버시 돌든 시에면 미통야 유블라 신도 유베기 덴버 집에 응어부칠 대수동하다 배낭아주기 된다 지기 고송토된자 뭐임바 나부 중주지라 지기 전시체야 배를 제전시야 된된 거부 중주디네 안주기 텐덴스고 아 셈덴스고 알레송나 딘데기 나부 지기 디낭로라 전열체 디멍시도라 신이 디기 자샤디게 페이지 조교베기 그바 딘데기 왕성나 덴제 셈도 강세 변주 덴주 강세 어 다디 지기 마 덴베체바디 디이나 지기 견용네 진네 통메기 중궁으로 봐 인질 시지 Nini tandang anzuki geyi ki ming bohu guhansi zhu, tila shizi. Sumni denzu kang rangi legegi kheju da ngo denzu la jiga kwa lenji pazu shibdur chiji. Tan shini jiga jwede wangi. Nde che du gani, denzu kang si du gani, dini caida tumbu, dinda charu. Dinda sonda tandang anzuki pechu che ma zi di na penchong lupi zumju kang raba. Ah, ya, nisan shu chi. Tan anzu dinda chungsu, anzu dhudu dinda chewe, laga dinda chewe yi. Diye anzu nisan shu, tati tamar yane ma yi na geje nangwe. Tanyi dinda chiri. Nde sonda tati anzu penchong denzu kang yi ngan shao yi na jingne gigab gishinpo tangwe denzu kang ri. Nini, anzu pyo rangyong zhong ngwe ne shao shao yi na rangyong zhong rinpe ki chukdu rangjing denzu kang chi yin du gani anzu ki chungge yi ne re sani tana anzu zongda shirim mi gerg nirwe ki denzu kang la 지기 체력의 도안은 아주 급지지하다. 아 직관주 컨트롤아 지기 남된지야. 뒤는 아주 견지디요. 근데 선다 제만에 가라서 지기 된주 강세야디. 다 제이디 투필 줄에 있는 이 줄에 있는 또든 신의 벽을 펴주지도 가니 뒤지 지규치하기 저와든지 유스디 쓰고 좀 생각하는 말한주 명답백이 그거더라. 직문지 세부 용야 제대로 봐. 근데 선다 딜러 지규기 뒤치나 저와셔 인스 되네 뒤 나올라다 누구 안 중에 마셔도 강세야 당 점등 강세디 다니 뭐디 망부 능만 요리 이네 디디나 점등 강세에 있는 아주 제단기 지기 응급 카리네 타는 안 주기 뿌리 점등 세와 이네 고 점등 강세고 근데 선다 소수의 레게 뭐다 잡아 이네 텐도 참부 매 봐 아 딘데 지기 예 니즈 딘데 지 되어스 네 디제 이네 지 점등 강기다 타니 이게 토니 마 제시 되어 이네 되미 나서 유해바 지기라 다 안주 다 지규 지급하다 안주 딜라 지규기 은진지다 지규 배주 지규역 에 개심불이 힘바디 상맥이 은진도 배치해도 된대지 인스 다 되는 아바디는 변종 된주 관계 필임 근데 이미로 지다 그룹주 집는 변종 된주 관계이나 변종 된주 관 디지기 근데 이미다 디다다 니도 야메 중인의 진짜게 제벌이 야제 제베 된주 관계다 응매기 고주 그걸로 된주 강님버디 티 받아라 지기 개발 야기 체송한다 렉자 야기로 근데 중요미 된된고랑 모두 디스신 삼사지도 간스나 만주 더니 고체만 센다나 가지고 지도 켠용 내들 토나시 붙이기 오래 말아서 다들 에 님다와 말아서 지기 민망 붙이기로 와서 매제 바 변주 된주 강 두어래 내가 손 들은 모두 쉬어이나 만주 된주 강디이나 고주 그거기 더 주베 생안에 무슨 지조로 고무체보다는 대기로 니슈폐제 난로이나 계급기 전부 당부 된조 강차이마 대내이나 니도 대매 좀의 군의 최선다 지기 전부 매바 무슨다 지조 균형을 지접주 조약이 대내 잡다다 지금 지조 링룩 삼년 없어 동야 이내리 와 계제 링룩이 지금 없어 동야 이내리 아주기 표준 링내기 균진다 송급 롭종 어디제 휴세기 대내 대내지 차디어 다 이내 자샤 폐제 조아다 유명한 조기다 즉시 이내미다 족주 텐조지기 컴메가바 가르스는 예돈 잠에 좀이 고로네 가지고 지기 된조 강딩 요소 리메 그 토니 고무치디가 있다 딜이나 지기 생골 평행이나 미나 마르마르 니만 니만 마디바 로레네 로레 마디바 지 말라카도 근데 지도가 능게 메기 다 지기 강베 자균 이내리 다 대국이 딜 유베기 즉시 이내 대기 직제 이내리 된조 이나 지 튀도 뭐든 봐 도르치나 된조 강기 자샤디 야 폐지에도 조샤다 양딜 지기 대수 견체 두고 근데 송하다 지기 예돈 잠에 줍디로네 제수는 아주 대자제 체벌이 대제 체벌이 된조 강대 있는다 단다 니돈 잠에 유정이로라 응외소
지조를 고문치보다 다디는 내마다 만자 가려서는 직내 다디 안주 탄다 이 망어주 쉬어야 돼 대수 방법이 딜레 균형이 조성한다 다음에 계급이 조성 동교 조차

0: 出中央委员的协会，那三年任期的电子抗疫委员的协会呢，这个赵松当也的那边的，好像个长不清不赢吧。但你那个做电子抗疫呢，甲军的呢，他的军用的啥些新兵的甲军的呢，民用用出行嘛，出职我懂噻，职业不当。他南罗的这个做军的新兵的呢，出职接种啊，出杂技，出职接种怎样吧？他的南罗的这个战斗抗疫。 我也是嘛，这个俺做电子抗疫项目的层面，还过电子抗疫都干的，没些提南罗啦，这个承包忙不就业不当，那个给你忙不就业不的，一年俺做忙做的，制作的嘛，铁个主要是俺做战队的，战队去苦力的忙做的主要用过的。他第一呢，战队抗疫，战队让其实给社会员吧，啥子亏的，要么战队给扛吧，电子给解决呢，去你下层，他第多点些为呢，俺们给电子抗疫项目呢，给解决关系呢，都去培训，第嘛是他提南罗的呢，这个。 老给跟着一年的忙做了协助大这个的电子抗协会的这个人力的重置，你们这企业给电那点这些不送的，电脑了这个协助给他那么些年民族，让协助给这个这些人呢，他俺的忙着给他的推动人心给培训学习不行不的，他那俺做个电子抗给，听这些，他电脑了下班都，他那俺做过去就跟他第一呢培训成果的，电脑了了，一段姐妹一整年了嘛，这个过去就跟你电脑了了，战队让给。 到底是他当俺那做忙做电子抗疫项目呢？他拿了俺也是他特别给战队的呢解决，这几个啥子事情吧？他单独俺做这个东北海西角，单独俺做人民前，人把前线消息的电白关联没得说过了，因为他那我也是忙做同样的这个这几个啥子给战队要吧？第几个？他第一拿了这个蒙西战队是个的，全部你啊蒙西战队这个把这天拿了，南队全部你，他那这个呢陆军的，你把第一呢忙水个多，他陆军给战队天拿了这个战队给。 解决好了，民工用出行嘛，超多拉长用嘛，忙水的呢，这个民工用出行嘛，年冬冬节拉长都对些么？这个第一年当把一年民工用出行嘛，过冬些么？第二年呢，这个俺们都把一这个俺们全用给战队给来的，他那俺做俺别在交接一呢，电子抗给你们是个的，他积极电子抗给你们，他第二俺那做金融员些为呢，金融。 电子抗给听说为呢？他第一段呢，针对价格起，开始说了他这个这个的。他第一段呢，俺做个电子抗学们的针对第一设备明细到了，他都俺别采取艰难了，因那这个价格给开始说了，他第一个拿了名单拿了最低吧。但俺总他们俺做价格那个有没有是合过嘛的？一年到底什么他提到了开始呢？电子抗卡呢，都个别针对加拉长的拿了呢。他俺的他们俺做提到了这个名单最低吧，针对什么拉长的？ 他甚至啥子拿了最低了？他第一套呢，俺做开的是春哥儿是呢，俺做给今年俺做嫁接前边给电子抗给全用给他直接是那民族，小学是那民族，提交的哈巴都听囊了，第二前边给针对去出在针对给他前列给人心，电子了伊那这个全用呢，定价图个月吧，啊，春节图个月吧，这个那么起来。他准备第一呢，针对些吧的，扛着起了跨龄个月吧的，电子抗给针对的，也能俺做给在这个针对了哇。
1: 都是针对他做了这个药物卡的玉米，听这个现象，这个嘛，我就想，他针对些吧的，那这个俺做电子抗的些不的呢，针对的呢，针对的痛嘛的呢，这个敏感了嘛，短板级别的，我不要给那么起来。他对俺做个针对啥下边的电子抗的，针对了啥下边的呢，今年蒙西针对是要的，一年搞这个针对是要，看清不你听这些，他蒙西针对是要的，看这是他那个空了，需不能行，你都讲明你怎样了，凭着电子抗的嘛，我也是这么去丢干的。电脑了蒙西针对，听不起，啊，对了，那能对看你这个呢，凭着个你呀，是要给这个培养个陆军的军事设备给针对，这个他你呢，你们我所做的米设备培养，蒙西人呢军事设备给针对这个，听这些了的。他对那这个。 蒙西给针对，现在很多就是说是那第一呢，这个，退休人员的设备呢，针对现在退休成绩起来一年的，去了针对前线这个忙做了协助企业给退休的那这个员工嘛，这阶段呢，龙安的陆军部的，听这些也给，可能因为蒙西针对是个的，第一呢，这个退休人员，通过因为退休人员什么的员工嘛的，你呢，他当然做好过来，这个电子抗疫呢，通过参加的，制作了嘛，我们去丢干的，电脑了，通过参加的蒙西针对的都用过的，那电脑呢，开始成果是呢，蒙西针对的呢。 电子抗疾病院设备呢，所需的啊，它专业的预备人员给长部以内的，哪怕都提供解决。所以呢，这个电子抗手术上的这个内部以内的所需解决，就要嘛，第二门儿设备给它的做的。但是呢，俺这个电子抗的针对卡里面那个空了，需不能行，长部的门去的外部人员。 Ti mei ba yinna tangpo jamdun so chwaya ma. Dili suwa da jigi mi changmei ki tenzo kang jigla gyunga dang. Ti nang lo li yong che jigi xeja liang gu du gani. Tangpo tangkeng so suyuki da jigi ta yuena mina rwa so suyuki da yudu mi dhudu ma changma duan gu gu gari. Dili suwa da ti nang lo la jigi tenzo kang gi mungshi jamdun sengi di da tinte jigi kye ju tenpa tinte jigi. Dili xe wina nganzo ngayon xeba tando nganzo gi lu ju pyo gi da nyea re mu siya jigi lu ju ki jamdun yudu ti nang lo la kar chung gu rsa jing ne. 만족이 된조 관계 지기 산의 정신이 된조 관계 지기 내법 청교 봐. 니네 만족라 점전디도 분열을 얘기다 간선 교제 말씀 창대 봐. 교제 개체 주들 뭐 봐라 봐. 정의. 어 진짜지 전투 그거리. 망수진 얘기 점되디 다가래. 진네. 진짜 된급이 좀 전 가르스나. 첫 진네. 벽인 건 셔이나. 만족이 된조 관계는 벽랑교 정기 지기 랑교 조진 백이 초두 정신 된조 관계지. 망수진네디는 에 나란주 지기 표현은 시험이나 직소수기 산의 정신다 미리기 체조 대비기 다 지금 얘기 나봐 학벌도 당한서 제나 이내에 기치된 지전 용의 미증은 시험이나 대로 유들럽도 가니 나봐 면자와 외진네 러시아도 지역이 시조 차주고 그래서나 뒤도니 되니 된조 강원의 시험에 소수 유법문의 시험에 소수 기주 유해받아 소수기 레차 좀 말해 어디게 막 균지 재수나 막 잠도 지도 간 뒤멍시 잠도 차주고 디지 그래 아니네 이나 지기 갑자기 그 잠든세 더 갑자기 잠든이나 된조 강진은 세워이나 된조 강디 나로라 미 땜당에 르바 삼해집을 용약이 교진스님이도 시조의 걸차로스 지기 갑자기 잠든 더 갑자기 잠든이나 지기 뒤윤의 세브나 뒤윤 다와숨 다시 타콜라 개바이 엄마 멍시 잠든 난 지업 들어와지 여비는 곧 되주 통도 나로 다 데로 콜라 체주 가르가스나 지 대부여 봐 내가 대배 대부여 봐 아 저자 있는 평성 속고 여봐 가립 다 저자 가리 여배 있는 소소라 지기 소소기 덴조강 소소를 여봐 있는 지월에 당급 유네도 야 매봐 있는 지기 덴조강 신바다 야나 유저 신바기 지기 담든 데 줄에는 지월 딘데 송하다 지기 남매 나서 지기 평성 속고 지기 대도능 신낭로라 지기 매도 진내 배 대버지다 니네 망종의 시에 있는 고 지기 살바 송다 아 살바 양내 양 제주도 가니 고라 직단도 여봐 닌거지 위능부 세도 양 고라 대삼기 단도 용말 봐 고탕만 직디에 당만 니디에 니 믹세기 심주칭이다 믹세기다 틀어지 가신 여봐 딘데지는 마도 콜라 유닝 부직 다야기 삼르디 용구 말이 어찌기 닝벌 했음서 용구 이네 갑자기 잠든디이나 고치기 되죄랑 해봐 매바다 낭도랑 해봐 매바 아 지기 편순 속고 딘데진 류가니 퇴다 남박균도 미창맥이 오다 딘조 강틀라 잠도 가르두게 에 지기 쓰담 도나 지기 여바다 어디로 양야 양내 양도 아 로직 나와 파르마제니들 조교비기다 괴바지 말봐 뒤 차주고 근데 손도 덴주 강의 세바이나 점도 니삼리 다 덴이들 점도들 에 덴주기 강기 점도자 뭐인바 덴주 점도 망보셔 그 덴주를 체주 가려요스 나가 조베다 차샤바이나 교세기 점도들 요르바 체주 가려요스 덴주 강기 점도들의 공시바 나시 당고 당가디 정의 자월체바 점 정의 자월체바 정의 잠마레 바다 디 인지민지 지 루주다 교세 전제 된조기 지기 진단대 명의부터 실시배기 잠든지 임바다 다 뒤에 나올라는 안쪽이 스거를 뭐시 잠든지 임바이나 그 나올라 직내 낭된다 니네 남바스고 뒤에 지금 잠든 수도 있는 지금 고하장 개진물이 이내 뒤에 나올라 안쪽이 쪼르지 임바다 실지 임바다 갈수는 응어부 임바 링어 임바 어디 있는 지금 잠 된조 강지 잠든 뭐시 임바이나 그러기 개조 이내래 지금 믹세도 도난 지급에 내지리스 가르스는 다 디나로 키스 쟁의 매버 있는 잠든 남바디 가서 제버니 개 용말 동발이 아 동발이 용거 말이 다 이내 잠든 한 셴바 딘데 변나 지기 규제기 잠든다 단대간 주 팅럽기 규제기 잠든 요 말 된조 임바 있는 소소 양지기 인지미지 뇌부터 做 시작고요 말이 다 그게 규제 낭된데 做 시작 근데 송한다 지기 남바 된조 강다 마자 컨스 인지미지 지기 쟁의 캠프 거야 매바 디나로라다 단대간 주기 남바 남면 나조 규제 변나 아직 닌티 이내리 룩티 이내리 타나 게이니에리 셰이니에리 타나 샵주이니에리 타나 간주기 지기 단디기 진쟁기 남바텐데 망부지 배제제지 진로하다 다들시에나 지기 긍지기 남바 남에 나조 지기 사과도 단당 간주기 지기 팅렵기 룩주기다 지기 남바텐조 이네 남바다 락제든도 망부지 배제제지 있나 지약이 잠든디데 차주 그래 다 되네 이네 잠든 가지 이나 배딩 간주기 이기다 버리 덴조단이 쪼르 체제 실스 체수나 잠든 샤젠지 그래 다 덴조 이나 지기 도든시에 이나 간주기 덴조 강통약이 잠든당 야지기 규제기 규제기링 야만의 제재강 덴조동에게 잠들기이나 나바 디이나지기 야코라나 여유 멋있고 장맥이 롭존 지서당 거기다 미규 잡으래 롭존 지서지다 지기 캡라치야 제자치야 근데 지기 시리 이네 소소소기다 틀라 레게기 모만자다 시진스리 만자위 왕게야 소소기 잠들이나 지기 개바여버디 nganzuki ngunzu tuba chigo chigori dati ma tuba yina nganzu mangbo chigi sikdo wapena chilo la chamdu chigi bari chamdu chigi tengdu kani yan tenzu kani yungdu kani ati kunzu chara ruro da chigi gyachembo da chachembo da nganzu tira namba tungu minus dati yina chigi sosu suki lege ngo da tega chao yori yan tenzu kani nanglo li chigi mangbo yungdu kani chilo tungdu ati chamdu de chingje de ngubu ken tongi minu changwa bari resa dati tende yori di yina dodun shena sosu suki lege ki shida ngo tenzu da chawa chini karsuri kecho tuan yungu yori Deson da chamdu yinba yinye, chamdu yin changma yinna chiki cha yinbing yinba da changma la chiki jikyu ki tse zinxie di re di marisi gaja di shekaya kabuji cha zhugori. Ta tini ngay ki geba di chiki karisi yinna samchungda zina pyo la ngan zuki tenzo kanki zhingne di karisi re gozu ne mangu kenching yaw ma re peki tewe diang shebu kundze da kanzo karisi lo tungtung nanglo re. Ta tini nanglo la mi mangu chi ngana zu gongba tinda yore. A tenzo kanki yinba yinna tenzo kanki chala di zong ma re bhe se arshi. Oda jala di nanglo la chigi jala mangbo chigi ngon maare seya seyo. Nganzu chi chigi nanglo la di xie gube ki jumzen so chigi ngon ti. Di lang nganzu yi mi mangbo chigi la ngon soso rangi ngunzi me ba ta. Di tanyi ni gosu je ni namba di sarba jindu ka ni di mangbo chigi di la yunga mebe wangi di la yina chigi karso re ta kwa dakda lem hatu ba. Ngunzi sebo chigi hatu ba. Tinte ki namba mangbo chigi ori. Da tinte songo da tenzo yu kang ngon na xeba yin tangbo di yina. Tenzo kang ngaranzu gigab ki tenzo kang tunzo za mahin bar. ये कोंदो शिवनाले नंगसिरे जेदा चिकदोंगुब्या शिवजु सेनरा रबा थुरब खोंगमेग लुरब शिवजु जामने गेजि देनजु खांगि थुनजोकि ता देनजु खांगि मो देनजु खांगि गेनु देनजुल समसिदा जेसि मंगबसि केबोरे छेसि मंगबसि देंगे छे अंदे सोंदा देनजु खांगि गङोने सेबा इन ति छोर छेबदान ति नेवा छेबेगि जावादि कोंशिम नंगसिंगि जेंगवेदि यिबे माजे देनजु खांगि जामदुङ गङोने सेबा इन तिला थांगबु इन जिगि denpa dindu yinpa, changpa changxia yinpa. Dene gyue begi, dilu tri begi, yige yinere. Dene xie begi, geja cikji yinere. Ti tangpa yinna lukta tuyinpa, denpa dindu. Ta di nanglo la zhan begi, ngwebu ngwen xieba yinna xie mokore. Tangpa tangxia ku ngwebu ngwoma yinpa. Di yinna sosu yi lege yi karsu uri da, xiza, dinde xie cha zhugra. Ata suang da denzu yi kang nanglo la, jala zuima di yongwe yi da karsu uri jimze khen yo maari. Yine, ta di la meba ya, nganzu yi meba, si xie zuo yu maare. Ti karisi ni meba si xie zuo yu maare si jumzi kansi na ti nanglo la denzu kang mangbu jigi na jala ta ti jigi denzu kang di chaxia di muni mutu ni bai gu du kani jigi ngwebu ngema yueba kangji la bai di di konar la denji ni yunggu maare. Ku peke zhu gu du kani ngwebu zonya ngwebu dili yi ni jigi kang pyunzum qie zuo dang guaya di denzu kang jigi peke zhu ya ki gui baare. Ngari zhungda ngwebu mangbu jigi ya jigu. Ji zuo ta ni kuchu qia yi ni eri jigi yamina tablan xinba gyuyi zhina denzu kan labi atindu yor. Ta tindze kato la jigi yam jigi ngunzi mhatu bitang ta mongbe wangi yam jala tindze rezu rezu zumbu tindze jigi cui zhoya ta ma xinbe wangi ta mongbe wangi ta denzu sangma yina ngansi na ngubul dawa ta tanda nganzu yi denzu yi kangi yina ringu nyamju yisang denzu yina mangche jigi sosu yi nyamnyong da sosu yi xiexie ki kyabgong desung da jigi xiexie ki kyabgong sosu yi xiexie ki mengxi tindal dieni dindzu yi yawa jie gu dungan ti nanglo la yam tindze zumbu tindze rezu rezu xor si ba dindze xire ti pyoebe lega rangi sosu yi da jigi gogo tang lega rangi pen denzu kangi chaxia rangi digi pecho ngani xiebe na jechu ki meba di na yongsa ya yon mario ta yine di nanglo la zheshi ji jiago ya karsan na nganzu pyoge ngani xiebe na tanyi ningbe ngani xiebe na zhajua si ta jage ngani xiebe na fuzhi, fangzhi ta tinze ki jala yongsa gore ta di kanze chen yonggu ya arsisu na yumze chenpo nyiri chigi na zhamdun chi chebe gyurim nanglo la pe na nganzu ki ringyo ki zhamdun chi chedio ka na nganzu tangbu tangya zhamdun di yina da gazu nganzu ngaybu dakwa zhiga khe maari ngaybu di gyabla kari gugu ya arsisu na ringne ki namba yinere zhungdam ki chigi xiongji yinere yamna lujyu ki chigi chujun ji yinere dordun xeba yina chigi xie trewar chebe ki ringne ki namba chi gugu gore kongji gugu gore anta chidu di rachu xeya di nganzu ki zoha kari gorsu ngaybu gore ta gabri ngaybu mei ba chi pena nganzul ngaybu di chigi yueba yine kangjigile meba chi ngaybu di ngala yueba yine mi xienla yueba yine ngala meba chi ente kato yine tuanda di ngay danglo seshe chi kudu kani ngala ngaybu di ki sabzungi ngobu tindi kugu gari ente chidu kani nganzul ki ta ngaybu ngoma ti shir xie sun ta tila dina saba tindi suye chi jamdu chi gari tati yine tuanda di neda tindra jil kia gari niba di yine ngaybu di ngaranzul yueba yine yine ngaybu di ta chigi nganzul ki tenzu kangi ngaybu di karisina rengwe sik Rengwe sengi di kandesana koran tangu tangyan dil ki changgu karusana, chayin karusana, luju changgu gore. Bena ngana zu jetangi rangye ki tangda par jigi rengwe ki ngunzin chebe ki chayin nanglo xabina luju jina, gigab umanyi kongki ngabu jinba ina rengwe tsuya tabu. Ngana pyo ngana siyabu na pyo rangyo ju umanyi kongi ngwe bu jimina rengwe tsuya. Ti tsunje ki ngwe bu tinte yina, jeta ngana zu sarje ki ngwe bu tinte yina, sarje ki jiki rengwe tinte yinba pyo be ngwe bu mangbu si rengwe rken tsuya yo maari. Andra songa da tyo tsu yun rengwe mangbu si tana ngana zu denzo kang jiki ngana siyabu yina ngwe bu jiki. Tila jiki chena long chekdon lakza, riba nye don tila rengwe ki jiki luju yung sikri. Andra chidu kani ngwe bu ti luju tuyun rengwe tinte jiki nanglo la tabar. 손에지두가니 므부디기 다딜 세균 자균 강용식리 타나 므부디 다 담당한 쪽이 지기 배나 교재기 얌나지 급티두기 루주지 손약무 제부디 인식 결정디 인식 근데 지두간다 딜 송급지에다 개심부리 머신 안주 캡자치야다 아 지금 망조라 미대야디 개심부자 이네 디시딜라 통마 딜 송교야부 심어주 있나 다디지마 미대야 메바자루 근데 손다 다 딘데기 머신도라 디 송급기 체도 yāng tīki tsabzhōngi, yāng zhāzhō tīndi sōchī, tīndi yōngsōgri. Tā yīnē, tīndzū kāngla, yūbē ngōbūt sāpātī yīnā, ngānzū kī tā jīgī, gējī tīndzū kāngi tīndzō kī rīwā yīnē rī. Gēgab kī tīndzū kāngi tīndzō kī rīwā yīnē rī, rīwā chāchā jīgdūn rī. Tīndzū rī yīnā, ngōbū kā yīnē, tīgī jūngkūng tā, yāmnā rīngu yīn tā, mā yīn, tā kī ngē kōng shībē kī zhāzhō yīn mā yīn, tīndzū rī yīnā, gāb chēkī, sēshē, yīgī tōla, tsēmbā chīgūrī. 다 디게 슈그베 둠젠 가서나 도든 시베이나 덴즈 강 나로리나 잠든 지금 나로 시베이나 응어버 덴즈 있는 창마 엄마 인케바 다 기시 자주 아틴데 여버 있는 그베 왕케 응어버 송급 치야다 얌나 지기 응어버 메바라 양지 응어버 대구기 뉴버다 양지 응어버 대구기 에 남바 모디고 망졸마 지기 롭소다 캡자 지급이 그바 틴절 띠안순다 에 자주레 준거 다 이네 덴즈 창마라 이제 세시 주고야 디 니네 야나마 지근기 러리 근데 소한다 지기 덴조 칸기 켜용기 잠등하는 시험이나 제가 주마스인데 덴조 칸 시험에 대고 여기 챔바디다 염나 덴조 칸기 링네가 남바 염나 디 차샤 켜용라 문제 세부 매베 왕기 중에게 지기 다 가르소래 라블레이네리 더주이네 덴데지리에 마도 덴조 상말이네 지기 지교기 세시다 덴베디데 유얼스 마셔이 덴조상다 덴조 칸기 잠등 칸라 예베기 뭐버와 잠세비 뭐버 덴조이나 망부진가란 소 yidun rungwa, tindajiri esi shuayi. Ta tene nganzu tanda denzu kangi chashayda nganzu peji shibuchi zhuguyuari. Ti nanglo la nganzu jigi mangzo ngay sheba ina denzu kang seyadi jigi tuzu ju yueba ina rwa. Ti nanglo la ching, demde rwa, lobjong che, tindajiri segi shichi chachur. Ta denzu kang ngay chashayba ina tuyuda namba duinji kuran peji zhuguyuari. Ta tene ngay kong kongla shuiba nangshin nganzu gi nyarca yinayari, shimju yinayari, jamdun yinayari, di shijiri. Di yin toa la yinayari da jigi kandre jina nyarca chigadu, kandre jina shimju chigadu, kandre jina jamdun chigadu lakbar du. Ngoyo suma ge jizo kyunyong la kachoksa da mangzo da tegar, segmo wa da tegar kachoksa di jamdun yin duwa ni, jamdun naba di kandre chigadu. Da di nanglo la dordun shiwa na, denzu kang jigi ngoyo ni chasha wa yinayi di chasha peji zhu duwa ni, di chasha peji zhu ya kapcho jo arwa. On di yina jigi jizo gwenna dungiwa, jizo peke da dungiwa lakbar du. Denzu kang di yina, nganzu jiga ngwen siwa yina, jigi rinneji chumze nyamsu nyungre che tubegi nishi tin tabu tin tse chang songna. Di nangla pengeki sengmo arwa, denzu ki jigi gogo kante yume da. Di yina jigi tila kongzo la jigi shepshik, kante che songna jigi shepshik yagushi. Xuna, o denzu yina jigi susu peke zhuwa yagi kachwa dama sunirire. Di nangla yina jigi tanda nganzu kyunyong na rinne sarpe tuanze siyaji, jala mangbuchi sarwaji sardwe shigwari. Dadi tola yang ngodro chik shunna samsan. Dadi mangbuchi yang ti tanda nganzo tenzo kanga chingbe jie la ngobuti meba jie yomar. Da chigi jamdung, chigi chinti ngobuti nami nazo yori. Digi rinne sarpe ngobu siyaji. Dadi kyunyong tenzo kangi chigi kyunyong jizo kyunyong la shepshu chua nambari. Dadi shepshu chua nambari san khalisana bena nganzo yogi tenzo kang nanglo la jamdung jita diwani di nanglo la ngobu mangbuchi yori, rinne mangbuchi yori. Di nanglo ni rinwe mangbu jiki sosu yuki jiki tiki gyuze ki tohne yinayari, ti lakze ki tohne yinayari. Tana di nanglo la goebe ki rinmo jiki nguwene chane, gyendru yuki rinmo da, jiki sopda. Tana jiki goju yuki jiki mikse ki keju, tenzu tohla yinne sosu rangi jiki gashin tiri shabu lopchukuri. Ta yinne sosu katsu gashin yuwa yinne ngobu di yinne rinwe yuri, ngobu di yinne jiki tenzu kang nanglo shabu jamdun jiri, nganzu shego nanglo jiki mungu charwa. Anja songda min mangbu jiki dati tonga zamma mado ngyo surangi sosu dila jiki lakwa changata sosu rangi pechu chiya kukadu yuwa maari. Ata dinte jiki doylo gongyaak chedu, ta min mangbu jiki dinte jiki nge dila lakwa changa nge mi jite yamna di nge nima jiki nge nanglo nyari ya chunga samsangi jiki samlu nanglo doylo juwarwa. Ta doylo dinte gongyaak chedu nganzu rinwe sarbe tuanze singdi mangbu jiki sarbe chigwari. Dolin siyabayna jiki rengwen sarpe ngubo chigi ngwen shabi na jamdun di tebe je la di nanglo ala yubi ngubo ka chigi tana ti nanglo tonge rima chigi tana ti nanglo tonge cuisi chigi rwa ta rengwen sarpe ki chigi tunze tenzu yu je mangzo soso ngwe soso nyamso nyongso ba soso rangi dadu wangto ba tinje ki chigi miyu dan gwa tinjal deson tiri mangu chung ta ten ti ngwe la nge ki chigi reshe ru yu san na rengwen sarpe ki siya tegi na tante ngana zo chigi yangi yan ti nanglo chigi tenzu kange

1: 南岸县吧，伊那几个电子康的恰下的配置主要，好像个牛不的，他话都长不的，他单单按住几个结构给你为电子康，配米格当，开了个三八电子康，你为电子康忙不些不完，他伊那的能落了几个忙不的个子去是吧？啥子几个能落了？除了几个能落了，第个子忙不用个吧？他让他忙不的个子去，从你去储备个需求嘛？第一呢就说说解决了啥嘞？
0: 但是说呢，俺做平均电子康给俺的下下辈呢，俺做个这个电子康的总额的七八档，要么呢年均级别决定拿了，俺就开始呢，开始有别电子康是过来，昨天人有个开始康，开始电别个电子康是做不中一七个因素过来，到底呢这个通过多点些么呢？电子康啥子康的以内的有对康的因不以内？电子康的现在满着话就要不起，第二呢，现在没上面个同样起设计，现在的这个什么话就没呢？
1: 啊，这里用个别个，就我们这些家住过的。那他说呢，俺做平均电子康了，那他就按照他的家界级别给，组成个我不提配备。我那提哪个了吧？他感觉电表级别给他写，我们表级别就是什么？他开始开就开始有什么？他提那个这个，这个米色开就点么？提的是，他米色开就开点么？这个的意思是，提了，色域开就点。俺那做平均啥都意思呢？这个颜色给我那些不意思呢？怎么那个样子是吧？他怎么那个按照那个做零的算不是过的？怎么零的算不？
0: 停车机的，他第一块有停车机的，从俺所说的，给他们一年的，第二这个路就一年的，第二下边的，没不那么下边，我不一年的，他就忙不进开酒店玩了。他开酒洗不着钱，你要开始晓得是哪样子，电子康让人下下边呢，昨天人，他那个东北人的长波人呢，忙不要的，是吧？那个下下边呢，看你去他所说的，第二个开酒开的是长波的呢，路就没中给对面给人那个，对面给人那个，他也那几个，我不一呢。
1: 平常早学习嘛，但俺做这些东西估计短短的，确实平常啥都要给他，强度刻录，天天交给他的业人来，那我的个忙不起来，俺做那些东西的别给他，恰恰别的别什么的。但俺们给他做那些个，下班都强度刻录都不严肃，那平常啥都提到了，那他把的专业中学给那些东西里边，俺下班那几个多些事儿没给，人那个俺学的意思，晓得吧？他把弄个些东西，俺都怕个落脚的。但是就是他在初中。
0: 第一，他加起来这个，差不多可能结束，但俺们他都把那边专业都别给，多些事儿没给不给，路就俺学起来。他电子干我不得就长嘛，应该嘛，俺这个这个人员三百卡的，那些这边给这个给给我那个差点那个，给我不得就入住长嘛，所以这，这些长嘛，俺就平均电子干了，怎么的？多点些嘛，伊呢，别给对面人那个，他这个卡说人那的，我这几个穷呢，第一那个看到空虚不的，电子干些不呢，这个人那的我这几个呢，去人那些，他们都看得久，是我不能久。他这就我不得，俺就怎么的？
1: 第一呢，俺做个呢，这个专业人员的些呢，解决他们的电话的。他对俺做这个培养的些呢，选美好的，解决俺的些不一呢，他平常可以给，他对面人那个专业人员平常做学，但解决点没的，俺做查着了，第几个？你呢，伊呢，俺做了伊呢，这个陆局的人员平常做不要吧？下班都俺做这个退了不进去给这个当街了的做，各组接，他原街了当民街了清街了，街了卡给，培养三年的，大疆很的签约没。 他电子车啊，给这个路局给，同样的电子，村把局我也不做的，看了啥的，我说呢，中央思想给，别给三年给思想当，三年思想的主要也别给，没办法弄回去。他他们个一年的，搞小一年的，提醒，去路给我不，拉大，停车一年的。他电子现在这个，电脑了，开始写学习别那按这个，他给他，搞有，电子写不着的。电子现在这个，平均电子看给，我的写不呢。 你不得嘞，什么的人不一样，伢的了俺做个平常的电子康一不接了，他电脑了，今年路就空到这个，连可能这个我不说说个这个我当伢所在我们下边呢，伢去解决就做了，别那加油，俺做去解决去。他俺做了加油的解决的肯定第二层，今年长波忙不要吧，俺做专业的加油的这点呢，当着什么拿出去了？这个的长波我们忙不习惯的，你那得了解决车学习卡点要的是呢，我不提前忙去接呢。
0: 학바도 저기 민기럽 당 진기럽이 급수인 저기 중앙 시중기 표기 산의 시중단 야 매번 남는 락다 된수 삼아 좀다 학바도 다들 가요 된수 가서 아주 멋이 가요 옛날 차 샤브이는 아 저기 시중기 칭아 도담 지에 순다 세배 가요 망부지 하리 티 표배야 저기 망조 소수다 야 나게 미 게르기 세배 가요 망부지 하리 이나야 당 안주 탄다 안주기 저기 된수 강원 샤브이는 가요
1: 장부망부지마지 학바도 가요티제게 쿵절어 시 용세 쿵 헌티제이나지기 세슝게 나와 임바다 티제 참문에 세슝게 토담다 당예와라 지기 수준제바다 나와 임베기 뭐 부장장임 또 된심 다 티제게 뷰젤게 놓여리 티제를 쿵여리 티는 간주 캐주지그래. 양 간주기 영역이 캐주지그네 가르스나 내다긴 홍라 쉬바이. 댄저 강지근의 쉬바이나 들잠든 남나서 요아리. 멍시 잠든 요아리. 갑자기 잠든 요아리. 양나 같이 갑자기 체력 잠든 쓰그리. 진제요. 다 이내 디나글로라 멍시 잠든 뒤 용급에기 좀 전을 가르스나 지그니 댄저 강 소수기 지기 네버브리. 니네 소수기다. 전야 영역이 봐. 야자 집에 영역이 지기 캐주 넘버지. 돌이 잠다는 간주 변조 댄저 강 롱의 마치로 고문치도간 멍시 잠든 나글로라 자 체탁 주기 망수의 기능이요. 다티나로 안주기 전야적인 샤위는 망수의 기능이네 먼저 체주되마. 나다는 안주기 안다 망수의 잠되디네 가라도 세고 더파. 벼랑교 좀 공을 샤위나 지기 대균 체쉐지다. 되고 창쉐지 망수의 기능이 진소래. 너도 이제나 디익토네 가르친 걸 상한 주기 망수의 기능이네 안주기 전야적인 나로 양 체주시되마. 너무 변수적. 다 신진의 샤위나 양 안주라 지기 체주된비기 정말 가르여서서나 배자 망부여. 배자 망부 예외 맞에 대경의 공라 수입은 능시의 편조된주 샘주 강라 파진 배자 양계 부디 동자 송동라 시동 여팀되죠. 장불근 신되죠. 하바도 딜의 개주 가르대염선 된주 있는 지기 차비 된주 망체지 있는 지기 지마임 봐. 당한주 차고 망부 지기 지기 바로 잡죠. 안주 뒤에 망부 지는 지마임 봐. 다 지마 뒤에 안주 자침 버려서 좀 전 가서는 된주 있는 지기 비균 돼서 건주 임 봐. 장부 망매 봐. 나가지기 임 봐. 이놈 거 장부 망부 여어 말 봐. 뒤 뒤골에 개주. 명한 주기 재변 당부 괜찮네 주라라기 있는 지기 도담 지질 학과도 뒤는 걸 루주기 배자 개체와 뒤진 안 주기 된주 강한 있는 여자 제어. 근데 소나 뒤 있는 안 주기 전야 인명은 샤브이나 기주된 바. 돌도 샤브이나 지기 안 주 마시 지기 영역이 남바 카지 있는 소수기 배제 지는 거 돈내리. 카지 있는 소수기 규제 돈내리. 카지 있는 소수기 규제 돈내리. 제 여어 망부 지구하리. 돌도 샤브이나 안 주 편주 된주 강. 전야게 정외의 망부 유에 맞아 있는 소소설이 있네 이 계주 망부지 대한 대법인 뜻이랬어. 내가 성다다 지정 안 하죠. 안주 변주 댄주 강면의 샤워이네다 댄주 있는 지 계주 대비 정외 댄주 있는 대경의 공을 쉬운 남시 마시 잠든 건 쉬운나 망부 유아 나가 망부 유아 지다 망부 유아 이내 지조 교육의 망조소 뒤에 남아군도 지게 댄주 강 칭 삼장기 삼도시 샤르구야다 조급의 김전수 자야리 있는 지게 안주 망시 잠든 뒤 유바자 마인바 대낭로라 양내 양도지기 살바지야다 양나 양내 양도지기 면접을 통주 예배기 잠든디 갑자기 잠든 다 뒤돌리는 건 좀 잠든 이제 응급 망부죠 지금 망부죠 텐도 있는 소소기 지기도 아니 규제기도 아니 소소 루규다 리니기 나바다 자지 있는 건 좀 잠든 망부 소용 그리 안저기 전야 정은 안에 세베이나 소소랑 케주 망부지 대여리 케주 들을 때에서 난 건 좀 아주 제마이나 지금 잠든 안에 세베이나 케주도 대비 잠든 망부 소 텐데서 온다 단단 안저기 샴베 잠든디 망부요 말이 자천부여리 나가망부여 말이 이내 안주 뒤주 지기 철시 유여바다 미규 유여바다니 소주 전야 영역이 캐주다 뛰는지 있는 점도 망부시 뛰는 거리
0: 생각나 못 써. 티링기 편중 시더시비 균투 체리를 채나 편중 댄주 칸키 점든 선비 둘이 기르바상 노블라기 댄주 칸 시비 민티 구된 칸 이미 타 댄주 칸키 레게 캐주 타 지소기 개뉴 강도 이미 티신 편중기 댄주 칸키 샤샤 피림 타 Dimdun Shibaro Kwa Kanda Lang Kumi. Dinzu Kanki Dimdun Ta, Zize Kangso Ki Dimdun La, Yawa Kanda Yumi So Yukone, Chedina Drups. Ting Di, Pinjong Shed Shibi, Guntu Chedi Litin, Shunzum Tahashagin. Litin Di Shibi Chengu Nankin, Basan Sering Lashi. Lingye, Shudin Jago.

0: 尊重他农村的
1: 尊重他农村的娃儿
0: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新图米其林里的卡尔冲
2: 恰恰白马堂村别总日古在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0: 尊重他农村的娃儿
2: 尊重他农村的娃儿
3: 在上天被 central 连接空卡上，天地里真奇难度。中国总开嘛，多文军旗站不当，加上垃圾票盖的举行，偏穷密码必准看的必准难为中人，看了马不稀不的，偏老旗总这一趟，杨军修建别三难月票。central 连接中人看了马不稀别总开嘛，多文军呢，陕西南京土库冲不当，我起的凶险不当，凶空起来给烈士难用心，谈到西安都休月。公里中国总部表群组及公民党中国年续总局落座及连任陆逊总局陆边局各主席别突然新主罗马解释空气中心康拉马布西巴党出日绝巴西巴我之总局我里西巴党故事西巴所暂取卡住必须能用心空气暂取卡住了中国总部西别推迪给埃多斯恰格党经济马及直接西别推迪党三马的西北推迪基恰格党，各级别冰心洛总基恰格西北所托巴党，咱们去搞这七届企业个党，不易了九月八马赛，各级别的检查能听满修两月。中人看了马不西北的呢，中国总部表听说其昨年到若干级别中人，票党只话月不西西马的呢，票价如何？每日年级中国军呢，闽南的中华民族能区级团结之话三顿七八西党。第二阳性加七月通街托呢明初呢给感染了陆党准备生息三门七百占据席日下面的天界给中国总开嘛多元军给占不当这上来给配给的决心平常密码必军抗呢必军难为中人抗了马不协吧平常的给总之党阳军虚不提留你松不提三若呢年一百公墓明年千不当不当七路给老为千千来三位南方托给日益不大心别别给他去去把古墓卡巴的用给店里面得到对面古墓开始我年前能阿拉今年给把他们的钱的如果请不拉托卡巴的安葬的内幕卡巴的重启地步的局是别成规切这位车都那边人提大能大都给把的给着钱不当他过去强干了在门休息间堂大卫党恰不得高于康党大卫国给永美领解一了恰了原中天的恰烟给看不行这样越不得那把站在阴阳接把了原中龙居切居越不得搞错了宁当路不绝错没任意了康于党娘绿了他的党看了对自错啊大学甚至电视党不上面没把了让给上了甚至不惜东西图独自重建难度女娃提示团队绿了他的狗党看了社交给错话西巴的杨宁才是看着西了绝不没心重点把人我怎么站的西不看西也不觉得电影没心看人电影没把人江农小伟卡巴的提没运重了搭档三八西给心听啊人意了运重给他也没把看人那么样春浪给拉巴西给母黄梅都吃巴的托子看巴党独自上浪的天心东江藏布局的特领土局努给你会出去自由列村里那座扎营公民村镇的文档自由了破别自由切个插清清党切个列满党界自由是不七七六级约我党自由他国的党界国家点内协助之我其行囊特领的自由党许给你们党自由党村镇党你出多给路线党杀死藏给弄死借给没心了着我浪浪琴原中铁的直接托碰面给几名制度的其实把那把车局准备时间这种去短途浪边门有咱们日本今年到的有咱们出脚的车局并用拉到浪面人们这个站没卡这个让给短年脚样门太高了没大门 미테다 쥐기 숙뚝 지외 기바식을 현대 락배 도난기 매 무튜디 춘지 지신 제무 용수 치마살공 멘베 야띠엔 춘탕 지중 두수 제 살참수 제유마 차배 랑코르키 동다 세부식트 매 동다 체크도 마다 장다 교르비에 기바식이 몰라 락바 휴유키 랑코르낭 주급에 다동화통 매 개바티니 속독치외 개바티김바 홉디치 개바탄만시키 모동 매 롱얼차르 개바탄만탕 니줄치에베 졸와 간르시기요담 삼루티 코르와탕 체마르 모동라야 만당게 개바티 카바르 장노르 쇼르켄티 민남 무튜디 랑코르키 동드차베 매 체두 지줌 개바르쿠니 대가르 랑코르키 조스규 니월 립급 랑코르키 앙창니 균튜베 정충창시인베 항상 개바티 랑코르니 법디 모신도악기 멸장의남 랑코르키 깁두 주바다 칼로웨 옹의 고치니 모듀두 주바마세 곧 깁디 정이 랑코르키 등유니 되살홍시 지치추창식 땅지 다수 군이 왈기 땀니 고추 개바티니 카바논네 갸켄티 마인바르 땅안 시바티시 방차 통화당 준주 민주당 랑코르당내 꼬참제 제티 윤식 마송공 군이 주비에 치고기 동대 지신기 킹비에 조신 강조낭 치신 지신 지기 지글큐 베베게제 군이 쪽비에 믹당내 뜨급 땅기 불두 튠비에 최고기 땡두 다위 보아지 락비에 불우에 최고기 빡빨리에 다위 주칼라두 미꼬니 교공기 치르대급 가르세 다치 공유행 수찰 다월 윤진 대급 강식 미창외 용화식 중심 얄랑디 교공기 잠미 대체 자야미 유지진기 급에 강가보다 다위 와기 뮤미링 메통라 강지당 작표 메도야 메통 뮤미글람트 külbani 간단기엘라 포차 심바쇼르에 정류기 냠교르다 링자르 체규 메베 단 니도 규르웨 냠규르티시 궁은 메베 미식다 녀사치다 녀와 강이나 대치린 지란리 메바티 류심 니기 그규 겐키 되바치긴 중화티시 되바티니 로카시 기되바치 로시엔낭 그 개바 담만시기 마케베 메베 잠심다 지금 몰라제바다 메경 랑수 리순기 간잼 콜라피 Mekoba choosu leka dhruba dhrujur gabu chibati, choosu gyotsi zanda putru dan kachewe, mekobab chinyurdu panne dadu kabar jorji, gabri kabar ngengur shane nyenshi nidu song. Tedar gyunshinbu songji, meko nindar kimdu mebar choosu leka dhruji chedi, gongdar nawe puramdang jawe zi nyenbar du. Tingshik mula champa puane lupu gyun mendu bacha. 그 라토 카바르 개장 링케 메베 친통 식구 친통의 경률 렌렌바 디다르티 김투유베 카바르 렌메디 시바티시 민시 송지 녀체 가시 개월 땅유바 대낭 뇌창장 중세망 매 녀체 가디 상자 그 흉이 궁을 주니 지통 삼매 쾌라마도 나라 신강연 메그스 그 우린 당지 나피 샹다 강인야 교란다 제조 진행다 매 고딩네 그 방도 주와 마세 강인 메마와 콜라떼 그장 멜레부 탐벌리 담 강인 마미 그구 심다 주베 급수 그 타마 강질의 맵반네 텐신도 나니 장바식 힘바 교란기 신기지 장비 깨벌 균도 동답 제외 장비 깨비 규시식유 지미 멍할신 고딩네 콜라따신 유바다 락바 시부 냠두 치네 급거를 그 태풍 불어왔다 급거를 그 번디 불 타마기 두어디 갑리 태가를 통수 주었다 급거를 라니부다 동니부 발투쳐 그 두슈 친도와 기타를 날지 댕아떼네 쉐마표베 금세니 직네 교란라 폭두 중도다 니네 교란 휴로와 토베인 면 락바 니숭네 타마기 민다 마토르와 제메 락바시 냠도 제외 겸유수 타마기 두대사 그 대비 푸식대비 두대 티무르토르 그 대비 응안에 내 거리카 두시에 발치바 마사 창배 김상앙 당부를 쪼고 인식 학발 동안이 치튼 죽긴 창바식인 치튼 죽긴 인친 치튼 죽배 내게 직수일라 송지 슈교 받대 치튼도 사장님부 예슈와 윤디 체규 체규 중앙 김상이 내발도 시튼 유교 난수지기 김상이 시슈 진바지기 딱순 레차도 부인 받대 치튼대 낭튼대 개치워다 링주안이 퇴근에 개치와 인 김상 국민 주년 파마 안 당부 줘봐다 정리 안 입을 줘봐 부추 안 순벌 줘봐 산다 안 시벌 줘기휴 진파 매발 시에나 술세니 안 죽들 줘봐 인 시시 뭐 채와 상담 채디 술세니 연합 찍을 맨나 양 찍봐 시그제 담시 크습 기수도 주 라바시 무튜디 갸참수디 죽죽당 멜라리앙 술세시바 강인남 시치 단기 나신 겐당 말 금링안이 술세니 과피타 방차타 셰도타 아라소 때부터 산다니 제다 주십 때부인 미지기 책강부로 과피타 방차 모두는 직야 사마마세나 글르치 사마세치 레부티타 용와타 레부티타 용나 레튠 주베 마르자휴 대튼 쭉치기 맞자규나 신의 톱탄규 톱탄규나 진탄규 진탄규나 순부 네버 튜닝 된규 공유라 나니 큐라 가부규라 큐랑 급하규 개티 큐기 구급라 준이 마체버라 네 칼라 년치 네 큐랑 류라 타르규다 칼라 뒤지 땜베 조아께 두바 제조 지시 문랑기 코너 테바 미남 냠네 타마디 투차낭 두주 네부 쪽부로 그 갑주 두대 뭐 강식을 류를 타르고 칼라 뒤지 땜베 소화스람 시치 단기 락바 명원 잔네 치치 동킨투 교랑기 랑기따와 틱수 마치에바라 네 시에바라 네마다 네 강바 시엔식도 되나 내가 마규장 김상 초종 치투 년다라 촘고르와다 장유뇨와다 조싱다 제추다 류중다 자통와다 딱시 약바 수와 최초 kati rangla dheba yuna tadun chukushik gili chokyong chekyang jik jishie. Nangung yuki lula tardang kala duzi shibia chowani tinja yinam. Kati ngala chukuchungna kyorangki sandia namgyur kandashik dengi shidam shichi. Daanki mu tebara oche shindu gungma rangshi. Tion tiri la sanda su yinyang ya sharwe zasawadar chikishi. Sandia kubabla gyurwa machungwata kimne mabyu chin 창마 두루 지기지 나네 타바르 치튠 죽겐기 산다니 코춘기 착자 쳐도 정다른 냠세 규린 티바 시지 인베 뉴후란타 장지소탄 저월 나르자다 책베 품이 틈지바 시지 치튠 죽겐다 미즈 커규 치지 딘지 식수유 받대 다포 찐는 메주징 산다냠도 질마니 타마 알아 현기기 되칸 진다 치면 부유스러 왔디지 산다니 현두 경우를 초수기 속자시인 급거를 키엔 당양 두텁 매발 차고 고도도 법급 소술 키엔의 조경시 공교 자퇴 시리에 자퇴 직 제바 신세 김인 손부로 도구를 당자 등진 체득 치진 잔논배 의부 농주기 의부 교고 지득 치라 착도하기 삼바양 구법당 모수뛰나 쇼프다 세벌 교조와인 난공 유기 그 락반의 송디 유유 최신도 지심 사명아 러시아진 교육인 안념도 시발 토지 지슈주인라 교육인 알라 수미 지통 장바리야 토지 지슈주인 내상다 따중 야부 최초 지시 테달 시에신지 모란탄 단다 타마시 듄신 타마 니게 초두월 주니에 락베 메토 기차겠수 단기 테가르 타마기 메세네 날 기베 부모 동심 제마를 가부치며 치튼 줍살 표민남 퍼블링라 빰바다 직백인라 시럽된바식 연지치기유 표민 약부식 인친 타만 테메그나 팅규메바다 아라 통메그치 통규메 개바당 표민 강인중 라스인의 교망 록수유당 미튼라 카깽구소와 마세 급가를 튼친 죽기지 지주 난공유기 개목교신도 라리양 타마 깡지라 맵반네 칼레 두어 추출 뷰바다 홉디 아라 까르부 카강뚱 제면 퇴수낭 급급수 단당 특제다 냠도 칼라 세가라 고문냠도 예매 통매 조심탕 착심 뒤뜨부 칼라슈 전두 니게 심낭 세부 신기 기업받디 편준와 심청와시 쉬어발리 추안니뷰 류뷰 거쿠식 공치지 지시나 대회참 퇴수 조화당 뒤니 대제수 류뷰 거쿠 공심장 매발교루 다두 리칭딘탕 모랑와 기체와 심시 체미 카세웨 추둠식 때네 많이 빨아 랑키장르 모신 기체와 지시 컴퓨메토 랩두 시세 버리 짐듄시 바통지 뮤직딘 디토도 더둥 연종 제부 딘지식 유바디 컹리탕 낙제 냠투 네바다 캬그롬탕 메토 냠투 듀바 컴퓨메토다 야 냠투 조바티시 디니 섬유레 대비 연종식인 디니 메게 긴가 공사제식 인식 장당 타진부 메인비 렘이 소메그라 녀트 망부양 규메그바라

등의기 메토와 친기 동부로 메토와 참솜도 시에신지 남바르자외 경념식 원만미 장초수 통접미 쿵마충충디 카치네 락도 카바르토 카바르람 친통자 립교미 딱그냐 락도 카바르니 자간난기 러블린당자와르 랭이 상의 유토조 대난 뒤내유 마시 대단히 유경 편매도라 매경 라매톡바시 인무 따도 라도 카바르 카치네 따교바 쿰시 수교루 카바르 라도 마티바라 쿰메 낭네 뿌시 잼듄토 락베 쇼악사티 라도 팁 고주일라 때마타 이완 촌네 뇌네 선주 야구 식제냐 마이 낭 유태계 레콩 식당 변조 닝치과르 냠레 제디 표교르 기겐 카직 된슈 지지유바다 르무탄 제뮤 기겐 기네 믹스 기 뇌다 섬시 체규 초에 조춘 쳔불리에 라포미 제크유 생규르티 쯧쯧 튠바 쯧암데 삼루 14시 동콘 마중콩 페르 롭규르도 주규 타지 페르 규규니 촘고로와다 제추다 추게 갸바다 삼루 동와 쏘다 자신 믹스에 젠 강야 마지 테다르 긴츠 타툰 테솜 제규튠 강유다 몰랑어슈 침부식기네 페르 롭규르도 주규티 디친딘라 셰발레 딴라 마시 지 디친딘니 메 사자 쪼데부티 힘바다 딴니 꽈피타 방차타 띵심 쏘데부시 싱베메토 셰강기 투수 메 디친딘라 규부 카바르식 제직 메 규부 카바르티 부명메 대제수 규부 카바르티 니위 와키 착바신 갈숨 마신 바르 규르베 초아직 코네 첸수 짬도 규르 러시아 레마고와라 락토와 카바르 스킵 두킵 차나 안창갸 신기 규메 펜스윈와라 제와 치바 신투뇽 남군 제와 치급 코바 제미시바다 로사르다 다주 튜진 소치급다 파바르투 딴탄 카체지 냠투 칼라사지 진주민주 쉐바르 다주 튜진 시기급 장치프르 사칸 식투 칼라사월 규진 육정외마 식다 초주 셈식 나바다 대통 냐냐마식 나그 냐미야 망타네 세마자토기 나미 테니 페유투 뇽르 미투베 세초치 인식 침바지 규투 샤모타 모르다 동풍지에 기초도 제폰기 샤츠마소 지세 유야 초세 힌두 근베 면심도 카뷰세 로프투 면년잠기 포문이 카즈 쇼신 겐당리 군이 장바인바시 퇴기 규월리 주장 소송 등체니 초다 근기 및 돈송 제유 차심바 면신도 중화대 교주 고이 순투 지계와다 중고와다 소바다 장바다 축다다 장부다 소바다 셰슈마소 민나소 대가로 좀유 치민망불대 바티 링내 나소 편주 냠내다 장유 살바 찍지 예뒤도 된바티 봄람바탕 롱와 냠도 공세로 주와다 샹칸기 아마 루브르투 김기 당물 줄바다 랑고르지기 토와두 민가잠 유체 싱중 민자와 나레 홍싱 유게 민자와 쉬바 레쿤기 레지베 주삼 균에 레가르로와 손듀와르기 내수 깔마주 낭투 나레 또페네 칼라듀네 사와 닝디 치리식 비외 강자 미시기 싱지식 뿡버리 겹진 싱지기 카라도 잉주 침부시 지유반니 카딘 칭니 시바티힌 미츠 교제 최두 낙칠들 내베 미 고토도 찰점시체 가상의 사야 차이교베 축다지 인종 디린 착사 땡사 메베 외부로 교바다 미숨기 공시식 주네 지기 지겹 추지다 현예비 추지 갱구르와 미치기 라구르당시 롭초하다 변치다 김치제 창매 라구르동하다 미치기 투번 면치수나 총수 용기 투번 면치 총작바 배유직비 및 투체 채마를 유계 작바다 레군수 대가 주급 지계 작바 정리 촉다 동음치를 샹강다 태외기 진다 주계라 레무지에 체득 공통기 유계 대게 라만루도 교루 매고전에 대비 개바 뒤는 군이 과부 도지마식 모동기 유수주바당 자와다 페미티 시지깔라 시수 제카르 춘니 신베 메토 레강차르 게바티나리 딕신라 사규 강유담 주베스 샤첸잠디

남초 남을 행기네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진신심 나와 님 타분에 토제난 쇼기 레젠디 케기니 문이 투세 투베 루아 유라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진디세네 니로 쇼로나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音><音><音><音><音><音><音><音><音>

Central

那么去他们用这里来给特别这些门店学会饮食送难度今天我就先说给记者不熟悉过呢送些地的归时间那么去

진로링게 모두 응아나슬린도 세야기 순시디 네데미게 젤랑에 단남비 참지 동대 시디 순시디 데미게 젤랑 타 치리 총랑 코나니게 냠도 단남시리도 난 출신도 터미니아 보저 지주겐 코네 순시디 리위시제 조경 만남 행게 타 제바 제드나인케 타네시 롱칭키 센저 용리아 퓨제 참지 참난도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边呢身边感觉天街那面错了配备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子面的样子为你错了配备

0: 今天我们就一年我们去深处孙南金子了
1: 今天我们就先说了

0: 品种龙青年青年库，配给龙青年谈的龙青绿青年先输赢。
1: 公个立在那了呀？那两年中共给拆泥板，从康塘康店边走过了呀？那我都数不赢。立在地那了呀？那两年高瓦塘对吧？中控界的团店把铺他提名的团县店把出国过了唐道我这就收个人他奶奶你中控堂搞我铺把团扛堂扛店把主播的白事呢别见我做错科学这个团呢我就收过个有不着唐国本的查下边呢中控给车囊呢奶啥奶就完了那是那地参照老街的团店吧了，就把养药的。看到这个参照老街的团店吧，就把实在是呢，看了俺做老街西边隔壁了人呢，我都送什么的，西边西部修过来药嘛的，做了的看的是呢，那是那地，瞧我们堂七八年参照啊，养那。出土的团队嘛，就不停的弄个修千百套呢，别就等个这。他按照北大的下边呢，别那大胖奶泡是不得不。大个男性的老大的狗奶老种菜是不得不。别虾奶，这些菜是不得不。第一个不是别说太大，说说了穷的奶啥奶的，听俺按照哪节老种菜呗，各个点点点什么哪节菜就要完了。第一次切切瞧我去参照切别可定点不完了按照参照那些写别搞不了压抑呢按照其他的男士什么又完了别那恰恰大胖奶泡是不得不了呢参照那些搞不了呢按照切别瞧我真不是写不完了大概那些个老大的军奶老中切是不得不了呢瞧我真把突然间都就把写不完了咸阳边的茶下，别下呢，这些钱是不得不了。俺做参照老街西边搁不了，吃完吃完真把头几家都就不是写不着了。再当参照老街的扩展点把了压抑呢，老街各处西边的铁的松咱们都没拆，总共各处村外南山南个家参照老街的团点把了就不得。咸阳俺做下面写一个跟那金姓姓少个家，听呢参照老街的团点把了就不要了完了。车站。地地地，俺做拆迁的跟南北团的配置拆吃不得，天过的。现在哪两年团结就都写不来，谈不的呢？南山南的呢？咱们就老家给团点嘛就外国了，我就学这么大个下。下面呢，其他跟男生你把来着。军舰点把就把写不得，我就学个人。哪两年哪呢？南山南就二完了。军红咱们都没拆，团县点把就把写不来，来得的军舰点把就把，来得军舰点把就把写不得，本来样俺都能够配置修起么修，等个的是完了，本来土通啊来没有把写，根本没到写不来，出力把写写不得不，大家能先给出这电话来，出一把写，大家想想俺都别下边呢。能就来，没几个当个干个，能就来，先把衣服买把先洗吧，对不？别提大那了，穷外来啥来的了，开把嘴用说，开始了是呢，军在点把是个的，别提这个了呀，俺都军在点把的是写过，军在开的是呢，这顿吃面够了呀，那这不啊，要么呢，团体穷外。大是奶的，军队是奶的，一切都吃顿我们贵的，你呢？军队点把吃不得不，别的这个扩顿点把了呀，那哪把了呀？开就这个的，你看的是呢？几把跟哪把的呢？就全部吃了的，是吧了？别那出油吧，叫那蛤蟆可不赢呢？出这电锅里给吧，红豆子呢？电锅里给不是奶的瓦的，出油吧，咸吧，都不咸不完了，加上几把跟哪把的呢？就全部吃不了的。要么呢，我们个的进行了点呢，七面七八，七面 Jebu di chungwa tenpa diye shuk chimo de ngame kable ya kenshik le tenne rwa la tuwa tongwa la sokba chuja tingwa sokba kambu metaw sheba la sokba ngame kable kenshik le tenne tenne chime kable sheba chowa chole ba shen chuja tingwa shen meyo ba shen sheba tabu chime kable sheba chibe kable jebu di chungwa ten tenpa ya namba di yin zan diyi dikli ya yin na gyunzen tenpa asigde diyi na lesa lege gyunzen tenpa ten tenpa jubwa de xeang jamna ya ngandu chitaga nangsi sumba da jing odo shubwa yin na nungu pechi chibay gyurim nangla nesa nesu duwa la nesa ne di chiba sewa la jubwa de di nge odo shubwa ki chitaga nangsi sumba di yin ta ta ri de Nesa neshi be jungung ge che di gabri cheba sewa la ang juba reshi be cheba chiduwa la cheba di koja chenpo shibu re da nganzu tujung nganzu cheta shibe gabla shibe tone ngode songsiba nangshin cheba po tang daga nangshin ge koje daga nangshin ge tapshi so ngunbe rik tabje le ya ina kowa rwa la Neda chiba sewa la jubwa teyaan nungguyu tsuwa ya nangla re yangmane nungguyu pechi chibay gyurim nangla ya ina shuk chimbu tohne nga to pechi dengi re wala di nawayu gable dinde reisha la tingsan yang pechi shuk chimbu tangwa dinde re pechira je cha shabe ina nga to dinde tigri wala dashi ne pyu se dinde le nga to pe disuna dinde ina yigo gi kapjang dinde le shokja gyabdu zane dashi ne pyu se dinde tigri wala daga nanshin ge yangma na chiluk shenshi ne tibi na dashi ne dati sangpuru pyu se le sokwa chiluk di yuwar wala di gab ge ne sa ne di shiegu wala wala daga nanshin nga to tujun pechi tangwa gyurin na la mimang si shung ne ndakse pawa sakabda gara da dra khasa ndak o mimang sishung ne khyabda chebe tundar wala mimang sishung ne ndak shibadabu daga nungshin ge nganzo yang gadget shedu zane kungrim ne takju nang tuba re se dinde shegar wala kungrim ne takju nang tuba re shibadabu yang nganzo pe mutu shabi na diga lekung ne nyerwe chigo shibadabu wala chigo di nye di diga legung redu wala daga nangshin ge kungrim uti ne nangwe ka de se kungrim uti ne nangwe ka ka di nangye di kungrim ge uti redu wala ne sa ne di cheba se war cheba wala kongdu shabe pe teta nangshin kage yine de yigdo du chiwe yine de shuk chenbe tone peje chigre wala pe teda gnang tumbe ne sa ne da so se ne ba kha tum ra sna nga zo indian she be gab la che da she be gab la yin na ka ya da ja ki gu ki sa ki che so ge che de che nga te da ge che be cha wa kang che ba de ma nang shi te chab la ya yin na ne sa ne she be 중공기 다디 자외 왕케 깽게 되니 집에 자와 강시 제바 댐바 주고 더불어 와라 낭세게 이와 지당 디니 케바 망베 제베 솜다게 제바 강난라 야이나 이와 딘데지 지수 요아데라 이와 딘데지 지제 제시 균베 루강 요아데 제자 내레 튼시엔 댐바 주고에 겁라 야이나 내다디 제바 세와 주고 인시바디 모두 슈바이
2: 新建南部处公共商，唐代开南区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根龙井及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八千米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培根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月秀。
1: 참참라 야이나 네사 네세 유발랑아도 중공태 네사 네기 다디 이기 현다딘데다 냠도 자 양만은 냠도 조제 자와 강식 집에 텁된 바로 주고양 망부 요래 알아 망부 요래 배차샤베이나 조심 큰 안네 스로라 조심 큰 안네 낸댕기 토네 셀소바 후진 집에 고네 셀소바 나도 디디디 따바르시 페지 등으로 와라 제자 디베이 코든덴단 디응원의 시에베이나 네사 네디 낭세라 소바 토세라 소바 고세라 소바 디게다 자제 차와 강시 700급기 탑세와 탑시 루알라 세월 주베디나 망부 요레 넘어간도 제다 700급의 야이나 제대체 탑세월 주베디나 유발라 계승한도 도심 큰 안내 시바디 머시브 체제 체제체인 세월 체비나 도심 큰별 와라 낸된 길 와라 후든 침별 와라 제제체기 태가르 텁세월 주벌 와라 다른가도 제제체 배주 마당마 체제 내딜라 앙토 고시바더부 자 자제 아니 나도 텁세월 주버딘데 망부 열수 계속 나도 앙내 토내 고내 시바더부 배주 체바 있나 대진기 빼나라 나도 치대체 도심 쿠베 낸덴치 후준 첨부 시베 치대체기 태가르 텁덴베 치대체디 지교와 말바라 가르스나 낭네 토네 고네 소스 텁데마 주버와라 계시 테달라야 라야 나도 치데체 티비나 후르 낸덴 기 토네 조심 쿠베 낭네 세지 차버레 디데 차비나 텁데베 라니 닌두 쿠츠르 인자 낭네 치나 지대체 미초와 타 지대체 치나 낭내도부 지미룽와디야 신국으레 디 계시 년두 차비네 양코코다다 견지 차비레 남인가바 중흥고울라야이나 자월댐베 지강티다기 코든탄 다가는 신기 튼기 죽주 다가는 신 내래니 중궁담도 머체 튼시엔댐바 죽부에 추석이 고울라야이나 예, 먼저 슈즈 타가시기 샴게 터드나라 야이나 베데 로라 베데 고라 야이나 고두제 먼저 슈즈유 베데 시베 베스 두와라 베세디 튼다드 카데스나 시

부제 고르시바 레 당아조 강시바 디탕 민시바 디 영인 컨데지글 문지 체구미 타야라야이나 모두 지슈바이 레젠 치메나라야 예 무투제 더 지강 디니니레야 제시탕 나가는 신게 남이 개바 베데고게 제시자카 모두 슈즈웨 갸지 셈범보 남게 뒤도도 세러나

0: chokdu pende je toro roba da. Rinne tunle mala ngarewe tuku cangdo tongwa. Tunle sato nubo ngunze tupi chiro roba. Buli tunze kodru ngarewe pizun tsos tongwa. Rinne tumra ngarewe targe da. Rinne zeju ngarewe chukje tuba. Tunle ki geji tenzu nubo tenbyo nga chiro roba. Rinne tunle ki gaden rengshin ki nipop ngarewe saden tu tongwa. Benjo da jizu kongbe da. Mikyun yongne kongbe chokyuru gudi tongwe nubo ngarewe ngunze tuyo to tongwa je chekyu yinshi kyo yu. Zhongku chabdun le rei tunzo ki tsokzu xunba da chungji jikjo panyan ki. Tunle nyamgui la mutu gudi dangde zeju gudri ki penu mutu chiru tonggu da buli nang tunki IP da namang yingshu le nam da tunle le gewe nyamdi je ki lekjar tenne chabze zeju ki mingun be dupshu ngarishin dunbe chekyu yinba da le rei te gyundu nga buze toba da nyamdu nambe yunpen kongbe chosu tenbyo nga kongbe tonggu re jeju yu. Chakwe nang, chuo dungi lenggen guji kase che yu batte. Jingni, tunle kodru ki penu chiru tongwa da, rinne tunle ki parisi sarba ngarwe gising da chuba che gu. Nini, cenze sato ki nubu dushu chiru tongwa da, rinne da cenze nyamzhi dingsab chebe tablam nudian chushib che gu. Sumni, zeju buze toru tongwa da, guji dangde rinne zeju ki mingunbe dupshu ngok dun che gu. Shini, Nyergyong chibu sunshu peba da rinne nguze shibshu chuze toru donggu. Ngani, tunle nyamzhi da penzun gudi donggu ding sabdu dangde rinne tunle da yugurso jeyu tunle nyamzhi kongbi la gudi donggu. Chungni, tunle kongbi ki gubali gyuru chede sagonda chonggi da chongzibki rinne tunle tunjuru nga kongbi yongwara gudi donggu. Dunni, Rinne nyonzongi chokdu dupshu chiru tongwa da, pyujongi rinne kile da, rinne tunze ngale mangwa zemlingdu gyubara gudi tongguba che yin. Bijin chige geyi lubling nyebe, gese rinne da yuguru kongbe shimju kanki lagdar gunzin li xin jenki. Lagzela dine nganzui zhongguru yuguru kongbe ki gyurim chugi nyonzong leju chiru tongwa da, cenze ki chitabla dine, zejubara tunze ki namba tibwe mangwa shido toba chekyu yinbe ngunzin na yu. Chakwe nang tando rinlu jen da jangdo jen nyamzhi jen che ki kajo tajong che de lagze sarba da tunze sarba da jongnam sarba pechu che gyuru gudi tongwa da Zhonghua yi pyujong sugyun rinne sato rengshin ki jigyu da sato rengshin ki kongbe la gudi tongwa tunle ki mengshi turim jen da tunle jida tingrib jen ki chuze toru tongwa je che de rinne tunle ki pashi sarba tibwe mangwa chuba che gyo shi dunyu bari
1: Degi le kune biwe ne su Sākui bārā nī chārā rāngyē kī gāp tāngbū kāchū sūrī lē chē chōjīn tōnē xīntō chē bārā xīng nā Zhōnggū pārnā sācī dēnbū ngāng kōrgū chē pē lōng ngē shīng rāngyē kī kāchū dē tāng gēnī mā lā jī chā nē gē jī ngōn tūn chū zē tū lē yū bā tāng Pārnā sācī yū rīng nē tū chē pē nū bā gyūn chē mē bārā chē rū xīng yū bā shī Chōjīn tōng ngō rū chē bā xīng nā rāngyē kī jī mī gō sōng tā Tsuju genin, menju degu ta, menju genin, singham genin, kuryu deja che, cho nga shiji jenki, kagyu de tang, genin ma la zo yuba tang. Ji xa ne, ge ji ngun tun chu zi tu li yuba shi. Tseso gensu ma la te, rang ye ki, ngar we ngun tun ta, gyun tu tu pe, tseso gensu ma la zo gyuru, be zun chi xin yu jing. Ngu lu ta, zi yu le den ne, gyar ju ngu zi gensu che ban ne. Zhongkham rikpar dinti, ngwe zhe gansun qipi chosu la zhe chonggyu cha gyuru rimsi ngun gyuru qixin gyu. Minshu dawe kolar gyubi le gen te gyubi dawar dawa xipi dawe kolar gyubi kyunche tingyang. Chungwa jen ta, deja qixin lu ge chokwa jesu gyu gyu mikbintu qe di gagze la zhe zhuzha kaxi gadur chunti dawe kolar nyok zin qipi kuryu ho chuzang ne tundi qego bihwar gelin denbu qe yuwa shi. Parnangi lebe tseri hekung su, ge jitong tomara sadu chepe, ngergui chungwe lechu tuji tan, leso tunjur nga, tselin chuta tan, nyumji chepe jikche ka jik parnang sisi su jejur che yuba tan. Kayube kolam tong chude guju tingman chepe yu, ge jitong ge tongme tsege mangbo chung yu ching, jikchi nitu nga, la ze sapara raju tuba tan, sanyi mangbo chung yu. Mingara, kakyu suri chu, mikse kuryu tan chanpe, lamsu la simchu shayu di, mangchu menchu kekung su nursin shayu ru tsuyship chishin yu. Ngozhu chebara dana, di xin sumbada jen ki nyewe chuta talyu dawa kiwe da ju du ju ji yu ba shi. 수다티 징미 크루율라 렌드 제바유 미 류캄케 균도라 심주 제바마세 파나스지기 투윤 로지키 풀규기 지미 류캄 출난 곡송타 미쇼다웨 콜레 취십 체린키 균도 중유 지수 곡송라제라 투지도 라주 체디 지투 투윤 티괴 증괴 풀규 레겐 주베 카주베 데탄라 게리 제바라 멍시딩 규바시
0: 디글레군에 베베 니츠 사괴바라 추비부네 시도 중화라 싱나 탈루 춘도 랑게기 계급기 추저족 륜치바라 꾸디 교부당유 더바 당번에 개배파라 개용수 추비족 륜태 멍유고르 통주로 독동급기 주미 숨당대 모퇴도 체토배 토네 고르규 제주 균총체유 더바 당번에 개배파라 개용수 리카기 추비 남자 균치 숨다 개도 라다르체유 계급기 추비 레적 해진기 남자 갸당업주 이체 인배 스주한 바중 칭유코우 추주기 알레체유도 소바츠 튜딩 이배 레제가 주주준라 경유룽아 구디동신 유바다 민가라 레제 갸제 계주 켜줄하 리둡신유 다바 당분의 계배 파라 계용소 추비 레적 해진 카 니슈접게 사도 레구 주바데 너닝 로시브로 레구 축배 레제 청부레 계신유 지주 거숨기 추도 견진 줄람 서베 레정응어 그도 창가르 촉된 집에 누규 서베 지디 랑고로 레유도 퍼규 소규 시신 유받다 대구지 레주디 겨제 숨주 탐바 토르 단유 응바다나 다와디 던주도 응어 그기 목된기 레가 창마 리그룹토바 제규레 계급지 추제 레저조 경유로 빼와다 퇴송수 둘이 된자라 깨는 집에 신주 동구기 속준야 격부 시신유 닝샤 칭통가 신주 동구기 팅럽젠 교로구 레저니 개용기 케진이기 춘다릉신기 레저식 임바타 민가라 알레 교부 체신 요진 카당베 족준 남자한테 더와 주베 던주도 추유루 숭라 리그룹신데 탈루 군두기 신주 딜랑안 젠토바리아 개린 체교리 탈루 춘도 추비테 마조하다 멍유도 제기 교르주 군두가 딩섭도 당유 다와 당분에 개배파라 개용기 추비 족준테 망주기 맞아 고르 통주로 갸다 숨지 숲시다 지와시 낭진 체바테 투 총벌에 갸지 개주다 정중직 파르유
1: 디글레 군에 비웨네 추 니에자라 게시 지격한 선교로 중례 칸키 롱아진 게 차고 중앙과 고족배 조교 조외 선교로 용자 총도 럽탄 림바 공소 체바타 총라 더구 토단 지역 주제 지역 근 그루미니 롱아진 게 차고 중앙 배신 랑게키 총대 초대 더구 토단 누바타 추세 강교 토르단디 시균 하잔치 회 총라 탄 참배 더구 토단 게말라 투고 산도 동구 시송 휴바시 롱아진 게 차고 중앙 배자네난 계유지교르키 총라치모 조종라 공워군의 구디동급바타 뷰세릭베 계커톱친 강교족룬치파 사자타 면제기 대자 더구토담라 흉류갸바 소지티 구지케진 릅탄증부체휴 총라 더구토담 지겹주의 선교를 진서파 주장순바 수웨이히 롱아진기 차구중화배신 더구토담 채탄댐바타 공배를 구디동원이 개친염토진바타 지교르타 고이 젠주 쿠린 덴바체기 춤데 말라 뒤치 쿠양라 토담냐 야부토베 베주루 직시 되네 대교르 뉴덴 토바치 구시 우드나휴 수웨히 춤데네 치르튠세 터블람샤톤 첸테 유린 총녀르 미치바타 총녀르 치참샤베 켈레타 게르게 소존 송두 쿠린 덴뱅아 춤데네 치르딘 제바라 구디당디 춤데 토 슈바타 마르튠바 닝교르 서수 용와 체크 총열의 집유 공백이 부세를 구디동회 람수 투상도 동화타 채탄댄배 니지타 인공침진 부세를 더구토담 채바소기 채덥 초류토 폐주체디 능진남배에 전주를 주지체니 총열의 집유 부세토로 동화타 레추 치르동회토 배준 채발해 초매배에 전주토 투주 초라매동교로 체두치구시 송유바시 롱아진기 차구 중앙배신 랑예기 제주배 키왕라 뉴스수배 내두응으세 투지 배배 주지첸텐 차도 칠송타 태동균해 장위송화소기 총예를 치고 균투 첸텐도 동기김바시 뷰세 先把타 人空马회 내두랑미배 촉두 세덥송디 총대 전주티 人空토마코나 전반해 뷰가 역두전배 구유상부두유로 강교 최두세균바시 咸阳 게르톰라 응어구 제바타 룩타 미튠페 젠주라 응어구 제페 침진 자주 숙신 비와타 게르톰 기닝카라 더십 제린타 응원다 동화 소키 라제 누바체로 동화 송예리 제부 뷰세타 레추르 직두토 십세르 치수 치르 동유 히바시 라바르토 디부 킬레기 정시타 지텁 Dembi, chawe shurse soki degu todam ngar hui chiru dandi, degu kile ki gusun hui genji nendu dandi, degu benchuru sadu ta gyunche kongbe la gudi tunggu himbashi.
0: Diga legung ne bebe nizu, lodi sharchun, rangye ki sojun le ri gyundu ngan jigyuru rinburu che gyosu chinbata, zesun jenda, rinu jen, bangme jenje ki kumdab gyosu chinde, sole benchuru gyunje mebara, buze todongda sarbe chosu kongbe chongyu. Nishe rin, 在住陆队里的一个初级三百万不用大钱有人类拉到卡巴的信息别在算数中忙不起了这个三百万的让电信就三百钱别所做能力的拉到卡巴的内幕中就听堂不钱别女主社群提为中国的举动提为脚步穷有究竟你不应别吃起起养当家都得自己听家长可些结账而行军家看样没把了那头给有拉到卡巴的穷穷些起 Nyinglipda, chardun, shibzaa chubzi jene, ringlui sudun pariki tunle jeda jul haazamgi tunju rimju jeyu. Lodi sharchun, rangyaji ngundun sudun leri gyunje mebara kongbeda topchiru chinyu. Dumzi sashu le ngunbara, dawa gyebara, shigyun yengi lagze tobe sudun leri da chengzin tunze sudun leri ki panu rinta tu tsungbala ka susoro gyaji juru da chengjung dunda, gyaji junga da chengjung dun parabata, gyunyu sarbi e, Shigyun yanki sole paiduriya leki byuze juja chukle gede sole benjula nijichibe dupshu zubur kyuruyu. Nguandungi sujun leri nguandung imate tandung tungi chidang tenglipjindu gyurube tohne tsungiyu. Shenzhengi rinlu sujun dinshishikdu gyugab nimarir jorube ngakdo chi sumzam nangi gyajak gubjuni kende ngasu imata tunze naga chi dunl hazamgi gujida jivayu. Mingye para, Rangye ki rimzi che na mengshi rinbe rinlu suja chinga da chokdong hazam junsimata. Shigyun yangi sujun leri kele ki midab rinlu la ze pechoy kyabde tongse juja sumde ge yu. Sujun leri gyundu nga ze sunki cho su kongbe chimbate. Genangi sule benjo ki mengshi dendu chimba ma se chidong la gui shu chimba nen yu. Dawa gebara Shigyun yangi sule chidong ki chongso ziru rinta tui chongbala gaja jukji da chengjung jik parade dawa nga duymara 城内 你拍就全靠投票。 田南子孙直接 吞在启动车就贴 启动牛中盘流周围 归属作物的交流。
1: 这个雷空内被问内区 三国白人 结构城市巨谈 60部年 新多穷华的行呢 让业绩启动300多年 城镇边就是铁工期 那种新店民的 所用切交速当话谈 田南 也用城镇边就是 60组队 五连组不谈 比一期目所 拉这三边有切录制节 让连我有谈 냠제토바르
0: 구디동화 덴병아 그디 탭유지 갸즈이 계급 돕진 조준라 편제 서바 탑유 틀레기 접신에 대비는 녜동이 슈쟁알로로 갸즈이 사다르 틀레기 바다 로콤을에 갸즈 뒤인데 청중순 파라바다 대난 갸즈이 레제 직제 수준 내리다 갸즈이 면제다 경의 틀제 내리기 바다 로콤을에 카소소로 갸즈 주도 청중니다 갸즈 축도 청중직 파리유 갸즈이 수준 내리기 대교 뉴바 근두 덴도 침배 파당기 갸즈 튼기 진단 동보 나송에 돌제 갸즈 숨주 소니 심바다 갸즈 추싱 소래기 전주 뉴바야 균제 메바라 치로 친데 파당 로콩말에 갸즈 니슈 쩨가다 청중지 파리유 계급 갸즈 처진 디네 갸즈 벤주로 심주 관계 줄린 슌바 소리 제이 니동 니슈 쩨가로 갸즈 토 냐레 지게 냐바 미레 찬용 용법 정마 고르 치숨다 계동 신유바다 대 로콩말에 갸즈 뒤인데 청중시 파리유 Tsuchu tunze kodru chize, gyundu nga mangdu chinde nidong ishu zengal loro. Tunze dun chi sumdong gyakya chokju simbata. Mirire chanyum to, tsuchu tunze wangze, donke nishu zibdun da chengchung chok sinde, chungmide byuli jigaragi yungung tibay mangwa kodun tobyu. Nidong ishu zengal loro, gyayong ki gyazui yuguru leri ki pata lo kongmale gyaja nga da chengchung gu pari yubata. Yuguru chosin ki juba lo kongmale gyaja nishu zengal da chengchung sum pari yuji juyu. 年少来，我们把他，你懂你说这样的了。 Rangyaji zune dashib cele gyazoy censhib jikshi shimju sarbi ki zhuzhun gyundu nga mangdu chimbata gyazoy jikjiye suzhun da cudo longlo gyazoy menze da gengwe tunze liri jela mikbe sada tunle la ya tunle jengi majo gyunje mebra mangdu chinde namang jengi majo da maza